0: 8월 23일 반가운 처서의 주일 아침 첫 곡은요. 브래드의 Everything I Own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매미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아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투덜거리다가도요. 어느 날 문득 들리지 않으면 어? 매미 어디 갔지? 이렇게 찾게 돼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한창일 때는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떠날 때가 되면 조금 아쉽죠. 올여름 참 뜨거웠는데요. 더위와 시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고생했어, 잘 왔어 라고 해주고 싶네요. 처사가 왔다고 물론 당장 찬바람이 부는 건 아니겠지만 밤 공기가 조금 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 하나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벌써 가을이 한 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정 여러분 오늘 아침 어디에서 작은 가을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주일 풍경, 반가운 사람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53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연주할 플레이어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 연주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베르디 써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송영민 피아노 독주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쇼팽 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중에 원하는 시간 써서 보내주시고요. 장소는 노원 구민의 성전당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하시면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소녀 라디오 에세이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만나는데요. 오늘도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훌쩍 떠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존 바에지 다이아몬드 앤 러스트 감상하시고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어쩌면 사랑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마음도 나 스스로 가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기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아닐까? 처서의 매직이라는 것도 단지 더위가 물러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게으름과 이별하는 작은 결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순례길 떠나보실래요? 은빛소녀의 마음순례. 어느덧 매서운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문턱을 넘어오는 처서입니다. 길가에 서서 가만히 숨을 깊게 쉬어보면 공기의 결이 한결 부드럽고 차분해진 것을 느끼게 되지요. 이 계절이 오면 문득 참았던 숨을 고르듯 책 한 권을 가만히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놓아두고 한동안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펼쳐보는 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쉬고 싶어질 때 쉽고 빠른 화면 속에 마음을 맡기곤 하지요. 잠시 자극적이고 화려한 풍경이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화면이 꺼지고 나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헛헛하고 목이 마릅니다. 책은 조금 다릅니다. 책을 읽는 일은 자극적인 이미지를 따라 흘러가는 눈길을 잠시 멈추게 하고 내 가슴으로 시간을 천천히 건너가는 일이지요. 마음을 툭 건드리는 고운 문장 위에 오래 머무는 시간. 그 밑줄 위에 가만히 손가락을 얹어봅니다. 샤르르 책장 넘어가는 소리,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 오래된 책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까지. 좋은 문장을 만날 땐 조용히 별표를 그려두고 문득 떠오르는 고마운 이의 얼굴을 위해 작은 기도를 보태기도 하지요. 잊고 살았던 어린 날의 나를 만나 가만히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합니다. 책을 읽던 마음이 어느새 내 삶을 읽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지식을 쌓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 안에 헝클어진 마음을 다듬고 생각의 결을 촘촘히 채워넣는 거룩한 휴식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익숙했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을 연결하며 조금씩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지요. 그러니 책 한 권 읽고 난 뒤에 나는 책을 펼치기 전에 나와 아주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누군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게 되니까요. 곧 가을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가을의 들녘에서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책장을 넘겨보세요. 그 속에서 만나는 단 한 줄의 고운 문장이 지친 당신의 영혼을 가만히 안아주고 내일로 걸어갈 따뜻한 힘이 되어줍니다.

닉 드레이크 놀던 스카이 들려드렸어요. 주일 아침 청취자들의 마음의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의 라디오에서의 은빛의 마음 술래. 오늘은요, 책장이 익어가는 계절에 대한 김용훈 씨의 글 함께 했습니다. 가끔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서 더 이상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런 문장 하나를 만나는 일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 얘긴데. 그래서 밑줄을 긋게 되죠. 한 번 더 읽고 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쳐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같은 책인데도 20살에 그었던 밑줄과 40, 50에 다시 읽으면 긋는 밑줄이 다르다는 겁니다. 책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래된 책을 다시 읽는다는 건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한 권의 책에서 만나는 일이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책장에도 그런 책 한 권 있으신가요? 예전에 읽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은 책. 그 책은 올가을에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Leaves That Are Green, John Denver, Rhymes and Reasons.

사이먼 가펑클 Leaves That Are Green, John Denver, Rhymes and Reasons.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책보다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죠. 휴대전화 잠깐 본다는 것이 10분, 20분 지날 때가 있고요. 영상 하나만 봐야지 하다 어느새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런데 책은 이상하게 첫 페이지 펼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몇 장 읽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치 큰일을 하는 것처럼 뿌듯하기도 합니다.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가을 결심, 이런 결심 하나요? 올가을에는 책 10권 읽어야지. 그런데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딱 두 페이지? 차 한잔 마시는 동안 딱 몇 페이지? 그러다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만나면 한 줄 쭉 그으시고, 그렇게 독서는 몇 권을 읽느냐 보다는 어떤 한 줄이 내 안에 남아있느냐가 더 소중할 수가 있으니까요. 짐 크로치 오퍼레이터, 제임스 테일러, Something in the way she moves.

짐 크로치 오퍼레이터, 제임스 테일러 Something in the way she moves.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은빛소녀의 라디오 에세이. 오늘은 처서를 맞아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을 읽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고 때로는 별표도 해놓습니다. 때로는 별을 5개, 6개 막 해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책을 다시 펼치다 보면 그 내용보다도 어떤 때는 저의 그 흔적 때문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문장에 이렇게 많은 별을 그렸을까? 그때는 절실했는데

고통스러울 때 위로를 준 책, 행복할 때 더 행복하게 해준 책,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을 준 책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도 그런 책 있나요? 힘들 때 위로가 됐던 책,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책, 혹시 첫 장만 읽고 몇 년째 책장에 꽂혀 있는 책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든 나의 이야기들도 함께 꽂혀 있는 거죠. 책 한 권에 얽힌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긴 합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America, I need you, then forget about old Tennessee.

America, I need you, don't forget burger, old Tennessee까지 듣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 계시나요? 에세이, 소설책, 아니면 철학책, 아니면 고전? 혹시 책을 읽다가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랑에 관한 문장을 읽다 보면 뭐 첫사랑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오래된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부모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갑자기 엄마에게 막 전하고 싶어지고, 어떤 문장은 또 오래전에 나를 또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사실 나 많이 힘들었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뎠던 나를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책 속에서 만날 때도 있답니다. 독서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남이 쓴 문장을 읽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오래 덮어두었던 책 한 권 꺼내보시면 어때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한 문장, 그 한 줄만 만나도 오늘의 독서 충분합니다. 팀 하딘, If I Were a Carpenter, 조나단 에드워즈, Sunshine.

팀 하딘의 If I Were a Carpenter, 조나단 에드워즈 선샤인 듣고 왔죠. 오늘은 처서의 문턱에서 책과 음악 사이를 천천히 마음 순례하면서 걸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는 책을 펼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때로는 그 책 안에서 아주 오래된 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지금의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잊고 있던 추억의 한 페이지, 그리운 사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문장 하나.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은 세상에서 잠깐 떨어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가을이 오죠. 오늘이 처서니까. 가을은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올 가을엔 책장 속에 묻어든 혹은 잊혀진 내 마음을 읽는 그런 계절 만나보면 어떨까요? 책을 읽는다는 건 저자의 세상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책을 읽는다는 건 내 마음도 읽어가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톤 팩스턴의 The Last Thing on My Mind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Each song in my breast dies a born.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미 대신 귀뚜라미가 오는 시기. 달력에 적힌 처서라는 두 글자를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막상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오전은 여전히 후덥지근하고 오후가 될수록 땅도 하늘도 뜨겁게 달아오르죠. 그래도 이 절기가 반가운 건 이제 더위의 끝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형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형입니다. 하루아침에 계절이 바뀔 리는 없지만 오늘부터 서서히 가을 바람이 섞일 거라는 기대. 가을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날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미녀죠. 여름의 마지막 장미 The Last Rose of Summer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트 카나와가 노래했고요. 더글라스 갬리가 이끄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잭 오펜바흐의 밴노래 바카롤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비오 바르비소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연주합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바카롤, 벤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실비오 바르비소가 이끄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이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언제나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또 역사 안의 음악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준비한 이야기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다양한 미완성 작품이 있죠. 작곡을 하다가 그냥 제쳐두고 작곡을 끝내지 않은 그런 미완성 작품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쏠리는 건 일반적으로 작곡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같은 작품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경우겠고 바흐의 푸가의 기법도 마지막 작품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살짝 미완성으로 남았죠. 브루크너도 교향곡 9번을 다 완성하지 못했고 말러도 교향곡 10번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작품은 벨러 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입니다. 보르토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끝까지 조국 헝가리에 있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결국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미국에 와서 보르토크의 삶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연주자와 달리 작곡가는 사람들이 연주해 주지 않으면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고 또 보르토크는 그때까지도 아직 미국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널리 알려진 대작곡가는 아니었고요. 좀 어렵다, 난해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죠. 그런가 하면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부터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버스턴 심포니의 세르게 쿠세피츠키가 의뢰한 이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성공하면서 작품 의뢰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별 인기가 없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뭐 예후디 메뉴인 같은 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연주하면서 이제 연주료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하나마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됐다고 매우 기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또 보르토크는 백혈병이 발병하면서 점점 건강을 잃기 시작하죠. 1945년 초부터 보르토크는 세 개의 협주곡 작품을 동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내가 피아니스트였던 아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산처럼 남겨준 작품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무렵에 거의 완성하고 조금만 아주 몇 마디 뭐 십몇 마디 정도를 남기고 거의 작품을 완성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동시에 당대 최고의 비올라 연주자였던 윌리엄 프림로즈가 의뢰한 비올라 협주곡은 독주만 완성해놓고 이 오케스트라 부분은 뜨문뜨문 초고 형태로만 그것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악보만 남긴 채 1945년 10월에 세상을 9월 말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악보는 티보르셜이라는 제자이자 친구가 2년간 작업을 해서 그 완성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르토크의 의중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어요. 심지어 바르토크의 아들이던 피터 바르토크는 나중에 사실은 이게 아버지의 바르토크의 의사에 가깝다면서 새로운 판본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두 가지 판본을 다 연주하는데 그래도 티보르 쉐리의 판본을 좀 더 많이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협주곡 작품이 레퍼토리가 부족한 비올라 연주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되었죠. 이 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 가운데서 오늘은 1악장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뭔가 좀 남성적이고 기교가 화려한 그런 비올라의 특성을 살린 곡입니다. 1악장은 규모가 크고요. 환상곡 풍의 자유로운 음악이 인상적인데 이 작품은 저는 항상 듣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음악이 저절로 스스로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프림로즈의 의뢰를 받아서 쓴 곡인지 독주 비올라가 시종일관 모든 선율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별라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들려드립니다. 킴 카슈카슈안의 비올라, 페테르 웨트베쉬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방송실내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멜로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 1악장 모데라토 들려드렸습니다.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독주였고요. 페테르 웨트베시가 이끄는 네덜란드 방송실내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보르토크의 영향인지 그의 흔적인지 후배 헝가리 작곡가들이 또 비올라 협주곡을 좀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은 작곡가의 마지막 유작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비올라 연주자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8월 23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을 의뢰했던 그리고 초연한 윌리엄 프림로즈가 바로 오늘이 생일입니다. 1903년에 태어났어요. 비올라라는 악기에서 야샤 하이페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오닐 터티스라는 연주자가 이제 크라이슬러 같은 역할을 했다면 프림로즈는 화려한 비르투오즈를 앞세워서 비올라라는 악기를 독주 악기로 끌어올리고 대중에게 널리 알린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735년 오늘 8월 23일에 파리의 오페라 극장, 당시에는 그 빨레 루와얄에 있었습니다. 이 오페라 극장에서 장 필립 람모의 오페라 발레라고 해야 되죠. 춤과 이 오페라가 결합된 형태의 독특한 프랑스 극음악 형식입니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이 작품이 초연되었습니다. 람모의 희극 오페라 가운데 최고봉, 플라떼와 함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오페라 발레는 앙트레라고 부르는, 오페라로 치면은 막, 1막, 2막 같은 막과 비슷한 개념의 앙트레로 구성되는데, 오페라와는 달리 이 오페라 발레의 앙트레들은 서로 주제가, 줄거리가 느슨하게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미니 오페라를 이렇게 여럿 묶어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모의 이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여기서 인도라는 거는 그냥 실제 인도가 아니라 당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동양이나 뭐 남미의 낯선 이국 나라들을 총칭하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외국 사람 보면 무조건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불렀듯이 그런 식으로 외국을 총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페루, 또 튀르키예, 또 북미, 이런 낯선 유럽인 관점에서 낯선 나라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대부터 큰 인기를 누려서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그 얼마 전까지 많이 연주가 되었고, 20세기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아주 볼거리가 많은 라모 특유의 짜릿한 그런 색채의 오케스트라와 춤곡과 또 노래가 버무려진 그야말로 1급 엔터테인먼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가운데에서 페루의 잉카인 휘날레 들려드립니다. 이 여사 공주, 페루 잉카 제국 공주를 놓고 이 페루 잉카의 대사제와 그다음 유럽인이 서로 이제 사랑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극적인 휘날레 부분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 에마누엘 드 네그리, 테너 마티아스 비달, 바리톤 알렉상드르 듀야멜, 그리고 발랭팅 트루네가 이끄는 라샤펠 아르모니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기억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906년 오늘 영국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포크 랩소디가 1번, 2번이 초연됐습니다. 본 윌리엄스는 친구인 홀스트와 더불어 영국 민요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 했는데요. 큰 업적이죠. 이 노포크 랩소디는 제목 그대로 영국 노포크 지방의 민요들을 모아서 그 선율을 주제로 만든 관현악곡입니다. 원래는 이제 교향곡을 쓰려고 했는데 랩소디 세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요를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아주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관현악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포크 랩소디 1번 2단조 들려드립니다.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포크 랩소디 1번 2단조 들려드렸습니다.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조금 짧은 곡은 아니지만 워낙 친숙한 선율의 미녀들, 또 뭐 미녀 선율 자체가 친숙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들리는 음악, 그러면서도 품격이 있는 것이 본 윌리엄스 음악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닌가 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프란치스코 페트리니의 두 대 하프를 위한 이중주 3번 가운데 론도를 골랐습니다. 마라갈라시와 가브리엘라 보시오의 하프 이중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0: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엘리코 보시의 칸타테 도미노 주님께 노래하여라 들려드렸습니다. 토르스텐 닐슨이 지휘하는 오스카스 모텟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라디스 낙원 들려드립니다. 작품 번호 95번 가곡집의 첫 곡이지요.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슈미게의 노래 도널드 슐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라디스, 낙원 들으셨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슈미게의 노래, 그리고 도널드 술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새 음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새 음반은 모두 협주곡 앨범입니다. 물론 그 성격은 서로 사뭇 다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폴란드 피아니스트죠. 라파 블레하츠가 이제 20여 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협주곡 앨범을 냈습니다. 이 라파 블레하츠는 뭐 널리 알려진 대로 200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때 뭐 콩쿠르만 우승한 게 아니라 이 1등상만 수상한 것이 아니라 폴로네주상, 마주루카상, 협주곡상, 청중상을 다 휩쓸어서

자신의 선배였던 그 지메르만의 어떤 대를 잇는 폴란드가 배출한 대형 피아니스트의 등장을 알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블레아치는 그동안 독주 앨범을 주로 냈고 아니면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범소리와 함께 이 실내악 앨범도 냈는데 협주곡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단조 조성의 협주곡 두 곡, 베토벤 3번과 모차르트 24번을 엮은 앨범을 냈습니다. 좋은 선택이죠. 프로그래밍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거의 노골적인 모차르트 24번 협주곡의 오마주거든요. 마치 모차르트 협주곡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동시에 자신만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펼쳐 보였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인데 이두 곡을 함께 넣으니까 확실히 함께 이어서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 똑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가 더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레하츠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죠. 굉장히 섬세한 표현력을 갖추었고 기교도 좋지만 기교를 과시하지 않는 참 진정한 의미의 비르투오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모차르트, 베토벤 들어봤더니 두곡 모두 아주 인상적인 연주예요. 근데 제가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연주도 조금은 더 인상적인 것 같아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시단조 골라봤습니다. 모차르트가 쓴몇안 되는 단조 협주곡이죠. 모차르트의 단조 협주곡은 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만 특히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24번이 아닐까요? 24번 시단조 계열번호 491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골라봤습니다. 라퍼 블레하츠의 피아노 연주고요.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시단조 퀘일번호 491번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라퍼 블레아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뭐 24번이나 27번 뭐 이런 협주곡을 들을 때마다 모차르트가 한 10년 혹은 20년 더 살았으면 어떤 방향으로 그의 음악이 움직였을지, 특히 오페라와 피아노 협주곡에서 어떤 음악이 나왔을지 참 뭐 궁금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궁금해지는데요. 블레아츠는 베토벤 협주곡과의 커플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예측 혹은 생각을 펼쳐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베토벤 협주곡도 기회 있을 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립니다. 첫 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 음반은 모두 협주곡 앨범인데요. 두 번째 협주곡 앨범은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시대악기 플루트, 그러니까 트라베르소 플루트 연주자로 유명한 안네 푸스틀라우크가 이번에 코로넬 베르놀레트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와 함께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플루트 협주곡을 모아서 앨범에 담았습니다. 세 작곡가 협주곡을 녹음했는데요. 피터 베누아, 그리고 페르디난트 랑너, 그리고 카를 라이네케의 협주곡입니다. 카를 라이네케 협주곡은 그래도 꽤 유명한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에서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곡이긴 한데 나머지 두 곡은 그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작품은 아니죠. 사실은 플루트 협주곡이라는 장르 자체가 바로크와 고전파 시대까지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 19세기 이후 낭만주의 시대에는 그 숫자 자체가 격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19세기부터 오케스트라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이에요. 모차르트 시대까지만 해도 하이든과 모차르트 시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대개 한 뭐 30명 정도 20명 중반부터 많으면 한 40명 정도까지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루트 협주곡을 연주할 때 위화감이 없었죠. 하지만 19세기부터 오케스트라 규모가 커지면서 연주회 장이 커지니까 오케스트라도 이제 따라서 커진 건데 오케스트라 규모가 커지면서 플루트라는 악기 혹은 뭐 오보에나 클라리넷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목관 악기 한 대로는 오케스트라에 대항해서 협주곡의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플루트 협주곡, 목관 협주곡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앨범에 담긴 곡들은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네 푸스틀라우크는 역시 시대악기 연주자답게 이번 앨범에도 19세기에 썼던 형태의 그 플루트 그리고 19세기 연주 양식을 탐구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그런 연주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세 작곡가의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 두 작곡가에서 한 악장씩 골라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페르디난트 랑거의 플루트 협주곡 G단조 가운데 이 악장 안단테 골라봤습니다. 1866년에 만들어진 곡이고 당대에는 아주 인기를 누려서 파리 음악원에서도 예를 들어 졸업시험 때 거의 꼭 과제곡으로 등장하곤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요즘도 종종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흔한 작품은 아닌데 19세기 당대의 악기와 연주법을 살린 안네 푸스틀라우크의 플루트 코로넬 베르놀레트가 지휘하는 라르파 페스탄테 연주로 들어보시죠.

페르디난트 랑거의 플루트 협주곡 G단조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들려드렸습니다. 안네 푸슬라우크의 플루트, 코르넬 베르놀레트가 지휘하는 라르파 페스탄테 연주였습니다. 네, 비브라토를 거의 쓰지 않는 음색, 그리고 크레션도나 아첼란도 같은 그런 템포 변화, 또 강약 변화가 매우 인상적인 그런 연주였습니다. 한 트랙 더 들려드립니다. 낭만주의 플루트 협주곡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곡일 거예요. 카를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283번. 라이네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80대의 나이에 쓴 거의 최후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멘델스존의 영향이 느껴지는 아주 지극히 낭만적인 작품으로 현대 플루트 연주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레퍼토리인데요. 당대 연주 양식과 악기로는 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들어보시죠.

카를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283번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안네 푸스틀라쿠의 플루트 연주, 코르넬 베르놀레트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사실 1940년대 연주만 하더라도 지금 들어보면 좀 낯선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주 양식은 계속 변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귀에 익은 우리 귀에 익은 그런 연주 스타일도 한 50년 혹은 100년 후에 사람들이 듣는다면 또 좀 낯설게 느낄 거예요. 뭐 촌스럽다고 할지 아니면 아 세련됐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주 양식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일주일간 음악과 함께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생상스의 댄스 마카브로 죽음의 춤 골라봤습니다. 클리어 쉐발리아와 요스판 이메르셀의 피아노 이중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바람 부는 언덕에서 거대한 풍차를 향해 장을 겨누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동교 때는 소중한 걸 지킬 뿐이었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거인과 맞서고 계신가요? 동키호테처럼 조금 무모하고 엉뚱하더라도 내 마음속 순수한 열정을 믿어보는 것.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법인지 몰라요. 오늘도 나만의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어제와 너와 나 그만 멈췄다면 난패. 하늘은 덥지 파래 홀리자승 위에 팡팡해. 누구도 걸을 것 없이 글거리는 저 뜨거운 태양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8월 23일 주일 첫 곡으로 패닉의 로신한테 들려드렸습니다. 돈키호테가 집을 떠나서 모험을 떠나던 계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뜨거운 여름이었죠. 그래서 이웃사람들이 와, 저희가 더위 때문에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돈키호테는 미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뜨거운 심장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내가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아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마음속 열정 지그시 눌러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조금 엉뚱해 보여도 가슴 뛰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던 꿈을 다시 떠올리면은 어딘가에 나만의 로신한테 있을 거란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그걸 타고요 오늘 한번 씩씩하게 출발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바스바 좋을 텐데.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름이 진짜 끝나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마트 가면 느낄 수 있긴 하더라고요. 수박이 요즘에
1: 별로 없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별로 없어요.
0: 한동안은 진짜 막 큰 대형마트 가면은 막 수박이 쌓여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박이 없더라고요,
1: 그렇죠.
0: 진짜.
1: 그래서 나올 때 빨리 먹었어야 됐는데.
0: 좀 그게 아쉬워요. 여름 과일들 있잖아요. 뭐 복숭아, 수박 막 달달한 거, 물 많고. 아, 요런 거 좀 끝물인 거는 아쉬운 것 같은데. 허윤희 리포터님은 여름 과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뭔가요?
1: 복숭아 저도 좋아하고요. 근데 아~ 단단한 거보다는 저는 저도 약간 말랑할 예, 그걸 꼭 그 저기 상인분께 여쭤보고 그러니까 예 여쭤보고 사거든요.
0: 네.
1: 근데 뭐 여름 과일은 다 맛있는 것 같고요. 근데 누가 정리해서 다듬어서 잘라준다면 수박이 제일 좋기도 하고. 시원하잖아요.
0: 맞아요.
1: 더위를 한 순간에 잘 잊게 예, 하는.
0: 수박은 예. 진짜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커.
1: 그쵸? 너무 크고, 그쵸.
0: 자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못 먹잖아요.
1: 그쵸.
0: 그것도 다시 또 냉장고에 또 쟁여놔야 되고.
1: 맞아요.
0: 그게
1: 맞아요.
0: 참, 그거 빼고는 참 맛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씨발라 먹는 거. 아, 그것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근데 씨 없는 수박도 있잖아요.
1: 저 어, 맞아요.
0: 네. 어렸을 때부터 씨 있는 수박을 먹어서 그런지 또 없으면 또 아쉬워.
1: 그렇죠. 뭔가 이게 변형된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면서. 걱정은 또 많아가지고.
0: 별 생각도 다 해. 편하게 나왔는데도. 그죠?
1: 그렇죠.
0: 네. 아, 참. 뭐, 아무튼, 여름이 네. 무더운 계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도 그렇죠. 참 맛있고, 또 시원한 냉면, 얼음 동동 뜬 몸이, 뭐 이런 것도 맛있잖아요.
1: 그렇죠. 바다에서 더 놀 걸 뭐
0: 아, 바다.
1: 이런 거.
0: 그렇죠.
1: 오늘이 처서라고 해서 계절이 그 여름이 끝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일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네. 여름이 가나? 아니, 낮에는 아유. 아직 더워서 저도 취재 다니면서 그늘막에 막 들어가 있고 그렇긴 한데요.
0: 네.
1: 또 떠날 것 같으니까 조금 아쉽기도 한데 아무튼
0: 맞아요.
1: 끝까지 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 쳐서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0: 아, 아니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나눔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또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만 얘기하면은 재미없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들 들으시고 네. 또 점심때니까 후식으로 또 달달한 과일 드시면서 좀 기분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1: 네, 네.
0: 함께 계신 거는 늘 진짜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먹는 네. 얘기하면서 또 친해지잖아요. 저희가.
0: 맞아요.
1: 취향도 알게 되고.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생각이 나. 먹는 얘기하면 은
1: 맞아요,
0: 아,
1: 맞아요.
0: 우리 아사나 분들은 뭐 드실까? 뭐 이런 생각이
1: 맞아요.
0: 나지 않아요? 네. 뭐 함께 저희가 진짜로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희 마음만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웃 어떤 분이죠?
1: 저희가 여름과일 얘기하면서 달달한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대상자분들께는 참 그런 얘기도 참 사치라는 어떻게 보면
0: 아,
1: 좀
0: 맞아요.
1: 죄송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0: 네.
1: 어제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가정도 또 치료를 앞두고 있고 병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런 어르신 내외분이라 더 마음이 가고 그 상처의 시작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그런 분인데요. 올해 72살의 연세이신 김유순 어르신 그리고
0: 네.
1: 남편분은 78배 이만석 어르신 가정 소개합니다. 지난 4월에 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어머님인 김유순 어르신이 지금 경추 골절을 입었는데요. 목뼈가 골절이 심하게 돼서 12주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1년 동안은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고 목만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부터 허리까지 고정된 그 보호대를 차고 아주 불편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0: 네.
1: 근데 신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딸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그런 충격적인 것 때문에 특히 남편분은 지금도 계속 말씀, 그러니까 입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셔서 내가 다쳤어야 되고 이 불행은 무능력했던 나로부터 비롯됐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뭐 그런 바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1: 딸에게서의 폭행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예.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었던 것들 때문에 시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이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삶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듣는 얘기들은 뭐 혼수에서부터 비롯돼서 여러 가지 이제 결혼 내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그것이 우울증으로 번졌고 이제 정신질환까지 가게 되면서 어머니를 보면 돈을 내놓으라는 그런 협박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그게 나중에는 4월에는 이제 폭행으로까지 이어져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러니까 경찰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내외분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처까지 좀 뭐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네. 나눔으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게 되네요.
0: 네. 네. 정신질환이 있는 딸에게 전치 12주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인데요. 따님이 원래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더 속상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0: 병을 앓기 전 따님의 모습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그 어머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그런 네네. 것들이요. 김유순 어르신도 남편을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해왔고요.
0: 네.
1: 당시에 파출부라고 하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또 식당에도 불려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오셨는데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수금을 한 돈가방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그 내게 되면서
0: 예,
1: 그 돈을 변제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됐고요. 젊은 날에
0: 네.
1: 또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일을 그 사업을 벌였는데 사기를 맞으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술로만 시간을 보낸 거예요. 비어있는 가장의 자리를 이제 아내분이신 김유순 어르신이 대신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웅크리고 그 차가운 방에서 막 잠을 자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남매를 생각하면 늘 어머니는 그 모습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몸도 마음도 추웠던 자녀들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데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대 초반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부모님에게 다 내주고 또 남동생 하나 있는 동생도 챙겨주던 굉장히 책임감 강하고 착한 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위를 만나게 됐고 22살에 좀 급하게 결혼을 했대요.
0: 네.
1: 길게 만난 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갑자기 해서 잘 해주지 못했던 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 거거든요.
0: 네.
1: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이 손자가 한 돌 무렵 지나서 우울증이 내가 너무 심하다.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딸에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이제 20몇 년 동안 이어지다가 결국은 2년 전에는 이제 헤어지게 된 건데요.
0: 네.
1: 헤어지고 나서 더 그 병이 깊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돈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0: 네.
1: 사고가 있던 그날도 지난 4월이었는데요. 어머니를 집에 오라고 부르고서는 이제 돈을 달라고 하고 머리를 찍고 벽에다 무릎 또 꿇게 하고 나중엔 흉기까지 들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협했던 건데요. 어머니와 함께 같이 그 은행 현금 인출기에 가서
0: 네.
1: 어머니의 잔고였던 마지막 돈 12만 원을 다 인출하고 나서야 거기서 풀려났는데 그 당시에 바로 사실 병원에 가셨어야
0: 갔었어야죠.
1: 되는 상태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충격 때문에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다쳤을 줄은 몰랐다. 아픈 것도 몰랐었다고 하실 만큼 어머니의 충격이.
0: 갑자기 내 딸이 막 나를 폭행하고
1: 그러니까요.
0: 위협하고 막 이러면 그 충격과 그 놀램 뭐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1: 아,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남편분이 이제 같이 이제 병원에 가자 해서 경추골절로 인한 전치 12주 진단을 받게 됐고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딸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원래 그러지 않았던 딸을 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쵸. 원래 얼마나 책임감 강한 딸이었는지를 아는 그 어머님만이 아시는 그 마음으로 불쌍하다고 계속 우시는데요.
0: 그리고 또 엄마는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어쨌건 정신질환이라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아픈 내 딸도 너무 딱하게 맞아요. 보이는 거죠. 맞아요. 내 아픔보다는. 네.
1: 나중에 바람으로는 딸이 약도 좀 잘 챙겨 먹고 이런 분들은 약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죠. 일상생활 네. 가능하도록. 약도 잘 챙겨 먹고 좀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것이 그렇죠. 예, 참 몸의 충격뿐만 아니라 이 충격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저간의 상황들 김유순 어르신께 들어봅니다.
2: 돈을 자꾸 달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폭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칼을 갖고 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살려줘. 너 살고 나도 살자. 그때 팍 터진 생각이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은 이딸 유치장에 들어가가지고 살인자로 누명 쓰고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 엄마가 살인자로 들어가고 살아야겠다.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살려줘, 살려줘. 너 살고 나도 살자. 같이 살자.

0: 바깥에서 벌어놓은 돈을 턱 내놓고 동생한테도 잘했고 책임감이 좀 강했고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저 형관이 회사를 다니다가 돈 가방을 처음에는 잃어버렸어요. 그 외판은 그랬는데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그 충격으로 다저 형관은 매일 술만 먹는 거예요. 파출부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애들 잘때 나가가지고 잘때 들어오고. 들어와 보면 그냥 연탄불도 다 꺼진 데서 그냥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그냥 그렇게 꼬부려 잠들어 있고 못 먹이고 그렇게 시집 못 해줘서 가서 구박받고 그런 거 미안하고 불쌍하 뭐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불쌍한 것뿐이에요. 불쌍해.
1: 딸에게 원망보다는 불쌍한 마음뿐이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참더 가슴 아프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는 없었나요, 혹시? 사실 이런 경우는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이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신고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부모와 남동생 가족에게 해코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인데요. 딸이 그나마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진 않는데, 예,
1: 천만다행이네요.
2: 그게 참, 그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게참
1: 아,
2: 안타깝고요.
1: 그러니까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뭐
2: 그러니까요.
1: 하잖아요. 더 마음 아프죠, 사실은. 아이,
2: 앞으로 어떤
1: 참.
2: 상황이 벌어질지는 이제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1: 어제에 이어 오늘은요, 친족 폭행 사건으로 경추가 골절돼 치료 중인 김유순 어르신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처녀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2: 그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님 세 분이 부르는 사랑은 이란 노래인데요. 예. 어르신이 결혼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고, 굉장히 이분들이 또 노래를 편안하게 이렇게
1: 맞아, 맞아.
2: 부르시잖아요. 예.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면서 불렀던 곡이고, 그때는 워낙 유행했던 곡이니까 따라 불렀다면, 지금은 그 노랫말처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작 내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나? 근데 나는 엄청 많이 받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그 사랑의 대상에 이제 딸까지 포함을 시키시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되기까지 부모로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나. 내가 주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까지 담겨져서, 모든 게 화살이, 잘못된 화살은 다 부모님들이 당신 탓으로 돌리시는 게참 저는 안타깝게 여겨지는데,
1: 맞아요.
2: 왜냐하면 뭐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뭐 책임감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맞다리 이런 결과를 초래하진 않잖아요. 반대로 또
1: 그렇죠.
2: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고 잘 자란다는 보장도 상대적으로 없는 거고, 이게
1: 네.
2: 어머님과 아버님 탓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1: 맞아요.
2: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2: 네. 다른 무엇 어떤 것보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랑은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요.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님이 부르는 사랑은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0: 김세환의 사랑은 그 노래가 저희 처녀 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항상 많이 불렀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 보니까 너무 그렇지 못하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좀더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그러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보듬어 줄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안하고 불쌍하고 내가 좀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아마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0: 한평생 살아보니 사랑이 제일 중요하더라는 깨달음을 준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김세환, 송창식, 윤영주가 함께 부른 노래 사랑은 김유순 어르신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딸의 폭행으로 경추가 부러진 김유순 어르신의 치료와 생계를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어르신이 부상이 심해서 사실 치료 과정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치료비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고 치료비 때문에 막 안 가실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네. 한번 병원 간다는 건 곧 30만 원 이상이 나간다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폭행사건 당시에 2주간 입원하실 때 수술을 두 차례 하셨는데 목뼈를 앞뒤 수술을 나눠서 하셨대요. 그만큼 부상이 심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0: 진짜 심각한 거네요. 네,
1: 한쪽은 3시간 반 걸리고 다른 한쪽은 7시간 반 걸려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0: 저는 지금 걸으실 수 있는 것도 너무 그렇죠, 다행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 수술을 그 연세 견뎌내신 것도 그렇고 맞아. 병원비 자기 부담금이 6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0: 네.
1: 아드님이 조금 보태주시고 또 두 분이 빚을 내서 그거를 해결하셨거든요. 일단락 됐지만 그 빚을 또 갚으셔야 되는 거고.
0: 그래요.
1: 퇴원 후로도 지금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 다른 과 진료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목뼈 골절 때문에 손절임 증상까지 있어서 치료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치료가가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0: 네.
1: 갈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신다고 하니까 뭐 교통비며 이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 보호되는 기본이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요.
0: 네.
1: 그게 이제 일반적인 1년이지 대상자 분들에 따라서 또 환자마다 사례가 다 네. 다르기 때문에 또 연세도
0: 있으시고
1: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 좀 치료비만큼이라도 안정적으로 마련이 돼서 어르신들이 그 마음의 상처라도 조금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0: 네.
1: 예,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병원에 좀 걱정 없이 가고 약값도 잘 냈으면 좋겠다. 어르신은 그렇게 소박하게 바람 말씀해 주시고요. 워낙 좀 긍정적으로 살아왔고 어려움 닥치면 그냥 헤쳐나가보지 뭐.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사셨던 시간이 몇십 년이신 거잖아요.
0: 네.
1: 사실 남편이 그 회사의 돈가방을 잃어버렸을 때는 만약에 그게 제일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피캄캄하고
0: 그렇죠.
1: 원망하고
0: 맞아요.
1: 예. 정말 남편 탓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0: 네.
1: 희망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취재를 하기 위해서 댁을 딱 들어섰을 때 두 분은 한 팀이시구나. 그게 딱 느껴졌거든요. 어르신 남편 어르신께서 저한테 참외를 먹으라고 여름과일에 참외도 있네요. 참외를 먹으라고 이렇게 손수 깎아주셨는데
0: 없는 살림에 진짜
1: 아내분을 또 깎아주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하시고 이게 돌봄이 너무나 익숙하신
0: 네.
1: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뭐 말로 우리가 사이가 좋아요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들의 느낌
0: 맞아 알죠.
1: 네. 네. 그 돈독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건데 서로 그래도 그럼에도 신뢰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정으로 살아오신 시간들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변화 없이 이 어려움에서 조금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두 분이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의 나눔을 좀 기다립니다. 네.
0: 네.
1: 건강에 대한 얘기, 또 수술 당시의 얘기부터 또 바람까지 딸이 약을 잘 먹고 좀 그 딸도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란다는 어머니의 바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그 12주가 나왔어요. 앞에는 이제 3시간 반 걸렸대요. 뒤에는 7시간 반 걸렸어요. 수술하는데. 그래서 그걸 일주일 만에 두 개를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호대를 1년을 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지도 못해요. 이게 온몸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야지 이 목만 절대로 돌리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게 하나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재수술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손잡고 다니고 미끄러지고 뭐 그러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넘어지지 않게 주사 맞고 그러면 23만 원 뭐 그 정도. 여기는 이제 침 맞는 거는 그래도 거의 이제 무료니까 하여튼 일은 벌어진 거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으면 또 몇 푼이라도 쓰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최영관도 이제 80 다 돼가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충격을 받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정상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또 걱정이 되고 약값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노후에 그냥 평안하게 아무런 그냥 다툼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소원도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네요.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제가 잘 웃는 성격이거든요. 가난했었어도 그런 대로 그냥 헤쳐나가고 근데 이번 일 당하고 나서부터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병 고치고 어떻게 저런지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모자가 그런 바람뿐이죠.
0: 이 가정 취재하시는 자리에 어르신의 남편분도 함께 계셨었잖아요. 남편분은 이번 일에 대해서

0: 하는 마음으로 속죄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 그럼요.
0: 네, 정말 그렇게
1: 네.
0: 생각합니다. 잘못되길 바라면서 가장으로 사시는 분은 안
1: 아닌
0: 되실
1: 것
0: 것
1: 같아요.
0: 같아요. 예.
1: 맞아요.
0: 두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오신 그 세월, 앞으로의 삶에도 변화 없이 여러분들의 나눔으로 좀 뭔가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희망 이야기 김유순 어르신, 또 남편분 이만석 어르신 두 분의 얘기로 들어봅니다.
2: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딸한테까지 이렇게 나쁜 엄마로 인식이 되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그냥 얻어먹고만 살고 돈만 받고 살고
3: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어요. 내가 맞을 매를 대신 맞아줬어요. 나머지 살았는 동안이라도 남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속죄하고 싶어요.
2: 세상 끝날까지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게 부부고 뒤적뒤적하면서도 이제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부가 되고 한 팀으로 살아야죠.
1: 김유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정신질환이 있는 딸에게 맞아서 경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르신이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0: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먼저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 1009, 1009, 803입니다. 가운데 1009, 1009 두번 들어갑니다. 1009을 미리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 1009, 1009, 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아, 우리 김유순 어르신 그리고 남편 이만석 어르신 그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으면서도 짠했어요. 김유순 어르신은 또 딸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그 딸이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건 아닌지 이렇게 죄책감 갖고 계시잖아요. 또 남편인 이만석 어르신도 내가 맞았어야 되는 거, 내가 딸한테 맞았어야 되는데 부인이 대신 맞았다. 그러면서 또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쓰러워하시고 마음 안에 또 서로 모르는 상처와 아픔, 슬픔들이 굉장히 가득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생활비만 조금 더 있었더라도. 돈만 조금 있었더라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르신들의 마음 어루만져 줄수 있도록 의료비와 생활비에 큰 나눔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주 되세요.
0: 네,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주 보내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혜은이 파란 나라.

지난 4월 어느 날입니다. 집에 와달라는 딸의 전화가 걸려왔고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사는 딸네 집으로 향했죠.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딸은 돈을 달라고 했고 더는 내줄 게 없다는 말에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날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알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딸은 이제 막 경찰이 된 손자는 어떡하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나 목숨을 건졌지만 내겐 경추골절이라는 부상이 남겨졌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마음의 상처도 함께요. 수술비가 600만 원. 저도 어렵게 살아가는 아들이 대출받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지

치료해야 한다는데 그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낳고 키운 딸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딸을 미워할 수도 없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요. 엄마인 내가 더 잘 돌봤더라면 아프지 않았을 거란 자책도 해봅니다. 이제 내 소원은 딱 하나. 남은 생에는 별일 없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딸도 나도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정신질환을 앓는 딸에게서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폭행을 당하고 전치 12주 심한 부상을 입은 김유순 어르신. 안정적인 치료와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약방 말씀을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 수사대 외안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연중 제21주입니다. 아, 벌써 8월 23일입니다. 왜 벌써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개강, 학교 개강이거든요. 아, 항상 이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듯이 가장 좋을 때는 방학하는 날이 제일 좋고 받아놓은 날이니까 빨리 가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벌써 다음 주 방송에 나가는 날이 되면 저는 아마 이렇게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네, 기분 좋게 또 여러분들 또 이 말씀으로 또 약을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복서와 복음 말씀을 아우르는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 하느님 나라의 실현 혹은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이들은 그 무거운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뭐 다시 말하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가 보고 싶어요. 오늘 독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분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간략하게 상황을 정리하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유다 왕조인 다윗 왕조 그 후계자들이죠. 거기에 이게 아마 히즈키야 왕일 겁니다. 시종장 세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큰 잘못을 해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다윗 집안의 권력을 엘야킴이라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게 오늘 독서의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세브나는 누구이며 엘야킴은 또 누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권력을 받은 엘야킴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좀 알면 우리가 이 오늘 독서 말씀의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세브나 같은 경우는요, 우리말 번역에 시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종장이라고 된 단어의 그리스어 원문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우리가 영어도 되게 유사하죠. 이코노미. 오이코스가 이제 집이라는 뜻에서 유파생된 이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게 집을 관리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경제라는 용어로 나오게 되었죠. 여하튼간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요 직분은 그러니까 재물을 총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일을 총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처음에는 이 세브나라고 하는 이 오이코노미아 혹은 시종장에게 이 다윗 왕실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이 맡겨진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왕 자리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게 하느님은 다윗 왕 후손을 쭉 당신이 뽑아서 맡겼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브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이 맡긴 다윗 왕실에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죠. 그런데 이 오늘 독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받은 세브나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언급이 됩니다. 하느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궁궐을 관리하는 저 세브나 시종장에게 가서 말하여라. 높은 곳에 제 무덤을 파고 바위에다 제 거처를 만든 자야. 내가 여기에 무슨 권한이 있기에 여기에다 너를 위해 무덤을 팠느냐.
예나 지금이나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구약시대의 세부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다윗 왕실, 그 다윗 왕실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던 세부나, 그 엄청 중요한 일을 맡았던 건데, 그래서 그런 세부나가 근데 했던 일은 그 중요한 업무를 겸손되고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다가 자신의 권력과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무덤을 파고 제 거처를 화려하게 짓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독서 앞부분에 나오듯이 하느님께서는 세브나에게 주었던 권력을 빼앗아서 또 다른 종인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께서 이 엘야킴에게 이 고난을 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또 봐야 되겠죠. 이 역사적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이 시종장의 고난을 받은 엘야킴은 이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요, 이 구약 역사 북이스라엘과 관계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그 기세를 밀고 쭉 내려와서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결과 이것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파가 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두 지파가 사실은 다윗의 강한 무력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졌는데 솔로몬까지 그게 이어져 왔는데 이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 약간 남유다에만 조금 이렇게 이로운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세금 문제들을 보면 이 솔로몬이 적용한 요 세금의 그 제도가 좀 달랐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남쪽과 북쪽의 그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보는 뭐 견해가 있죠. 여하튼간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독자적으로 왕조가 쭉 형성이 되어 왔는데 기원전 722년경에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점령을 해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리아는 그 기세를 이끌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까지. 그때 이제 남유다의 히즈키야 왕이 엘야킴 등을 보내서 아시리아의 장수 사네립과 협상을 해요. 그만큼 왕을 대신해서 적국의 장수와 이 협상을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거죠. 이제 그 이제 배경에는 오늘 독서에 나왔던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세부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그 세부나에게 주었던 그 권한을 엘야킴에게 주었고 엘야킴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중요한 관료가 된 엘야킴은 어떻게 그 되었을까도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독서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 엘야킴 역시 하느님의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킴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집안의 온갖 것들, 온갖 작은 그릇과 대접에서 온갖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그 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말뚝은 휘고 꺾여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것들이 깨질 것이다. 방금 이 제가 인용한 이사야서 22장인데요. 이 부분은요. 엘리야킴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온갖 그릇과 대접과 항아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부와 권력과 사람들이 모두 엘리야킴에게 매달린다. 하지만 그 날이 되면 그 단단한 곳에 밝힌 말뚝, 즉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단단함에 박혀있던 그 말뚝이 꺾여서 그 위에 있던 모든 그릇과 대접과 항아리들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야킴은 하느님에 의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단단한 기반을 가진 말뚝과 같은 존재였지만 어쩌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느님에게 모든 것들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모두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말뚝이 꺾이게 되고 그러한 엘리야킴에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인물 세브나와 엘리야킴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권력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포인트는 왜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다윗 왕실을 관리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받은 이 두 인물이 어떠한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다윗 왕실은 대대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왕조였습니다. 이 고귀한 왕조를 도우면서 그 고귀한 일을 잘 하라고 하느님이 여러 가지 자격과 고난을 주셨을 것인데 이 세브나와 엘리야킴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간접적인 이유가 되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독서의 내용을 잘 읽으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를 반성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이 독서나 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네요. 아바가 불렀죠. The Winner Takes It All.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Man in the Mirror.

네,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의 노래였죠. Man in the Mirror. 이번에는 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좀,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좀더 단어를 포함시키고 싶은데, 구약에서는 이제 하느님 나라의 구원,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이들의 어떠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음에서는 그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늘나라 열쇠의 무거움이라고 좀 덧붙이고 싶어요. 이 복음에서 왜 하느님 나라의 열쇠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는가, 그 맥락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일독서, 즉 엘야킴에게 다윗 왕조를 돌보는 역할이 주어지는 장면은요, 신약과 아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텍스트입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엘야킴에게 권한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듯한 구절이죠. 열쇠를 메어 주니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요 복음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한을 맡기시는 내용이죠. 이 공관 복음 중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 즉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도 하죠.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는 복음은 마태요가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적어도 마태오가 이 복음을 쓰던 무렵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복음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마태오 복음의 분위기를 교회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카나 마르코 복음에는 교회란 단어가 없는데 이 마태요 복음은 교회라고 단어를 쓰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 마태요가 말하는 여러 가르침들은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요 복음은 그냥 제자들을 좀 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그들이, 즉 공동체의 지도자인 제자들이 그냥 다른 신자들과는 달리 더욱더 모범이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종종 주시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겨자씨의 비유, 뭐 열처녀와의 비유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다른 복음들에 보면 제자들도 다른 군중들처럼 그 비유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그 비유의 뜻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들 중에서 제자들만이 그 뜻을 바로 이해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즉, 이렇게 마태요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군중들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에 그 비유의 말씀을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내에서 제자들의 중요한 위치가 강조가 되는데 그 중요함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복음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기반을 다질 사람이 열두 제자 중에 으뜸인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특히 오늘 독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나는 너에게, 즉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까 잠시 살펴본 독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아까 읽어 보았었죠. 이렇게 열쇠를 누군가에게 주고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요 이미지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성서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죠. 즉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어서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엘야킴은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토록 중요한 다윗 집안의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자신이 마치 권력의 최고인 양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자신에게 의탁되었던 자신에게 매달렸던 온갖 그릇들을 모두 깨져버리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그래서 하늘의 문도 열수 있고 땅의 문도 열수 있는 그 베드로의 역할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베드로가 그 열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치 구약에서 엘야킴이 다른 모든 그릇들을 깨져버리게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의탁한 이 영혼의 구원을 모두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갈 거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직접 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1차적으로 쭉 이어가시는 분은 바로 교황님이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일 겁니다. 우리 교구에 있는 뭐 주교님, 교구장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어서 받아가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그 열쇠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베드로나 그 후계자인 교황님에게만 있는 것일까? 사실이 말씀을 이러한 복음 말씀을 듣게 되면 1차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성직자나 수도자 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조직, 이 공동체는요,
평신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성직자 수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종종 이 많은 고난을 받은 성직자와 수호자들이 이 올바르게 이 하느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라고 주어진 그 고난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또 없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주어진 것 마냥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치 오늘 독서에 나온 세부나나 엘리야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하느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실 것이거든요.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뭐 기술 좋은 어부라서 혹은 돈 많은 부자라서 혹은 배움이 깊은 학자라서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중요한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잘못 여기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귀하고 중요한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 책무를 주신 이유는요. 다른 그 무엇 때문도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 고난을 짊어지고 행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뭘 잘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 거죠. 그 고백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못 활용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은 단지 뭐이 성직자나 수도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비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의 교회, 작은 교회가 되어서 나의 이러한 활동과 역할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내가 만나는 저 비신앙인들이 구원의 열쇠로 내가 문을 열수 있을 때 그들도 올바른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시 노래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폴리스가 부릅니다. King of Pain. 네, 그리고 주안 바에즈가 부릅니다. Brothers in Arms.

네,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The Police의 King of Pain 그리고 존 바에즈의 Brothers in Arms. 네, 오늘은 이 하느님 나라 그첫 번째 시간에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이들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를 이야기했고 이 복음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표현을 새롭게 해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이유는 정말로 이게 열쇠에 뭐 금이 막 많이 들어가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느님 나라의 문, 즉 구원의 문을 열수 있는 그 열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일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덕목들이 요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가장 베드로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리고 독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그 고귀한 역할, 즉 우리 자신이 그 모든 권한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책임은 우리 신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직분상 교황, 주교, 신부 뭐 수도자 이런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향해 그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가 다른 역할들이 주어져 있겠지만 그 역할들 안에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잘 활용을 해서 잘 사용을 해서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경약방,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Tears for Fears가 부릅니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캐팅 에몬스 가구 캐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캐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캐팅 집을 완성할 땐 캐팅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소투네오 신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 어쩌면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하죠. 오늘은 비폭력 대화연구소 이현미 소장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두리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김범수와 박정희 부릅니다. 사람 사람.

0: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비폭력대화연구소 이현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연미라고 하고요. 비폭력대화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비폭력 대화 하면 일단 비폭력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잘 몰라도 간디 얘기 나오면 비폭력 얘기 나오고 근데 거기서 플러스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폭력 없는 대화. 근데 사실 이 말이 옛날에는 되게 막연하게 들렸는데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좀 이제 좀 됐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댓글. 예, 그 안에서 공격성도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말로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 서로들이 이제 상처받고 앞으로 좀 더 나가서 이제 자살까지도 하기도 하는 이제 문제로 커지니까 사실 이 비폭력 대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는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면 지금은 이제 아 정말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간단하게 그 핵심 원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신부님 말씀 안에 비폭력 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무척 반갑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비폭력 대화의 원리, 우선은 비폭력하면 간디가 생각이 나실 거고요. 대화는 우리가 일생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두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가 하는 걸 듣거나 혹은 보거나 하면서 학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폭력에 대한 인식조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사람 안 때리는데, 나 욕한 적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지만 비폭력 대화가 실제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폭력 대화의 핵심적인 건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연결. 네. 그 연결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나 자신과의 연결인데요. 아까 신부님 자살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결 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먼저는 나와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 아닌 타자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고 연결할 수 있다면 아마 행복하게 사는 큰 비결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제가 되게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좀 배웠으면 하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서로 다름이 서로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실제 물리적인 폭력까지 쓰게 되기도 하는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실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 기반한 방식으로 갈등을 잘 다루면 서로 평화롭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들, 방법들을 너무 많이 봐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0: 사실 그 성경 말씀에도 이런 게 있는데 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할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보통 하면 근데 뭐 옛날에는 그것을 딱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했는데 요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요새 사랑에 관련된 약간 부정적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이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아예 막 그 이용하는 사랑이 아닌 이용을 하는 것들이 많고 거기 안에 나만의 그와 함께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뭐 욕구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고 나를 위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뭐라고 그럴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만한 사회에서는 그게 다 통용이 됐는데 점점점 그런 것도 통용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자기하고도 연결이 필요하다 할 때 사실 그것도 그것조차도 안 되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이 만나시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1: 신부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저의 교육생 중에 한 분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이번 주에 교육에 못 온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관내에 벌써 학생 두 명이 자살했다. 그 일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생명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아마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문화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계속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찮은 존재이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문화 안에 있어서 과연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다들 한 45도쯤 하늘을 보면서 이건 무슨 질문이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오랫동안 생각하세요.

0: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고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신부님은 신부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1: 저는 채찍질하는 관계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다 생각해봤을 때 AI가 나타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 즉 다시 말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AI가 나타났을 때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 내가 사랑하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도 나 자신을 도구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 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된다. 근데 그 증명이라는 게 나한테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한테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나한테 가 있는 포커싱이 아니라 타인한테 가 있는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언가,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나한테는 내가 되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 계속 그 공허함을 또안 보려고 계속 나를 두잉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절대 안 보아서 그걸 보지 않으니까 계속 앞에 것만 보이잖아요. 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나한테 질문 던졌을 때 내가 그 대답을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보지 않는, 그러다 보니 무너지더라도 너무 빨리,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뭔가 방향성도 못 잡는 것 같고,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딱 점을 찍어주면 거기로 뛰어갈 수 있는데 나보러 점을 찍으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좀 이렇게 쉽게 아주 되게 나이트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뭐 먹으러 갈래? 나 몰라. 네가 정해. 약간 이말 표현도 내가 나를 뭘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상대방에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나도 잘 모르는. 참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0: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 안에 주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신부님은 자신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채찍질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뭐 메타인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아마 근데 채찍질 하고 있다, 이거는 바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야 엔젤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조심하세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말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그 속뜻은 아마 나는 네가 필요해. 너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은 내가 너를 어떤 도구로 쓰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사랑이란 말로 바꾸어서 상대방이 볼땐딱 듣기 좋은 말로.
0: 그것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비폭력 대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비폭력 대화는 저한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철학적이고, 뭐, 뜬구름 잡는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줘서 저는 비폭력 대화 배우고 나서 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훨씬 재미있게 살고 그럴 수 있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가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 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때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는지 조금 더 선명해져서 그런 이유로 더 즐겁게 살고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1: 어쩌면 내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성을 좀한 번쯤은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그 무언가. 그래서 그냥 누군가의 느낌을 내가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누가 나한테 표현했던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느낌을 온전히 파악해서 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런 말 요새는 잘안 하고 있는 성찰이나 뭐나 저녁에 일기 쓴다든지 나를 바라보고 반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타인을 먼저 하기보다 나를 먼저 보게 되는.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요거를.
0: 그리고 어쨌든 우리 문화는 다른 사람 삶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내 가치 기준이 내 안에 두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중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내 중심을 잡고 행복하게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비폭력 대화 배우기 전에는 꽤나 모범생이었고요. 세상이 뭐 옳고 잘 나가는 삶이라는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1: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네. 나를 알았을 때 내가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
0: 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돈도 많이 벌고 편한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좀 무모해 보이거나 어쩌면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길을 갈 때보다 좁은 길을 가는 게 저한테는 더 잘 맞고 행복해요.
1: 사실 따지고 보게 됐을 때 내가 나의 욕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남한테 우리가 사실 네 욕구가 뭐니? 라고 해서 잘 보면 그러니까 남이 나를 평가하기 좋은 거 그러니까 남이 나를 우러러보거나 뭔가 더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나의 욕구 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내 욕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정말로 욕구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사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걸 또 추구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막연한 걸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것이 내 것이 그 되는 것이 좀 정확히 무엇인지 참 이렇게 되게 생각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보게 되면 그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젊었을 때는 되게 사회에서 되게 뭐 어느 쪽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뭐 은퇴는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더니 저 시골에서 막 되게 이 생활이 너무 남이 올 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이 아 그 뭐 명성도 좋고 뭐 돈도 많았던 계속 갔으면 됐을 텐데. 근데 아 이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자기 욕구를 명확하게 안 사람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명성 있고 있는 사람이 자기 욕구를 몰라서 간 게 아니라 그게 딱 포커싱 맞다 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딱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과연 그런 거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욕구가 진짜 나의 욕구인가? 아니면 남한테 잘 보이려고는 뭐 욕구인가? 그 진짜 내 건가? 라는 것을 의문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계신 소장님께서는 내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게 좀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제일 힘든 거는 이게 내가 내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데 공감받는 욕구이냐? 안 그러면 남한테 어필하고 있는 욕구냐? 그걸 참 구분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 비폭력 대화를 처음 배울 때 몇 가지 전제들이 그 머리를 한 방 맞는 것 같은 내용들이 꽤나 몇 가지 있는데요. 비폭력 대화는 마샬 로젠버그라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신 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 대화법을 만들 때 어린 시절에 어떤 걸 경험하셨냐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인종폭동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절부터도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을 삶에 대한 질문을 하셨냐면 아 세상이 너무나 폭력적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신부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1: 일단 뭐 제가 화날 때를 보게 되면 네. 제 그 생각했던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뭐 잘못됐든 내 생각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래 내가 예측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그러지?
0: 아.
1: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 때 거기다가 거기다 또 플러스 상대방이 자기 탓으로 했으면 그래도 되는데 남 탓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남이 그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 우리 어쩌면 내가 남을 생각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해놨고 했는데도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제가 저럴 줄 알았죠 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그거는 그서부터는 네.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네, 지금 신부님 눈빛이 벌써 화가 나셨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지금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언제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알아야 그 순간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화는 내는데 내가 언제 어떨 때 화가 나는지
1: 왜 화가 나는지
0: 화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를 다 내놓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그때를 알아야 멈추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마샬 선생님은 밖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그 이름 하나로 혹은 인종이 다르다는 걸로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는데 집에서

0: 저는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그 루게릭병으로 반신불수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마샤 선생님은 할머니 방에 가면 할머니 잘 씻지도 못하고 이러시니까 냄새도 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삼촌은 매일 밤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 그 할머니를 보살피는데, 그 삼촌한테는 어머니죠. 그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을 하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걸 보고 또 하나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삶이 평탄치 않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힘은 뭘까? 그게 궁금하셔서 비교정교도 공부하시고 임상심리는 공부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랑과 연민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좀 다르더래요. 거기서 착안해서 나온 게 비폭력 대화라서 우리 안에 원래 사랑과 연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지혜를 배우신 거죠.
1: 그럼 어떻게 보면 결론상 어떤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느냐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뭐 누가 싸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화를 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 주가 돼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될수 있는, 참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두가 부릅니다. 대화가 필요해.

0: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갈등 속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대화법, 비폭력 대화 연구소 이현미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실 이제 왜 그 소장님하고 이번에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이번 여름이 제일 좀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올해 여름이 너의 남은 인생에서 제일 시원한 날이다라고 했긴 했지만 이제 더우면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뭐라 좀 이렇게 예민해진다는 표현을 쓸게요. 차라리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요새 이번에 뭐 뉴스에는 그렇게까지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더우면 붙은 단어가 불쾌지수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되면 어깨만 부딪혀도 옛날에는 그냥 어깨만 부딪혀도 아 죄송합니다 끊었는데 이제 일단 땀이 쩔어 있어 그 햇빛도 쪄 되게 내가 지금 되게 힘겨워 어깨 부딪히면 죄송합니다만 이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빛 교환하고 그러면 이제 또 저쪽도 다 도우니까 다 열받아 있고 지지 못하겠다고도 하고 어쩌면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불쾌지수라는 것이 싸움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참 갈등이 많다. 어쩌면 요새 그 뭐지 서로 간에 툭만 건드려도 다 갈등 분자가 화의 분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갈등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제 그 갈등을 가지고 또 중재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이현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재 쪽에 좀 더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너무 인트로 없이 물어보긴 했지만
1: 일단은 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요. 환경이 그러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갈등과 관련해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학교예요. 저는 학교를 되게 사랑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혜택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0: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걸로?
1: 제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시기는 중학교.
0: 중학교.
1: 네. 그때 선생님은 지금도 생각나고.
0: 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갈등 한번 일어나면 복잡합니다.
1: 네, 다 신고 문화로 지금 바뀌어서 네,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신고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 안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요. 그래서 모두가 신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0: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요구 그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네. 주변이 이렇게 해라는 얘기를 듣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안에 또 이것도 있어요. 질 수 없다. 지면 뭐 패자라는 얘기보다는 네가 사회적인 낙오가 될 수 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더 세게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1: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아마 교통사고 당하셨던 경험들 있는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요. 신부님은 어떤 교통사고 당한 적 있으세요?
0: 보험사가 오던데요.
1: 일단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까운 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병원을 가라.
0: 아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기검진 받는다 생각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수 있는 만큼 누워있어라.
0: 그리고 약간 프로토콜 아닌 프로토콜이죠.
1: 그래서 보험회사가 낀다는 건 그 당사자들이 만나지 않고 보험회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되지 않아요.
0: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이란 부분을 난 벌써 그 보험금을 통해서
1: 네, 돈으로 지고 다 있었다. 해결한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운전할 때 차의 차선을 바꾸거나 끼어들 때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안 끼워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제가 봐도 깜박이 키는 것보다 그 손을 내밀면서 네. 어떻게든 저 좀 꼭 넣어야 돼요. 약간 그 간절함이 느껴지면 아 그래. 아이씨.
1: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서로 눈빛이 마주치고 창문을 내리고 손이 이렇게 도와달라는 신호가 온 거를 본 이상은 그걸 끼워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저는 만남이고 연결인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제대로 잘 만나면 서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갈등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제3자를 끼워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만나서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게 힘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만나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재발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회복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훨씬 잘 지내는 걸 보는데 지금 문화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행동을 한 아이, 가해, 피해를 입게 한 아이가 자기 행동으로 어떤 피해가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서 쌍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갈등 중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초기에 그렇게 화가 난 아이들을 잘 만나서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게 힘들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좀 잘 나누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그 둘이 방법을 찾아야 그 일이 재발되지 않아요.
0: 근데 이제 그 뭐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분리를 안 시켰다는 거 가지고 또, 또 공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누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 뭐 순서상 뭐 분리시킨다 뭐 한다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네네.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일단은 서로 간에 어떤 그러니까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서로 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왜 그거
1: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은 존중합니다. 그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 나온 이유가 있고요. 그 학생들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어서 응급조치 상황으로는 그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내내 그렇게 띄워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뭐 네네. 어떻게든 복도나 뭐 학교길에서 만나거나 하겠죠.
1: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 아이들을 분리해놓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교실 안에 같이 만나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부분도 각자 따로따로 뭐 심의위원회 가게 하거나 이러면 서로 원하는 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전에 둘을 만나게 했더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분리하는 조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현실 상황에는 그 분리는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이후 조치를 할 때는 만나서 하는데 훈련이 잘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둘이 그냥 딸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1: 하거나,
0: 야, 한번 화해해봐 그게 아니요. 아니라 네. 왜 그게 아니라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네. 가서 네. 이 상대 그러니까 뭐 피해자면 피해자, 가해자로 나눈다 했을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진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1: 네 진솔한 얘기와 재발되지 않는 어떤 행동 부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0: 사실 좀 어려운 게 화해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도 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싸웠어. 그럼 선생님 불러가지고 야! 둘이 이렇게 지내면 돼? 화해해야지.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악수하고. 서로 깨어나. 서로가 화해한 거다. 약간 뭔가 그들의 둘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이것도 중재라면 중재이긴 하겠네. 누군가의 중재, 약간 강압적인 중재를 통해서 화해를 했지만 서로 간에 약간 분은 시키지 않았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좀 요새는 애들은 분명히 안 그럴 것 같아. 옛날에는 그래 이건 화해한 거야 라고 애들은 또 거기서 머릿속에 다 주입식으로 네, 그냥 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해서 결국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그닥 없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뭐 드라마겠죠 대부분 이제 변호사가 나타나서 막 중재를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서로 간의 욕구를 다 들어주면서 이제 만족시키면서 끝나는데 그 현실로 왔을 때는 욕구는 뭐 욕구야 뭐 그냥 누군가 또 피해자를 또 만들 수 있겠고 또 누군가 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현실과 또 그 드라마도 차이점을 느끼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화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모습들이 아닐까
1: 그러니까 제가 갈등 중재했을 때 경험들을 되짚어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갈등이 생기면 우선 서로 화가 나고요. 서로에 그렇죠. 대한 적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뇌과학적으로 특수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호르몬들이 나온 상태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전에 평화로울 때 평상시에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0: 그렇죠.
1: 상대의 비수를 꼽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상대는 또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화가 더 커지게 되는데 갈등 중재가 도움이 되는 건 일단 화가 난 사람들을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전 중재라는 걸 통해서 각각을 따로 만나는데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어떤 게 억울하고 어떤 게 화가 나는지 충분히 들어요. 그리고 김이 한꺼풀 꺾여야 빠져야 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 이것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중재에 도움을 드립니다.
0: 결국은 화가 났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그 화의 부분에서 다 좀 토로해 놓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토로내면서 그걸 또 위안을 좀 받고
1: 네, 공감을 받는다.
0: 공감을 받고
1: 네.
0: 그리고 나서 그 진정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볼 수 있다.
1: 네.
0: 네, 네, 네.
1: 갈등에서 내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건 뭐고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찾고 나면 실제 중재에 나와서 감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리고 사전 중재에서 어떤 걸 하냐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EIP, 뭐 적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걸 해요.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그 사람한테 이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내려앉히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데요. 그걸 하고 나면 마음들이 좀 많이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기업 간의 기업 안에 노사 분쟁도 서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방식으로 대안들을 많이 내어놓으시더라고요.
0: 사실 우리가 대화가 중재가 제일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욕구 내가 뭘 네. 원하는지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얘기를 한 것은 아까 전에 사전 중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야기 충분히 공감받았으면 그것이 일단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해소가 안 돼, 그 자체가 공감돼서 나의 화난 게 안 된 상태에서면 계속 그것이 무한정 반복이 네.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시간이 해결해 줘. 근데 그 시간이 해결해 준 것도 맞긴 하지만 근데 그게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내가 결국 나한테 그 얘기를 털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필요한 거네요.
1: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어떤 일에는 맞고요. 어떤 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재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상담심리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은 어제 일어난 일, 그제 일어난 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와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모든 삶의 그 갈등을 다 중재자를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뭐 이제 혼자서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나도 아까 얘기했던 그 화도 있는데 약간 중재자는 좀 이렇게 공감도 풀어지지만 그럴 수도 없다라고 네네. 했을 때 좀 이제 혼자서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일단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이제 네. 자세가 좀 다른 거긴 한데 네. 그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순서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좀 있을까요?
1: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안이고요. 인생에 중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0: 그렇죠.
1: 우리가 모든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는 데도 비폭력 대화가 도움이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비폭력 대화는 네 가지 주요한 요소로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네 가지 요소를 담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관찰입니다.
0: 있는 그대로.

0: 여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서로 비난으로. 일단은 그래서 크리스나무르티라는 인도의 철학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지성이다.
1: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근데 사실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엄밀히 얘기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의 보호적인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방어 기제로 표현을 한다면 왜냐면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 내가 만일에 누군가 순수하게 됐는데 막좀 좋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아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상처 안 받으려고 아 내가 조심해야지 저런 성격을 내가 만나봤는데 아좀 비슷하네 그때 내가 좀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아닌 나의 보호에 의해서 평가라는 것이 막 평가하는 게막 즐거운 사람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평가는요, 사실 우리가 수없이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자동화되어 있어요.
1: 아,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에너지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이 현재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아주 평가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1: 왜냐면 자기 가치관이나 관점이 있으니까.
0: 그런 것도 담겨 있고요.
1: 네.
0: 그런데 가치나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그걸로 대화를 시작하면 이제 누가 옳은지 이 게임에 빠져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관찰을 한다는 건 너와 내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같은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1: 자연히 말해서 뭔가 무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0: 네,
1: 지점에서 시작하려고
0: 맞습니다.
1: 한다면
0: 네.
1: 그 평가라는 말 표현이 무색하게 그냥 아 우리 같애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좀 근데 사실 조금 제가 계속 딴지를 거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보통 말할 때
0: 네.
1: 상대방의 의도를 쪽팔려고 하잖아요. 저것이 오직하면 이런 말도 나오게 같은 말인데 어느 거는 프로팅이고 어느 건 카스라이팅이고. 그러면 거기 안에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으니까.
0: 보호가 중요하게 되면 연결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이 친해지는데,
1: 그래서 술을 먹나? 연결을 좀 쉽게 하려고?
0: 네, 방어가 내려가야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정말 친밀해지거나 사랑이 일어나는 순간은 vulnerability라고 하죠. 여려져 있을 때, 취약해져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지, 철벽 치고 철벽 방어되어 있는 상태에선 사랑이 가능하지 않아요.
1: 네.
0: 네.
1: 일단은 같은 베이스,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거에서 일단 먼저 시작하고.
0: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신부님은 매번 지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신부님 눈빛이 돌변하는데요.
1: 뭐 매번 지각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숫자를 세죠.
0: 네, 매번은
1: 그러니까
0: 아니라고 벌써.
1: 지적을, 그러니까 지각하셨어요로는 오케이. 매번? 뭐 이렇게 되는 거.
0: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벌써 거기 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가자마자 신부님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로 대화를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신부님, 저희 오늘 2시에 뵙기로 했는데 2시 10분에 오셨어요.
1: 지금 그건 지금 현재 있는
0: 네, 이건 관찰입니다.
1: 상태만 얘기하니까
0: 네.
1: 매번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 있는 무언가까지 다 끌어당기는 느낌이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이 이제
0: 네.
1: 관찰이다.
0: 실제 일어난 일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그래서 상대가 동의 가능하게.
1: 지금 잘못하면 누가 관찰하면 그동안 봐왔던 거를 인 것이 아니라.
0: 과거를 면밀히 끌어오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비폭력 대화를 하는 목적도 서로 연결하고자 유대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1: 그 연결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0: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의도, 를 먼저 내가 연결이라는 의도를 갖지 않고 대화를 한다면 지금 하시던 거 하시는 게더 좋으실걸요?
1: 네,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한다.
0: 네.
1: 그리고
0: 두 번째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이 있는데요. 느낌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친구가 늦었을 땐 서운할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 열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그세 번째 욕구, 영어의 need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친구가 늦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나 존중받고 싶어. 혹은 신뢰하고 싶어. 약속한 게 지켜지기를. 혹은 더 중요한 거, 나 너랑 만나서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었어. 이게 내 욕구이죠.
1: 근데 이제 이게 또 사람 또 어릴 때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0: 이제 엄마가 그 자식을 잊어버렸다가 막 헤매다가 아들 그 자식을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 반갑다가 그러니까 정말 너 찾았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갔었어? 라고 확 화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너를 그 찾았던 그 조린 마음을 막 그 분노로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었으니 쉽지가 않죠.
1: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 배우실 때 다들 착각을 좀 하세요. 방법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만 하면 되네. 뭐 이거 식은 죽 먹기지? 라고 하는데 실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듣고 말하는 걸 해와서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부탁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부탁인 것 같아요.
0: 청탁은 잘하는 것
1: 같아요. 청탁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0: 그럼 청탁하고 부탁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1: 그러게요. 청탁은 뭔가 도덕적이거나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서 뭘 거기, 원하는 거일까요?
0: 그 단어 안에 도덕적인 것이 좀 들어가.
1: 그래 보이는데요.
0: 도덕적인 게 들어가고 네. 부탁은 그런 윤리적인 판단이 좀 빠져 있는.
1: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부탁은 강요하고 구별하라고 해요.
0: 아하.
1: 네. 강요하고 부탁하고.
0: 갑자기 생각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1: 강요 절대 없어 부탁이야. 그러면 부탁과 강요의 차이가 뭘까요, 신부님?
0: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의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하지만 움직이는 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넘기는 것이 부탁이 아닐까. 강요는 네. 안 해보기만 해봐라는 것이 좀 있다고 한다면.
1: 네네, 핵심인데요. 부탁과 강요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내가 그 선택을 존중할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말은 아무리 예쁘게 했어도 네가 이거 안 해주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물도 없어. 다음에 어디 너 부탁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면 그건 이미 부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상대가 거절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으라고 하냐면 거절할 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돌보아야 할 중요한 다른 욕구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지가 생기는데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하나 봐.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무리 예쁜 말도 부탁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 일 좀 그만해. 맨날 일만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에도 속뜻은 주말은 좀 집에서 쉬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한 말은 너는 일만 하니? 일 좀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남편이 네 주말에 골프 치러 갔어요.
0: 아하. 맞는 말이긴 하네요.
1: 네. 일 좀 그만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슬픈 예화, 실화입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말해라라는 네, 부탁을 네.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알겠거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을 통해서 그들 아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근데 우리가 좀 말 표현하는 알겠거니가 많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고맹낭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 말 안에 너무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말을 액면 그대로 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회사에서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아 그냥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요.
0: 근데 우리는 싸움을 거는 거야.
1: 신부님 아마 회의에서 신부님 의견 냈는데 누가 저는 그 의견에
0: 그러진 않습니다.
1: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는 답변이 나오면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하나 우리는 아마 대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맹남 문화 너무 어려워요. 눈치라는 것도 필요하고 네.
0: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고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되게 쉽게 알지만 그것이 나한테 탑재될 때까지 나한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는 좀 쉽지 않다.
1: 연습이 필요합니다.
0: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 지금 이게 약간 관찰 그다음에 그 느낌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부탁 요 세 가지 네 가지 아주 간단한데 이것이 그 우리 갈등 안에서도 이제 내 것을 충분히 네. 본다고 그러면 잘 해결이 된다는 것인데 참 쉽지
1: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분이 내가 원하는 게 나는 남편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남편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0: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명하셨으면 아마 그걸 표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1: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모든 대화가 봤을 땐 존중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상호간에 존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생명에 관련된 것도 연결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니면 내가 존중 그 받고 있다 아니면 받고 싶다라는 것을 좀 대화에 그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0: 존중이라는 말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1: 네.
0: 존중.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중요하게 여겨지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비폭력 대화에서는 존중이라는 욕구와 수단 방법을 좀 구별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존중하는 문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어떨 때 존중받는다라고 생각하냐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때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들은 좀 기억해 줄 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부탁했을 때 잘 들어줄 때 신부님은 어떨 때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드세요?
1: 어떻게 보면 그 반영이 잘 됐을 때 그런 거겠네요. 사실 우리가 좀 사회가 좀 반영이 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를 정말 아낀다고 한다면 나만이 아니라 그도 반영되는 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시간이 좀 다 돼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비폭력 대화 연구소 이현미 소장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당장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건넨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혜영은 사람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윤도현이 부르는 길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야? 대개 이런 말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상대에게 하는 조심스럽고도 설레는 질문인데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떠드는 말들보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대답하는지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해온 시간 속에서 이미 특별한 사이란 걸 알면서도 상대의 말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알듯 말듯해 서은광, 임현식, 육성재의 목소리로 8월 23일 군종의 시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 열어두고 시작할게요. 준비된 강론 먼저 듣고 응답하라 예비역으로 돌아옵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해군 만포대 성당 주임이신 강찬욱 요한 세례자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군종 신부로 임관하고 만포대 성당으로 온 시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나 관사 주변에서 함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끌레지 셔츠를 입지 않고 만나도 저를 알아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1년 전보다 많아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당을 다니지 않아도 함대 사람들이 제가 군종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유는 인성교육, 훈련, 위문활동, 체육시간 등 여러 가지 활동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원 혹은 정체성, 저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바탕 안에는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시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함께 걸어온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짧은 순간의 만남으로 상대방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친교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미사와 기도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께 봉헌하는 성가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주님의 몸인 성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모신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0: 오늘 강론은 만포대 성당 주임이신 강찬욱 요한 세례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오늘 독서와 복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열쇠일 것 같은데요. 1독서에서는 엘리야킴에게 다윗 가문의 열쇠를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긴다는 말씀이 등장하죠. 열쇠의 역할은 잠그거나 여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쇠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 예비역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경험한 모든 예비역과 함께 그 시절 군대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응답하라 예비역.
0: 지금 시작할게요. 응답하라 예비역, 오늘도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디오 이한빈입니다.
0: 네, 벌써 8월의 말입니다. 벌써 8월 말인데 디오 씨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 지난 방송이 엊그제 같은데.
0: 맞아요.
1: 벌써 8월 방송이라니.
0: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잖아요. 뭐 네.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보는데 하나 끝내고 나면은 아, 이제 또 한 달 잘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또 금방 다음 달이 찾아오죠.
1: 맞아요. 다음 방송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맞아. 이렇게 고민을 여유롭게 하다가 네. 긴박하게 어느새 일주일 전이 맞아. 되어 있는
0: 정신 차려보니 벌써 이번 주야.
1: 맞아요. 유독 올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뭐 다른 해도 비슷하겠다 싶지만 이상하게 올해가 뭐가 많은지, 아니면 제가 서른이라 그런가? 한빈 씨도 그런가요?
1: 저도 사실 올해 스물아홉이다 보니까
0: 아홉수네요.
1: 네. 그래서 아, 이제 20대가 네.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0: 아, 아쉬워.
1: 이런 하루하루가 정말 네.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맞습니다. 20대의 말미와 그리고 30대 초반에 서 있어서 그런가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네요. 시간이 가는 게.
1: 네.
0: 그러면은 디오 씨는 혹시 여행 가거나 재밌는 영화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빨리 흘러가는 게 좀 아쉬워서 저는 기록을 하는 편이거든요.
1: 네.
0: 막 시간이 가면 좋은 걸 봐도 막 다 놓쳐버리고 그러잖아요. 잘 기록을 안 해두면. 저는 그런 기억이랑 경험을 기록할 때 일기를 쓰긴 하는데, 혹시 디오 씨는 약간 이렇게 시간이나 좋은 작품 같은 걸 잡아두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록 방법?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쓰고 싶어 했거든요. 일기를 쓰고 싶은데 매일 일기를 쓰려니까
0: 일이죠.
1: 항상 자기 전에 써야 하잖아요. 아, 자기 전에는 피곤해서
0: 맞아요.
1: 일기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는 다른 일상을 기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영화만큼은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고 싶다
0: 네.
1: 해서 저는 재밌는 영화를 보면 굿즈를 꼭 소유하려고 합니다.
0: 오, 요즘 굿즈 모으는 사람 많던데 영화 굿즈가 또 있군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영화관을 가면 종이 포스터.
0: 맞아요.
1: 그거 자유롭게 한 장씩 뽑아갈 수 있었잖아요.
0: 지류 티켓.
1: 맞아요. 티켓도 예전엔 되게 디자인이 예쁘기도 했고.
0: 맞아요.
1: 근데 요즘은 그런 종이 포스터가 사라져가지고
0: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1: 맞아요. 그래서 영화관 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아쉬워하시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요. 영화관마다 그 포스터를
0: 네.
1: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서 선착순으로 이걸 배포를 합니다.
0: 아, 예전보다 퀄리티가 좀 높아졌는 대신에 모두가 소유할 수는 없군요.
1: 맞아요. 이걸 영화관 특전이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 정말 작은 엽서 사이즈의 아트카드로 나오기도 하고 그 예쁜 포스터 디자인의 티켓 이런 식으로 정말 영화관마다 다양한 굿즈들을 많이 만들어서
0: 네.
1: N차 관람하면서 각 영화관을 돌면서 이 굿즈들을 선착순으로 수집하는 거.
0: 아~
1: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취미이자 또 저만의 중요한 포인트?
0: 네.
1: 그래서 영화가 개봉하면은 저는 되도록 인기 있는 영화는 개봉주에 꼭 보려고
0: 정말요?
1: 합니다. 네.
0: 아, 이거는 또 빨리 가서 봐야 얻을 수 있구나.
1: 맞아요. 선착순이라서요.
0: 네.
1: 최근에 스파이더맨 개봉했잖아요.
0: 맞죠.
1: 스파이더맨은 개봉 당일에
0: 네.
1: 이 전국적으로 영화관 특전이 하루 만에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와, 공짜인가요?
1: 네, 공짜입니다.
0: 아, 이거는 받아야겠네요.
1: 네, 티켓 딱 영화 끝나시고
0: 네.
1: 매표소나 그런 매점에 가셔서
0: 네.
1: 티켓 보여주시면서 저 이거 영화관 특전 혹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분들이 수량이 남아 있다면 네. 바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0: 정말 저도 몰랐어요.
1: 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면 또 저 경쟁 심해져가지고
0: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1: 네.
0: 군종의 시간 그 청취자분들까지만 아는 걸로.
1: 좋습니다.
0: 어쨌든 정말 재밌는 영화도 보고 끝난 뒤에 이렇게 추억으로 기념할 수 있는 굿즈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마음에 드는 영화 만나면 얼른 개봉일에 달려가서 보고 또 물어봐야겠네요.
1: 네 이거 꼭 꿀팁이니까요.
0: 네.
1: 꼭 한 번쯤 받아보시면 이게 중독이 되실 겁니다.
0: 오늘의 꿀팁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할 영화도 보고 나서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영화라면서요.
1: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요즘 또 가장 핫하신 분들 중 하나죠.
0: 네.
1: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0: 와, 최근 극장가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감독이죠. 그리고
1: 맞습니다.
0: 그 감독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작품 중에 덩케르크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최근 개봉한 오디세이 영화의 감독이죠.
1: 맞습니다.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시는 분이고 또 수상도 많이 하시는 만큼
0: 네.
1: 이 시대의 대감독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네, 또 이 덩케르크 영화는 역시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 음향 편집상, 음향 믹싱상까지 3관왕을 기록한 바 있는 만큼 정말 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0: 정말 대단한 작품이네요. 구체적인 영화 내용, 그러면 이 곡의 영화에 나오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설명할까요? 덩케르크의 프렐루드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0: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4주차인 오늘은 응답하라 예비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그 영화의 프렐루드 곡이었어요. 덩케르크의 프렐루드 이 노래 함께 들었어요. 굉장히 뭔가 사건이 펼쳐질 것 같고 의미심장한 그런 곡이었네요.
1: 맞습니다. 또 이런 음악들이 더 몰입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가장 큰 부분이죠. 분위기를 네. 형성하는데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 네. 저도 들으면서 영화 초반 그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확실히 음악이 그 영화에 주는 힘도 맞습니다.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괜히 음악상을 수상한 게 아니죠.
1: 네.
0: 자, 이렇게 저희도 한번 포문을 열어봤는데 덩케르크 자세한 소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좋습니다. 덩케르크는 2017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쟁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연합군 병사들이 영국으로 탈출했던 덩케르크 철수 작전, 이른바 다이너모 작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0: 네.
1: 톰 하디, 뭐 마크 라이런스, 케네스 브래너, 킬리언 머피 등이 출연할 만큼 정말 많은 배우들도 출연을 하고
0: 네.
1: 또 특히 이 영화는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 만큼 기존의 전쟁 영화라는 조금 더 색다른 시각으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 영화 소개는 저도 정말 흥미진진한 게 제가 못 본 영화예요.
1: 네.
0: 항상 봐야겠다 리스트에 들어가만 있었지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항상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봐야 하는 작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아직
1: 맞습니다.
0: 시작을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 소개를 받고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 부럽습니다.
0: 안 본 눈이니까요.
1: 네, 네. 처음 이리 볼 수 있다는 게
0: 뿌듯하네요.
1: 네.
0: 근데 저도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주워 듣기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 영화랑은 좀 다르다라는 리뷰를 많이 봤었거든요. 전쟁 영화라고 하면 뭐 거대한 전투나 영웅적인 활약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요건 좀 다른가 봐요.
1: 맞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전쟁 영화에서 기대하는 전쟁 영웅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병사들이 끊임없이 도망치고
0: 네.
1: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오르려고 하고 정말 그런 사투를 벌이는 만큼 전쟁 영화 하면은 우리가 흔히 정말 멋있는 주인공을 기대한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생존의 정말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볼 수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0: 네.
1: 놀란 감독은 전쟁을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도 마치 그 현장에서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그 도망치는 그 긴박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0: 보통 이제 전쟁에는 흔히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다른 세계 사람 같다고 느끼잖아요.
1: 맞아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요.
0: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1: 네.
0: 또 놀란 감독의 영화는 시간 편집이 독특한 걸로 좀 특색이 있잖아요. 덩케르크도 혹시 그런가요?
1: 맞습니다. 덩케르크도 이 시간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특히 영화는 육지에서의 일주일,
0: 네.
1: 바다에서의 하루, 그리고 하늘에서의 한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영화를 보실 때는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0: 네.
1: 이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요.
0: 따라가기 좀 쉽진 않겠다.
1: 맞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0: 네.
1: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세 가지 구역에서의 시간이 하나로 맞물립니다.
0: 와.
1: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구조 덕분에 관객은 단순히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인물이 느끼는 그 시간의 압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독특하면서도 영화를 느낄 수 있는 몰입감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유발하는 그런 시간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듣기만 해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이걸 보면은 더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봐야 하는 영화다.
1: 아, 맞아요.
0: 이게 완전 집중을 해야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게 모이는구나. 이게 들어올 것 같아요.
1: 네. 또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아마 더 몰입감이 좋으셨을
0: 정말.
1: 것 같은데
0: 네.
1: 아무래도 집에서 영화 볼 때는 사실 영화가 관객을 빨리빨리 몰입해 이렇게
0: 맞아요.
1: 몰입시켜주지 않는 이상 어수선한 환경이 많잖아요.
0: 맞아요. 핸드폰도 계속 볼 수 있고
1: 맞아요.
0: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확실히 그 놀란 감독의 디테일들이 몰입감이 높여주는 가장 큰 요소들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감독의 특색 중 하나가 컴퓨터 그래픽 싫어, 실제 촬영 좋아, 입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덩케르크 역시 그런가요?
1: 맞아요. 덩케르크 역시 그 컴퓨터 그래픽보다는 최대한 이런 현실 촬영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선박과 시대에 맞는 항공기들을 공수해서 활용을 했고
0: 와.
1: 배우들도 실제 바다에서 촬영하고
0: 우와.
1: 그 선박 안에 갇혀서 그런 대부분의 연기를 실제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 영화도 아이맥스 카메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해변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굉장히 넓게 화면에서 느낄 수 있고요.
0: 네.
1: 오디세이에서도 이 모든 영상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0: 네.
1: 이때 당시에만 해도 아이맥스를 적극 활용하지만 또 모든 영상을 찍기에는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0: 네.
1: 이러한 그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들이 노력을 통해서
0: 네.
1: 영화는 전쟁을 구경하는 느낌보다 내가 마치 이 전쟁에서 함께 주인공들과 도망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과 또 영상미가 많이 느껴지실 수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큰 화면으로 핸드폰보다는 태블릿, 태블릿보다는 텔레비전
0: 네.
1: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보실수록 더 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쩐지 오디세이 영화도 아직 보셨나요?
1: 저는 보고 왔습니다.
0: 아 정말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이게 아이맥스로 보라는 그 소문에 한번 네. 예약을 봤더니 아이맥스가 앞자리를 제외하고 다 예매가 끝났어요.
1: 저도
0: 매진이에요.
1: 네, 저도 그저께 보고 왔거든요.
0: 네.
1: 한 2주일 전에 예약을 해서
0: 와.
1: 2주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도
0: 개봉 전이네요.
1: 네, 개봉했을 때 당시에 후기가 너무 좋아서
0: 네네.
1: 개봉한 날 자리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2주 후 영화인데도 2주 동안 모든 좌석이 거의 다 매진이었어가지고 겨우겨우 동네 주변 IMAX관을 찾아서 IMAX관의 중간 자리
0: 괜찮았다.
1: 네, 나쁘지 않은 자리를 예약을 해가지고 봤거든요.
0: 네.
1: 아 오디세이도 저희가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0: 좋아요.
1: 오디세이 정말 강추입니다.
0: 아니 IMAX로 촬영했는데 그게 첫째 줄에서 본 관객의 리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콧구멍밖에 안 보인다.
1: 아 근데 저도
0: 네.
1: 나름 중간에서 봤는데도
0: 네, 너무 가까워요.
1: 조금 더 뒤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제 앞자리에도 거의 맨 앞줄까지 다 관객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위에서 봐도 고개가 거의 하늘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진짜 힘드셨겠다.
0: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IMAX는 뒷자리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또 너무 뒷자리로 하시면은 일반 화면 크기랑 또 크게 차이를 네,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되도록 한 중간보다 약간 뒤에
0: 약간 뒤.
1: 그 부분이 네, 그 자리가 가장 베스트 네. 자리일 것 같습니다.
0: 역시 같은 감독의 작품인 만큼 지금 화제의 작품 오디세이처럼 덩케르크 역시 큰 화면으로 봐야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화에서 등장인물도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 많다고 들었어요. 디오는 혹시 가장 기억 남는 인물 한 명만 꼽으면 누굴 꼽겠어요?
1: 저는 정말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지만
0: 네.
1: 그 중에서도 마크 라이언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도슨이라는 인물을 꼽고 싶습니다.
0: 네, 왜요?
1: 도슨은 그 영화에서 군인이 아니라
0: 네.
1: 민간인이에요.
0: 오.
1: 민간인 어부인데요.
0: 네.
1: 이 전쟁에서 군인들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안가에 고립되었다.
0: 네.
1: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누군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지만
0: 네.
1: 배 하나라도 더 가서 군인들을 구해와야 한다.
0: 이런
1: 그 개인의 다짐으로
0: 네.
1: 민간인 그 자신의 작은 배를 몰고 덩케르크로 향합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0: 네.
1: 이렇게 다짐을 하고 출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 인물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의 용기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또 교훈도 주는 것 같아서
0: 네.
1: 거창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영웅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서
0: 네.
1: 정말 민간인 민간인 역할이었지만 가장 전쟁 영웅 같았던 그런 인물이라서 저에게 가장 많은 울림을 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0: 네. 오, 저는 이 부분 소개만 들었는데 오늘 봐야겠다, 이 영화를.
1: 궁금하시죠?
0: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감동도 있고 또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0: 네.
1: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민간인 어부들이 가서 군인들의 탈출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실화군요.
1: 네. 그만큼 더
0: 네.
1: 실존 그런 실제 얘기인 만큼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0: 맞아요.
1: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 판단도 역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오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1: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슨과 같은 민간인 선박들이 군인들을 구하러 가는 장면을 보고 이 영화의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연대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0: 연대.
1: 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자신의 작은 배를 가지고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다는 거.
0: 네.
1: 또 누군가 특별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은 사실
0: 맞아요.
1: 가족들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다로 나간 건 거니까요.
0: 네.
1: 수많은 작은 배들이 모여서 결국 수많은 병사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들이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큰 힘이 될수 있다. 이게 이 영화에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0: 네.
1: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이게 민간인 어부 한 명이 아니라 또 그런 작은 도움들이 여럿이 모였던 거군요.
1: 맞습니다. 도슨이 이렇게 출항을 하니까
0: 네,
1: 도슨을
0: 따라서.
1: 보면서 따라서 많은 민간인분들이 힘을 보태줬던.
0: 네. 정말 좋은 나비 효과네요.
1: 네,
0: 네.
1: 정말 이 장면은 떠오르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0: 네. 이런 장면 보면 그런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나였으면은 저 도슨처럼 첫 번째 펭귄이 될수 있었을까?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절벽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려서 길을 알아보고 뒤 동지들을 이끌어주는.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먼저 드는데, 겁이 먼저 나는데, 디오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1: 이게 마음은 저도 배를 몰고 갈것 같은데, 머리로는 반대를 해서 결국 머리가 마음을 이기고
0: 네.
1: 집에 남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0: 그쵸.
1: 또
0: 맞아요.
1: 가족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이게 뭐 누군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오로지 선택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 목숨부터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누구든.
1: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0: 네.
1: 영화는 우리한테 당신은 영웅이 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0: 네.
1: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분들도 뭐 영웅이 되고 싶어서 출항을 한게 아니라
0: 네.
1: 정말 군인들을 구해야겠다. 내 자식 같은 이 군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한 나라의 나도 국민인 만큼 여기 일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신 만큼 이런 작은 선이 큰 선이 이렇게 뭐 따지지 않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이 마음이 들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많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디오씨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영웅이 되어야겠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양심의 목소리에 먼저 작은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덩케르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톰 하디잖아요.
1: 맞습니다.
0: 톰 하디가 공군 조종사 역할을 했다고요?
1: 네.
0: 대사는 많지 않은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저도 톰 하디 배우를 보면서
0: 네.
1: 이 영화 속에서도 정말 상남자로 나온다. 톰 하디 배우는 정말 등장할 때마다
0: 맞아요.
1: 남자들한테 울림을 주는 남자들이 반하는 상남자 역할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0: 오.
1: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는데요.
0: 네.
1: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 전투 장면이었어요. 이 토마디가 연기한 파리어는 전투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전투기의 연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연료를 통해서 집으로 복귀를 했으면 본인은 살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돌아가는 것보다 그 덩케르크 해변에 있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기로 최대한 적기를 격추시키려고 하고 적의 전투기를 견제하면서 마지막 연료를 다하는 순간까지 본인의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연료가 없다 보니까 근처 해변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또그 비행기 보안을 위해서 결국은 비행기에 불도 지르고 본인이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그런 환경을 없애면서 장렬하게 적한테 붙잡히는 이런 선택을 하는 정말 멋지고 또 같은 예비역으로서 또 군인으로서도 이분이 사실 여행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멋없는 전쟁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네요. 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들었는데도 이 파리어 캐릭터와 관련한 명장면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이어갈게요. 노래는 시아의 Unstoppable.

0: 자,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시아의 Unstoppable, 이어진 곡은 Imagine Dragons의 Believer 였습니다. 뭔가 파리어의 캐리어트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노래 두 곡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군종의 시간 4주차 오늘 응답하라 예비역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덩케르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오가 꼽은 파리어와 관련된 명장면 또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저는 파리어를 통한 명장면이 가장 덩케르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전투기 전투 장면을 보면 전투기에서 총을 쏘면 바로 상대 전투기에 맞고
0: 맞아요.
1: 폭발하고 이런 맞아요. 다이나믹한 연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잘못 맞거나 불발되는 장면이 잘 없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긴박감 있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경우도 많고요.
0: 맞아요.
1: 그런데 덩케르크의 공중전은 네. 오히려 정말 실제 전투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0: 왜요?
1: 흔히 우리가 전투기 전투를 볼 때 느끼는 그 총을 쐈을 때 그 궤적이 보이는 거
0: 네.
1: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전투기도 총을 쏘면은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서 네. 상대 전투기에 맞았나?
0: 아, 안 확인이 맞았나? 불가하죠.
1: 네,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0: 네.
1: 이 영화에서도 파리어의 시점에서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키려는 그 시점을 통해서 영화가 연출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기관총을 발사할 때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계속 제 스스로도 궁금증을 유발해요.
0: 불안해요.
1: 네. 맞았나 안 맞았다 할 때쯤 네. 네. 상대 전투기의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0: 아.
1: 그 휘청이면서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킬 때
0: 네.
1: 마치 제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쫄깃쫄깃함과 긴장감
0: 네.
1: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시간의 지연 그리고 정보의 불확실성 이게 관객조차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0: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주변에 들었을 때는 영화 마지막 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그쵸. 이 영화 마지막 장면도 저한테 정말 많은 울림을 줬던
0: 네.
1: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전쟁에서 이제 도망친 군인들이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또
0: 네.
1: 그리고 어쨌든 전투에서 패를 하고 돌아온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볼그 면목이 없는 그런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갈 때 군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돌을 던지고 우리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떨게 되는데 정작 그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군인들을 정말 환대해줘요. 술을 갖다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 살아 돌아왔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저도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던 게 제가 현역 군인일 때 훈련도 많이 받고 하면서 과연 전쟁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은 내가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그 현역 군인분들도
0: 맞아요.
1: 이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군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민분들에게 그 안도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또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오히려 주는 게더 많구나.
0: 맞습니다.
1: 전쟁에 단순히 패했다고 해서 패잔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0: 맞아요.
1: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고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느끼게 해줬던 영화 같아서 현역 군인분들이 이 영화를 다시 보셔도 정말 울림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특히나 우린 분단 국가고 남자라면 태어나서 20대가 되면 꼭 가야 하는 곳이 군대인 만큼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한번더 확인해 주는 그런 소중한 영화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0: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던데요. 저는 혹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저는 일단 파리어의 마지막 선택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파리어는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전투를 이어가지 않고 퇴각을 했다면 본인은 살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군인들을 지키면서 그 해변에 남는 그런 선택을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오른 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뭐 파리어가 신앙적인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건 아닐 테지만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기 정말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희생은 꼭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또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을 위해, 또 친구를 위해,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가르침, 깨달음,
0: 깨달음.
1: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네, 좋아요. 어쩌면 디오가 가져온 이 노래가 방금 그 메시지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음악 하나 듣고 또 이어갈게요. Coldplay, Fix You.

0: 함께 들은 곡 콜드플레이의 Fix You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아직 저처럼 덩케르크를 보지 않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 한마디로 추천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아, 한마디로 요약하기엔 정말 하고 어렵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아, 덩케르크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0: 네.
1: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켜냈는지.
0: 아, 끝났다.
1: 네, 맞아요. 이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정말 전쟁, 흔히 볼 수 있는 전쟁 영화처럼 거대한 영웅 한 명이
0: 네.
1: 많은 사람을 구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0: 네.
1: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내밀고 이 연대를 통해서 모두가 힘을 모았을 때 그 힘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0: 네.
1: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0: 네.
1: 영화를 보고 나면 전쟁의 참혹함이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의 용기와 또 연대와 희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정말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0: 네. 왜 우리가 막 SNS에 알고리즘 영상으로 뜨는 것들 중에 그런 게 하나씩 꼭 있어요. 막

0: 다 같이 막 시민들이 합쳐서 뭐 버스에 깔린 누군가를 이렇게 구해준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선로에 이렇게 넘어져서 있는 사람들을 힘을 합쳐서 막 끌어당겨주고 아니면 구급차가 지나갈 때 다 같이 합동해서 막 길을 터주고 이럴 때 저는 가장 막 찡하고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모여서 뭔가를 해냈을 때
1: 맞아요.
0: 그럴 때 오는 전율들이 있잖아요.
1: 네.
0: 아마 오늘 소개해준 이 덩케르크 영화도 보는 내내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정말 사소한 실천 하나가 네. 많은 걸 바꾸는 것 같아요.
0: 오늘 저녁에 이거 봐야겠네요.
1: 꼭 큰 화면으로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최대한 큰 화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네. 대관을 해야 되나? 네, 오늘도 이렇게 덩케르크 이야기로 응답하라 예비역 꾸며봤는데요. 오늘 한 시간 어떠셨어요, 디오?
1: 정말 덩케르크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았고 네. 이 영화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도 많이 크고 네. 또 요즘 가장 핫한 놀란 감독의 작품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이게 짧게 요약을 했다고 했지만 정말 영화를 그냥 보시는 게 네. 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의 결론 꼭 덩케르크 꼭 보세요.
0: 큰 화면으로.
1: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또 놀란 감독이 과학 영화로 이렇게 네.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 과학과 함께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여러 작품 네.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1: 네, 저는 지금까지 디오 이한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윤하 사건의 지평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 군종의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은 얼마 전 무섭게 내린 폭우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올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있었고 도로와 건물 피해도 상당하다고 하죠.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당하신 피해가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서로 서로 도움의 손길 나누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하루속히 일상이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마음 모아보면서 오늘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룩스 앤 스칼라가 부르는 힘을 주소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남 지역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산교구 거제지구 성당들 또 교회 시설 곳곳이 침수되고 시설물 파손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순교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딸 유섬이 묘로 들어가는 그 다리도 산사태로 파손되었다고 해요. 너무나 이런 소식을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십시일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죠. 서로 마음을 보태고 도움의 손길도 나누면서 낙담과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폭우로 시리에 빠진 분들께 위로의 마음 전하면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긴 노래, 애니 해슬렘이 부르는 Still Life 띄워드립니다.

네, 8월 폭염이 한바탕 쓸고 지나가고 또 그 자리를 폭우가 또 휩쓸고 간 일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또 어떻게 이 풍경들을 그려오고 계시는지 또 마음 내적 움직임은 또 어떠하신지 보내오신 사연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56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의지할 데 없이 혼자 떠있는 섬처럼 느껴지고 직장도 가정도 힘들고 허무합니다. 주변에 의지할 곳 없이 이제 그만 모두 내려놓고 싶다. 이만큼 했으면 애썼다. 다 내려놓고 나면 후련하겠다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힘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본당 신부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주일 미사를 보고 나오는 길, 신부님이 해산 미소로 안부를 물으시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고해한다며 편지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원하면서도 당분간 또 성당까지 못 나갈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신부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고 저의 어려움을 준비 안 된 신부님께 던진 것 같아 죄송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6556님,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또 힘드실까요? 그 마음을 정말 그 단 한 명이라도 알아주고 또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시간을 충분히 넘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 또 성모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뭐 기도만으로도 그런 위로를 또 충분히 받지 못하는 뭐 경험을 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있는 게 수도자이고 성직자, 신부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께 괜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또 괜히 나의 어려움을 신부님께 던져놓은 게 아닌가라면서 죄송하고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 또 힘듦, 고충, 시련, 고통과 상처들 다 이야기 듣고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동참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가 바로 그런 역할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심지어 신앙 안에서 하느님마저도 나를 떠나간 것만 같은 심정이 들때 수도자나 신부님들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 수녀님, 뭐 수사님, 신부님들을 옆에서 자주 찾아가고 말 걸고 소위 괴롭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려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우리 삶의 그런 힘듦의 자리가 밀려올 때 정말 가까이 찾아가고 만나고 그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권태기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들은 우리를 무조건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다가오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토대로서 기회로서 또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6556님 겪고 있는 이 시간 분명히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간 끝날 것이고 또그 시간을 통해서 한 단계 더욱 달라지고 변화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 너무 어려우면 우리 교회에 있는 신부님 꼭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도지기님들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이렇게 사연 들으시면서 분명히 656님 위해서 지금 화살기도 아마 계속 또 보내주고 계실 겁니다. 절대 우리 신앙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점을 꼭 마음속에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래 봅니다. 6070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아가다 할머니예요. 정겨우신 신부님 말씀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가다 할머니, 제가 뭐 자매님이라고 부를까요? 힘을 받고 또 위로받고 계시다니까 저도 또 보내주신 이 사연에 저도 위로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래요, 신앙이라는 거는 혼자 걸어나가는 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서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같이 나란히 또 걸어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또 힘을 나누는 그런 여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아그다 자매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안부 인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림님.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뒤뜰의 뜨락을 보여주시며 나뭇잎을 비추는 빛을 가리키면서 하느님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저에게 너무 애쓰며 살지 말라 하셨어요. 그립습니다, 추기경님. 네, 김유리님, 추기경님이 꿈속에 나타나다니요? 이건 엄청난, 좋은 꿈이죠. 뭐 제가 뭐꿈 해몽을 이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 꿈속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나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로 예수님, 하느님의

0: 메시지, 하느님의 이 다가옴의 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김유림님, 바로 우리 김수환 추경님, 그리워하고 있는 추경님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느님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김유리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걸 건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마음속에 잘 간직해 나가시고 또 그 꿈에서 얻은 위로 일상 안에서도 잘 간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갓등 중창단 오비팀이 시드니에 오신답니다. 오호, 다행히 그날이 쉬는 날이라서 꼭 가려고 달력에 표시도 해두고, 어떤 후원을 또 부탁하실 것 같아 얼마를 후원해야 하나 즐거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떼창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갓등 중창단의 생활 성과를 더 들어야겠네요. 네, 디오니시아님, 우리 갓등 중창단 오비팀이면은 이제 다들 연세들이 있는 신부님이실 텐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재결성을 하고 활동을 하시나 보네요. 근데 멀리도 활동을 하러 가십니다. 시드니까지. 그곳에 또 방문하셔서 노래로 또 위로를 건네주시는 우리 갓등 중창단 오비팀 신부님들,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신자들에게도 기쁨 가득히 한 보따리 건네주고 오는 그런 일정 또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떼창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네, 우리 디오니시아님 열심히 듣고 가사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갓등 중창단 오비팀 다녀오시고 난 후기도 나중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마리스텔라님, 신부님 가톨릭 워크북 하나 들고 오늘 추천해 주신 수도원 피정을 왔습니다. 은총에 대한 감사와 제 부족함에 두려움을 안고 주님 사랑 안에서 머물며 경청하고 깨닫는 시간 보내려고 해요. 더불어 신부님 방송도 감사라고 해주셨네요. 네, 마리스텔라님, 추천해 주신 수도원, 제가 어느 수도원을 추천해 해드렸을까요? 제가 피정 가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그 성향에 따라 이렇게 좀 피정집들 혹은 수도회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의 추천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기시는 마리스테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는 시간, 다른 말로 깨어나는 시간이겠죠. 깨어나는 시간을 경험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기도로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님, 찬미예수님 출첵합니다. 네, 마태오님, 출첵 네, 인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일상의 풍경들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릴게요. 갓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풀꽃.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08월 24일 11시 00분 경기 오산평택 이천안 성화성 용인남부 여주동남부 여주서부 경남 진주 경북 경산 상주 경주 남부 부산 부산 중부 울산 울산 동부 전남 담양 장성 신안 흑산도 홍도 곡성 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12장 연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자는 연민이라는 내면의 역동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양육되고 길러지는 역량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인간의 모든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연민도 개발돼야 하며 이는 노력, 행동, 그리고 동기부여를 필요로 합니다. 연민은 각 개인 내부의 하나의 원료처럼 존재하기에 발굴돼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의 대부분은 우리가 성장했던 가정 분위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감한 가족이었는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감정과 연민을 표현했는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감정 표현이 너무 부족했던가? 우리의 가족 배경이 지닌 장점과 긍정적인 면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정서적 빈곤과 한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연민을 표현하고 수용할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연민이라는 능력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개발될 수 있고

0: 또한 개발돼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개발 과제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더 인간적이 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겁니다. 가정은 감수성의 모든 배움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부모가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 동시에 도출해내는 데 있어 모범을 보이는 게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족생활에 대한 비극은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자식들이 보여주는 감수성의 부족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들에게 민감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행하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나 불경스러운 언어에 대해 느끼는 바를 자식들에게 암시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난 기분이 상했다 또는 너의 끔찍한 언어에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유주의 체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 감수성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1: 언젠가 우연히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난 신생아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태어나서 계속 바라보게 된 눈앞의 얼굴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해요. 부모가 계속 아이에게 웃는 얼굴로 바라보게 될 때 어느샌가 아이도 그 웃음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잘 웃는 아이들을 볼 때 그 부모도 잘 웃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적 독서 내용에서 저자는 인간의 모든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연민도 개발되고 길러져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연민과 같은 감수성의 모든 배움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웃어주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따라 웃는 것처럼 가정에서 받은 크고 작은 내적 심리적 영향들은 아이의 내면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이 나의 감수성이 형성되는 데 끼친 영향력들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 환경에 담긴 정서적 빈곤과 한계를 한탄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과거 내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없었던 한계 앞에서 주저앉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더 연민적이고 친절한 인간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고 싶은가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변화는 바로 이러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가정과 교육 환경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감수성, 특히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충분히 가르치고 길러주고 있는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허용해주면서 오직 자기 기분과 감정에만 몰입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타인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는지, 내가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내가 가진 감정의 흐름에 영향을 준 주변 환경들을 성찰하며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민의 마음을 길러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봄님, 토요일 지난주네요. 송모승천 대축일, 네, 축일이었습니다. 엔젤 성가대 봉사하는데 축하송 듬뿍 받았지만 그래도 베드로 신부님 축하받으면 기쁨 두 배 될 것 같고 힘든 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달관하여 견뎌낼 수 있는 힘 받아 갈 것 같아요. 마리아 축일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이 시간 신부님 주옥 같은 기도 말씀으로 치유되어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마음 정리도 되며 가정생활이 성화되어 가고 있답니다. 신부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김봄님 위로받고 치유받아 가신다니 아이고 뭐 저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 감사드립니다. 가정생활도 성화되어 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좀 해소되어 나간다고 할까요? 이런 흐름을 잘 지켜나가고 또 길러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의 오솔길에서 함께 하도록 해요. 감사드리고요. 세례자 요한님, 9월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점검 올 것 같은데 반사경 검사 때 차량 하부에 모의 폭발물 잘 찾게 기도해 주세요. 9.11 테러 추념일 즈음에 근무 잘 서고 있는지 점검하러 온답니다. 세례자 요한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항 쪽에서 이렇게 일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9.11 테러 이후로 이런 또 점검과 검사 혹은 이렇게 모의 훈련 같은 걸 하시네요. 다시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한데 아무쪼록 네 뭐 아무래도 점검 온다고 하면 좀 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겠죠. 좀 더 챙겨야 되고 또 살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 뭐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거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쁘게 또 이 점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하부에 이렇게 모의 폭발물을 해놓고 숨겨놓고 이걸 찾나 못 찾나 또 이렇게 점검도 하나 보네요. 이 반사경을 이렇게 차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네, 부디부디 모의 폭발물도 잘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오늘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이기도 해요. 별빛사랑 안젤라님이 보내셨습니다. 신부님, 남편 김병문 라파엘 7월 30일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장 안젤라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네요. 평소에 못해준 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 장 안젤라님 노래 신청도 해주셨어요. 이태석 신부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어서 하느님 품으로 떠난 김병문, 라파엘 우리 남편분의 영혼을 추모하면서 이태석 신부님 또 추모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생을 정말 이렇게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온 그 남편분을 떠나보내신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 과정 동안 옆에서 함께 머물며 정성을 다해 수발하시고 그 어려움 함께 나누셨을 텐데 청하신 대로 우리 김병문 라파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그리고 장문순 안젤라님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지기님들과 두 손 모아 기도 올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온누리 환하게 부활의 빛 보여주시고 내가 죽음을 이겼다 하신 주님, 당신께서 불러가신 김병문 라파엘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긴 투병 중에 사랑과 정성 다해 그의 곁을 지킨 아내 장문순 안젤라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소서. 긴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을 하느님 품에 안겨드리고 텅 빈 듯한 빈자리에 남은 커다란 허전함 주님의 은총과 위로로 채워주소서. 깊은 애도 중에도 주님께서 비추시는 부활의 빛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이태석 신부님 추모곡이기도 하죠. 박소정 님이 부른 사랑의 꽃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블루 파프리카가 부르는 멀어지는 밤, 다가오는 맘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8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웨이스트 저자이신 정주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책에서 여행 중에도 일부러 제로웨이스트 샵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해외에도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나요?
1: 네. 해외가 오히려 한국보다 좀 지역 곳곳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럼 혹시 가본 곳 중에 기억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책에서도 이제 언급한 슬로우우드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 수술하고 나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발견한 샵이어가지고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 아이가 집처럼 되게 편안함을 느껴 하는 걸 봤어요. 저희 집에서 봤던 것들도 많고 익숙한 제품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막 살펴보다가 엄마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이러면서 엄청 재미있게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친환경 살림을 하시는 것도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쓰셨어요. 그러면 작가님 따님도 벌써 엄마한테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1: 저희 아이를 보면 요즘 공교육에서 환경교육을 많이 시켜서인지 저한테 아이가 오히려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배운 걸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교육기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어렸을 때는 환경교육이라는 게
0: 없었죠.
1: 거의 없었다고 이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릴 때 뭐 아나바다 이런 활동을 했던
0: 맞아요.
1: 거는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저희를 키웠던 어머님들의 수고와 또 고생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어머님들이 참 그 시절에 살림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그때 그 시절에 어머님들이 다 친환경 살림꾼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네. 일상에서 이미 뭐 친환경을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혹시 아직 도전 못한 게 있으신가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1: 사실 저는 둘째 때 청기저귀를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둘째가 좀 많이 어릴 때 그때 첫째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뭐 해야 되고 제가 병원 따라다니고 해야 되니까 둘째를 그냥 뭐 여기저기 맡겨야 됐어요. 근데 뭐 맡기는데 청기저귀 쓰세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쓰지도 않은 거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 남편이 막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셋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폐업을 했다. 이미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이제 주어진다면 셋째 때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채무처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채무처럼 아쉬움도 그렇고 내가 그래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청기저귀를 뭐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청기저귀를 위해 셋째를 낳으실 생각은?
1: 아니요, 그거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게 이제 주어지는 거면은 이제 거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네, 청기저귀를 사용하기 위해서 셋째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아 너무 표정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네, 8월 한 달 동안 이 시간 함께하신 소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1: 그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지라 부족한 점도 많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무언가 말을 할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라디오는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올 수 있다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물결로 닿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굉장히 한 달 동안 4주 동안 굉장히 조곤조곤 할 말씀 다 잘하시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죄책감을 좀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정주혜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을 함께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803강 한우.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테트리스 게임의 묘미는 어떤 모양이 내려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원하는 모양이 아닐 때가 많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감정과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가지고도 무너지지 않게 차곡차곡 하루를 쌓아가야 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모양의 조각이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런 날들이 쌓여 삶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예, 최대한 10의 음악 서재 오늘 첫 곡으로 에릭 사티의 토아 멜로디, 세 개의 멜로디 중에서 엘레지, 비가 들으셨습니다. 바바라 헤니건의 소프라노 노래, 그리고 라인베르트 들레우의 피아노 반주였습니다. 예, 최대한 10의 음악 서재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불방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1053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최대한 10의 음악 소재 매년 여름이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미니 여름 락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예, 올해도 이번 여름에도 역시 미니 락 페스티벌을 함께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곡 하나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락페스티벌 시작해보도록 하죠. 임재범입니다. 여행자.

0: 예, 최대한 심의 음악 소재 오늘 여름 락 페스티벌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서울교구의 성기현 신문님, 박경근 신문님 두 분이 함께 여름 락 페스티벌의 그 헤드라이너가 되셨었는데, 뭐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성기현 신문님께서 이번 봄에 바로 이 CPBC의 사장 신문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아쉽게도 이제 오늘은 함께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경근 신문님 혼자 그 외롭게 이 라페스파를 이끌어 가시는데, 또 저도 중간중간에 좀 빈 시간에 한두 공씩 저도 좀 골라서 같이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박 신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이성당의 박경근 신부이고요. 네. 네. 매번 그 성기현 신부와 둘이 나오다가 혼자 게스트로 오게 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혼자서 두 사람 몫을 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성기현 신부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같이 최대한 신부님과 함께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박경은 저희 프로를 즐겨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박경은 신부님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하드락 내지 헤비메탈 쪽 그 곡들을 좀 많이 골라주셨고, 성기현 신부님은 조금 인디 그 네. 락 쪽을 이제 골라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전통적인 그러한 하드락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시카고의 곡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1: 네, 시카고의 All Days인데요. 이 노래는 시카고의 8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이고, 그 7집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시카고의 노래들을 부른 이제 피터 세트라가 그렇죠. 이제 보컬로서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좀 이제 시카고 전형 시카고의 어떤 전형적인 사운드였던 초창기 브라스가 굉장히 강조됐던 그런 사운드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80년대 초로 넘어가면서 8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약간
0: 팝과 락 사이에 예. 적절한 변화가
1: 있네.
0: 네, 신부님께서 이 사실은 이 곡을 골라오신 게 되게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절묘하다는 느낀 게, 사실은 시카고를 많은 사람들은 팝 그룹으로 기억을 좀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원래 굉장히 아주 독창적인 락 그룹이었잖아요.
1: 네,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악기가 있는 락앤롤 밴드라고
0: 맞아요.
1: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웅장한 그 브라스가 잘 섞여 있는 그런 백으로 그 섞여 있는 노래 밴드인데, 이제 상업적인 성공은 이제 80년대 데뷔
0: 맞아요.
1: 포스터와 함께하면서
0: 좀 말랑말랑하면서
1: 네,
0: 세련된
1: 사실은 그때 성공을 거두었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지만 참 정말 그 뿌리를 보면은 브라스락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올드데이즈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1: 그래서 네, 저도 이 노래 그냥 예전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잊고 있다가 그 올해 개봉한 영화 이제 널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80년대 뭐 70년대 이제 그런 멋있는 노래들이 많이 나온다. 그 노래에서 그 영화에서 이 노래
0: 중추적인 네, 역할을 하는
1: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0: 관심을 가지시고
1: 네, 인상적으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하고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뭐 최근에 나온 음악 영화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였던 것 같은 너바나 더 밴드도요. 그래서 또 그런 영화의 미덕이라는 게 약간은 묻혀 있을 수 있는 곡들을 또 발견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죠. 시카고입니다. 올드 데이즈.

0: 예, 박경근 신부님과 함께하는 여름 락 페스티벌 오늘 첫 곡으로 시카고의 올드 데이즈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주 그냥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아주 그 뼈대 있는 곡들을 그룹들 이제 듣게 되겠네. 두 번째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늘 하실 때마다 딥퍼플의 곡들은 한 곡씩은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딥퍼플의 곡이 하나 있네요.
1: 네, 제가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디퍼플의 이제 'Coming Home'이라는 노래인데, 그이 노래는 그 리치 블랙모어가 이제 탈퇴하고 난 다음에 타미 볼린이라는 미국 출신의 이제 기타리스트를 영입을 해가지고 발표한, 사실은 이제 디퍼플이 이 앨범을 끝으로 첫 번째 해산을 하게 되죠.
0: 그러네요.
1: 그런 좀 역사적인 어떤 그 앨범, 컴테스트 밴드라는 그 앨범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이제 그 디퍼플은 한 번은 선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레인보우나 이런 그 밴드들의 노래, 이제 리치 블랙모어를 한 번은 그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앨범에는 어쨌든 존 로드와 또 이언 페이스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비 커버데일이라는
0: 아,
1: 이제
0: 그러네요.
1: 보컬리스트가 함께하고 있는, 그래도 그 디퍼플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남아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묘하게 이제 노래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언 페이스의 드럼, 그다음에 존 로드의 키보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퍼플의 고유한 어떤 색채가 나오고, 이어지는 어떤 그 노래의 전개에서 이제 그 기타 연주가 이제 리치 블랙모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뭐 미국적인 어떤 기타 사운드라는 걸 단번에 알수 있는 그런 이제 타미 볼린의 이제 연주가 나오면서, 아, 이 앨범이 이전의 디퍼플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디퍼플을 계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사운드를 담고 있는 앨범이라는 걸 이제 이 노래에서, 이게 타이틀 그첫 번째 노래인데 앨범에 그 노래 이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존 로드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존 로드의 어떤 그 키보드 연주도 이전의 디퍼플에서의 연주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서던
0: 아,
1: 락에서 쓰이는
0: 그렇죠.
1: 그 키보드 연주와 비슷하게 존 로드가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아, 존 로드라는 사람이 참그좀 대단히 좀 이렇게 수용적인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디퍼플이라는 그 밴드가 사실은 수많은 이제 멤버들이 바뀌면서, 뭐 처음에 나올 때는 뭐닉 심퍼나 뭐 로드 에반스가 있을 때그 사운드와, 그리고 이언 길런과 로저 글로버가 들어왔을 때 사운드가 다르고, 그리고 로저 글로버와 이언 길런, 리치 블랙모어가 나가고, 그다음에 데비 커버데일과 글렌 휴즈와 타미 볼린이 들어왔을 때 사운드가 다른 거면서, 약간 디퍼플이란 그 밴드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참그 블랙 사바스나 또 레드 제플린과는 또 다르게 좀 넓은 밴드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겠죠.
1: 네.
0: 예, 우리가 기억하는 리치 블랙모어와 존 로드의 클래시컬한 그러한 그 음악과 또 다른 결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 퍼플입니다. 커밍 홈.

예, 디퍼플의 커밍 홈 들으셨습니다. 오늘 박경은 신부님과 함께하는 여름 락 페스티벌 이제 두 번째로 골라오신 곡이었고요. 좀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그런 하드록을 보여줬던 디퍼플의 시대와 좀 다른 약간 서던 락적인 느낌을 주는 네. 그런 그리고 데뷔 커버데일의 네. 정말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짧지만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예, 약간 막간에 이번엔 그냥 제가 가져온 곡 넣도록 할 텐데요. 락과 팝의 딱 경계에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두 명 예, 그 이 여성 락커로는 그래도 뭐 아마 그 일가를 이룬 팀이라고 하겠죠. 하트의 얼롱 듣고 나서 또 박경균 신부님의 곡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입니다. 얼롱.

0: 예, 하트의 얼룩 들으셨습니다. 예, 다시 박경근 신부님의 선곡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아, 이번에 묵직한 곡을 하나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예, 로리 갤러거. 예.
1: 네, 이번에 틀어드릴 노래는 로리 갤러거의 Shadow Play인데요. 예, 로리 갤러거의 일곱 번째 스튜디오 앨범 포토 피니쉬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로리 갤러거는 그 벤 모리슨과 더불어서 그 아일랜드 대중음악의 상징, 뭐
0: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으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좀 전설적인 인물로 맞아요. 통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연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음악은 이제 블루스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사운드에서 블루스와 아일랜드 민요를 이렇게 믹스한 연주 등으로 인해서 영국 본토 출신의 또 연주자들하고는 구별되는 고유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일랜드 출신의 이제 락 뮤지션들에게 있어서 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그 게리모라든가 유투의 뭐 유투 특별히 거기에 기타를 치고 있는 엣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고 좋은 본보기를 준 선배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손꼽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일랜드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고, 이제 게리모 같은 경우는, 게리모와 시니지 같은 경우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모두에서 사실은 이 사람의 사후에 그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그 사랑받은 뮤지션이었다고 그러고, 또 여담으로는 그 IRA, 그 아일랜드 독립군,
0: 그렇죠?
1: 예, 예. IRA가 한창 그 무장 투쟁을 벌이던 당시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전국을 순회하는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은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그 같은 그 아일랜드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그런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국민 가수와
0: 그럴까, 평화의 사도 같은 역할을 했고,
1: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 오늘은 그의 밴드의 라이브 앨범 스테이지 스트럭 버전으로, 스테이지 스트럭에 실려 있는 그 라이브 버전으로 이제 섀도우 플레이를

0: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라이브 버전을 선곡 선정한 이유는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라이브에서의 특유의 어떤 즉흥 연주라는 것이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후대 기타리스트들에게도 굉장한 그 뭐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느끼기 위해서 라이브 버전으로 노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아일랜드 락의 정수 로이 갤러거의 섀도우 플레이 스테이지 스트럭 앨범에 실린 라이브 버전 1980년도 녹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예, 박경근 시민님과 함께하는 여름 락 페스티벌 아일랜드 락의 정수를 보여준 로이 갤러거의 쉐도우 플레이 들으셨습니다. 예, 시민님이 또 골라주신 다음 곡을 듣기 전에 그냥 제가 골라온 곡 하나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그 잉위 맘스틴의 곡을 이제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잉위 맘스틴이 정말 햇병아리 같은 나의 천재성을 보여줬던 20살도 채 되기 전에 했던 최초의 프로 밴드였죠. 잉위 맘스틴이 속했던 스틸러의 뭐 이거 심야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죠. 세레네이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 여름 락 페스티벌을 또 계기로 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잉위 말스틴, 전설적인 스웨덴의 기타리스트. 오늘 2부에서 또 박경훈 신부님께서 본격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텐데요. 잉위 말스틴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그 천재 기타리스트로 발탁이 돼서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프로밴드 생활을 시작했던 한 장의 앨범만 남기고 사라진 스틸러. 그 중에 이 세레네이드는 우리나라의 당시 80년대 초반 심야 음악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랑했던 곡이고요. 지금 들어봐도 참 이렇게 예쁜 곡이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들고 이말스틴이 참그 고전적인 그 클래식 기타, 바로크 기타의 그런 느낌을 이락 음악으로 전이시키는데 정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구나라는 걸또 들으면서 다시 느끼게 되네요.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스틸러의 세레네이드였고요. 예, 이번엔 또, 이또그 하드락 하면은 빼뜨릴 수 없는 그룹이죠. UFO. UFO의 음악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1: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는 UFO의 Profession of Violence라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이제 UFO의 많은 어떤 히트곡들은 이제 마이클 쉔커와 함께 했던 그 시기의 노래들인데, 이 노래는 마이클 쉔커가 이제 탈퇴하고 난 다음에 발매한 The Wild, The Willing and The Innocent 예,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전에 요 앞에서 이제 소개했던 이제 로리 갤러거와 또 이제 UFO하고도 또 이렇게 접점이 있는 게그 UFO 로리 갤러거가 그 섀도우 플레이를 녹음할 때그 드러머가 이제 테드 맥케나라는
0: 네.
1: 사람인데, 테드 맥케나라는 이 드러머가 로리 갤러거와 이제 헤어진 다음에 마이클 쉔커 그룹의 드러머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클 쉔커는 UFO의 기타리스트였고, 보면은 요 헤비메탈이나 하드락 그 씬을 보면은 일종의 회전문 인사처럼,
0: 이합집산이 이제
1: 네,
0: 심하죠.
1: 그 사람이 또 여기 가고 이리 가고, 그래서 일종의 그 패밀리 트리를 만들면은 서로가 다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0: 그래서 약간 평론가나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 연도별로
1: 같아요. 네.
0: 인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좀 어렵기도 한것 같아요.
1: 아주 일종의 그 족보가
0: 맞아요.
1: 뭐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로 사운드적으로도 그 교류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UFO는 그뭐 레드 제플린이나 블랙 사바스, 그 다음에 디퍼플과 같은 초기 브리티시 하드락 밴드와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뭐 주다스 프리스트나
0: 그렇죠.
1: 아이언 메이든, 데프 레퍼드 같은 그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 메탈 사이에서 이제 활동했던 밴드라고 이렇게

0: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노래는 이제 닥터 닥터나 이제 락바텀 같은 노래들인데
1: 그때 다 마이클 셴커가
0: 있을 때 마이클 셴커와 함께했던 그런 시절의 노래고요. 이제 마이클 셴커가 이제 자기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탈퇴하고 난 다음에 필 무브 이제 보컬리스트가 폴 체프먼이라는 자기 밴드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했었던 그 기타리스트를 새로운 멤버로 받아들여가지고 제작한 앨범입니다. 이 노래는 그 1972년에 발간된 The Professional Violence, The Rise and Fall of Cray Twins라는 그 범죄자들을 범죄자 형제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발간된 그 책자 아마 논픽션인 것 같아요. 그 책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폭력을 직업으로 삼는 폭력이 직업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뭐 범죄 조직에 몸담았던 그 형제들이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교도소에서 네. 그 허망함을
1: 폭력을 애찬하는 건 아닌데
0: 폭력에 대한 그 애찬이 아니라 덧없음, 허망함을 노래한 노래했다고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어떤 현악과 그다음에 이 일렉트릭 기타의 어떤 그 조화가 굉장히 좀 잘 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정적이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해서 약간 이제 늦 여름 초가을에 어떤 조금은 이 방송이 시작될 때 아마 주일 저녁 때쯤에 해가 지고 전후 그쯤에 들으시면서
1: 약간의 멜랑콜리를 느끼는
0: 젖기에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1: 그 시대쯤에 이게 전형적인 메탈 발라드라는 게 조금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강하면서도 뭔가 정서적인 그런 감상을 자극하는
0: 하드락 발라드들이 어떻게 보면
1: 그게 사실 계열이죠. 또 헤비메탈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곡 하나 좋아서 샀다가 집에 와서 약간 놀래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도 사실 많았죠. 그렇죠. 뭐 주다스 프리스트 대표적이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1부 마지막 곡입니다. UFO, Professional of Violence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예, 음악 서재 2부입니다. 오늘은 박경근 신부님과 함께 여름 락 페스티벌 여름을 다 보내기 전에 부지런히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저희 애청자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박경근 신부님이 이제 성기현 신부님과 함께 여름 락 페스티벌을 여러 해에 걸쳐 지금 쭉 해오고 계셨는데요. 또 성기현 신부님께서 그 CPBC 예, 그 사장 신부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오늘 출연을 하지 못하고 이제 뒤에서 응원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 2부 첫 곡으로는 아마도 성기현 신부님이 오셨으면은 좀 고르지 않았을까 싶은 곡이어서 제가 이 곡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테임 임펠라. 네. 엄청 테임 임펠라를 우리 코너에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테임 임펠라의 드라큘라를 제니가 리믹스한 곡이 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봅니다. 테임 임펠라, 제니가 리믹스한 버전으로 드라큘라 들어보시죠.

0: 예, 박경은 시민과 함께 여름 락 페스티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잉이 맘스틴 시간이 왔네요.
1: 네, 제가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잉이 맘스틴's Rising Pulse의 NGM Fear이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 스틸러 노래를 방송하면서 이제 최대한 시민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잉이 맘스틴은 뭐 헤비메탈 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타리스트이고 사실 뭐 이제 그 스틸러와 알카트레즈를 거치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밴드 라이징 폴스를 결성하면서 이제 내놓았던 첫 번째 앨범 그 Far Beyond the Sun에 있는 그 라이징 폴스 앨범이 뭐 센세이셔널하게 네,
0: 뭐 기념비적인 앨범이었죠.
1: 그래서 이제 그 노래에 있는 뭐 그 앨범에 있는 노래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마칭 아웃에 있는 그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잉이 맘스틴과 함께했던 그 보컬리스트들 중에 이 앨범에 함께했던 그 제프 스콧 소토의 보컬이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보디스트인 앤스 요한슨 마치 그 리치 블랙모어와 그 존 로드처럼 아주 그 정말 그 화려하게 화음을 맞추는 그 조화를 맞추는 어떤 기타와 키보드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뭐 드럼도 앤스 요한슨의 형제인 앤더스 요한슨인데 이 드러머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이 맘스틴은 다른 대부분의 이제 뭐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지미 핸드릭스라든가 이런 그 락 음악에서 일가를 이루었던 그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블루스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리치 블랙모어나 에디 벤 앨런 그리고 잉이 맘스틴은 좀 이제 클래식 음악에 이제 기초를 한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락을 음악을 전개해간 어떤 기타리스트라는 어떤 그 면에서 좀 구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잉이 맘스틴은 앞에 두 리치 블랙모어나 에디 벤 앨런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그 뭐랄까 클래식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뭐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또 그 부분에서 일종의 형식적인 어떤 완성도를 아주 높인 어떤 기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잉이 맘스틴뿐만이 아니라 토니 맥켈파인이라든가 아니면 임펠리터리라든가 아니면 제이슨 베커라든가 빨리 친다는 맞아요. 누가 제일 빨리 치나 뭐 이런 경쟁처럼
0: 기타리스트들의
1: 예, 그런 그 속주 기타리스트들의 홍수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잉이 맘스틴이 좀 유니크했고 독보적으로 이렇게 남은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 사람 어떤 송라이팅 능력도 뛰어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했던 그 멤버들이 굉장히 탁월한 멤버들과 함께했다는 것도 되게 의미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탁월함이라는 게 드러나기 위해선 누구 그것을 함께 받쳐주고 함께 그것을 그 실현하는 그 누군가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역량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개화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다른 기타리스트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아무튼 마칭 아웃 앨범이 이제 물론 Far Beyond the Sun만큼 뭐 그 역사에 길게 남을지는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메탈 밴드로서의 완성도는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하모 그 서로 조화를 이루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0: 예, 잉이 맘스틴의 멋있는 속주, 독주만이 아니라 또 잉이 맘스틴이 훌륭한 또 밴드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칭아웃 앨범 중에서 Anguish and Fear 들어보시죠.

0: 예, 박경근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락 페스티벌 잉이맘스틴과 라이징 포스 밴드의 마르칭 아웃 앨범 중에서 Anguish and Fear 들으셨습니다. 예, 다음 곡은 미스터 빅이네요.
1: 네,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미스터 빅.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투비 위드로 그렇죠. 워낙 큰 인기를 얻었었던 미스터 빅의 같은 앨범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 그린 틴티드 60 마인드라는 노래이고요. 그들의 이제 대표 앨범 두 번째 앨범인 Lean Into It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뭐 미스터 빅은 에릭 클랩턴과 뭐 스티브 위노드가 같이 결성했었던 그 블라인드 페이스
0: 네.
1: 슈퍼그룹이라고 이야기됐던 블라인드 페이스의 80년대 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폴 길버트라든가 빌리 시언 그 다음에 에릭 마틴 페토로페이라는 쟁쟁한 그 멤버들이 모여서 만든 슈퍼 밴드였고요. 뭐 폴 길버트도 좀 전에 들었던 이제 잉이맘스틴만큼이나 이제 일종의 그 속주 기타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했던
0: 그렇죠,
1: 사람이죠.
0: 그 당시에 또.
1: 그리고 이제 뭐 빌리 시언은 이제 뭐 베이스 연주자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도 그런 이제 뭐 베이스 연주자인데 뭐 햄머링을 한다 이런 얘기를
0: 예, 아무튼 그 당시 거의 전설적인
1: 예, 예, 아주 뛰어난 테크니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스터 빅에서 인상적인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예, 보컬을 맡고 있는 그 에릭 마틴의 목소리입니다. 뭐 스티브 위누드와 좀 비슷하게 블루 아이드 소울 창법의 음색을 자랑하는 에릭 마틴의 보컬이 이 노래에서도 뭐 아주 인상적이고요. 뭐 예, 이 앨범에서는 Lean Into It 이 앨범에서는 진짜 버릴 노래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앨범인 것 같고요.
0: 락 앨범이지만 네. 당시 거의 그 해에 가장 큰 히트를 했던 앨범 중에 하나였죠.
1: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 그런지 락, 얼터너티브의 이제 홍수 속에서 이제 미스터 빅이 침체기에 빠지고 해산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던 앨범이고 그 앨범에서 담겨 있는 그 보석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0: 네.
1: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미스터 빅입니다. 그린 틴티드 60's Mind.

예, 미스터 빅의 그린 틴티드 60s 마인드, 오늘 여름락 페스티벌에서 박경은 신부께서 골라주신 곡이었습니다. 예, 한 곡 제가 골라온 곡 듣고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박경은 신부님 곡 또 선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8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들 70년대 위대한 락의 시대를 어떻게 네. 그 약간 뉴웨이브의 그 경박한 팝들이 그걸 다 어떻게 뭐 망쳤다 이런 얘기들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는 한 수십 년 지나서 회고를 해보면은 또 그 80년대 그 뉴웨이브 음악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숨겨진 그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제가 요즘 나름 뭐 재발견이라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듀란 듀란 노래 들으면서 네. 아 듀란 듀란 안에도 약간 그 락의 스피릿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네. 하게 되는데 그래서 듀란 듀란 곡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토리어스입니다.

0: 예, 듀란 듀란의 노토리어스. 뭐 80년대로 휩쓸었던 팝 아이돌인데 또 이제 오늘의 시각에서 돌이켜 보면은 아, 또 거기에 있는 그 펑크락에서부터 온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다시 좀 보게 되네요. 예, 다음은 더 킬러스의 휴먼이란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1: 네. 제가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더 킬러스의 휴먼인데요. 이 노래는 더 킬러스라는 미국 라스베가스 출신의 밴드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Days and Age의 수록곡입니다. 이제 노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약간 좀 락이기보다는 약간 신스팝, 그다음에 그 댄스 뮤직 약간 요런 그 성격이 강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음악이 포스트 펑크, 뭐 얼터너티브, 신스팝의 영향을 받았음을 뭐 누구나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음악적인 그런 그 뿌리가 그 신스팝이나 이제 포스트 펑크에 있기 때문에 이 밴드는 특이하게도 영국에서
0: 인기를
1: 먼저 인기를 얻은 밴드라고 합니다. 이들이 냈던 그 처음에 히트곡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같은 경우 그 앨범 그 노래를 가지고서 영국에서 이제 음반을 취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역으로 이제 미국에 그리고 다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과정이 같은 미국 밴드인 뭐 킹스 오브 레온도 이제 이런 비슷한 루트를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론가들은 이더 킬러스의 음악을 뉴 오더와 또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내 음악을 합쳐놓은 것 같다는 이런
0: 재미있는
1: 호평을 받기도
0: 평가네요.
1: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통적인 어떤 뭐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시도들이 락 음악의 어떤 지평을 넓혀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락이 또 새로운 어떤 자양분을 흡수함으로써 또 이렇게 진보하고 또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고요. 요때 이제 뭐 비슷하게 보면 이제 이더 킬러스가 이제 활동 막 인기를 얻었을 때또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었던 게 예를 들면 뭐 마룬 파이브라든가
0: 그런
1: 아니면은
0: 느낌이요.
1: 뭐 콜드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크립트 같은 이런 밴드들도 사실은 킬러스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그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그 시대 이 사람들만의 어떤 고유함인 게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었음을 볼수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들어보시죠. 더 킬러스입니다. 휴먼.

0: 예, 미국 출신이지만 오히려 영국에서 먼저 인기를 얻었던 저희 PD님께서 이제 팁을 주셨는데 당시 토니 블레어 수상도 아주 좋아했다는 이제 킬러스의 휴먼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 뭐 정말 락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피터 가브리엘입니다.
1: 네, 피터 가브리엘이 지난달에 발표한 노래 One by One이라는 노래고요. 피터 가브리엘은 너무나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제네시스의 보컬리스트이고, 그리고 제네시스의 어떤 뭐 명반이라고 손꼽히는 앨범들 폭스트로트, 잉글랜드 바이 더 파운드, 더 램 라이즈 온 브로드웨이 등의 작사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뭐 핑크 플로이드의 뭐 로저 워터스와 약간 맞아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네시스는 요 근자에 이제 재결합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피터 가브리엘은 거기에 이렇게 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네시스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을 했던 거는 피터 가브리엘이 탈퇴하고
0: 필 콜린스가
1: 이제 보컬을 맡으면서 내놨던 앨범 인비즈블 터치가 뭐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가장 그 성공했었기 때문에 뭐 고 멤버들만으로도 어떤 재결합의 어떤 그런 욕구는 뭐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네시스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스티브 에킷, 그다음 마이크 러더포드, 필 콜린스, 그 피터 가브리엘, 토니 뱅크스라는 뭐 각 파트에서 정말 쟁쟁한
0: 최고의 멤버들이었죠.
1: 뮤지션들이 모여서 활동했던 그 전설적인 밴드이고요. 뭐 피터 가브리엘은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솔로로 전향해서 어떤 피터 가브리엘도 제네시스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뭐 음악적인 성공과 했죠. 상업적인 네. 성공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탈퇴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0: 잘된 그런 예, 케이스죠.
1: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피터 가브리엘의 어떤 대표적인 앨범은 이제 1986년에 발표했던 앨범 So,
0: 그렇죠.
1: 예, Sledge Hammer, In Your Eyes, 그 다음에 Don't Give Up 등의 어떤 그 히트곡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 So라는 앨범이 가장 큰 대표적이고,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제 뭐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음악적인 어떤 그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가브리엘은 뭐 프로그레시브 락에 세척했지만 솔로 앨범을 보면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뉴 웨이브나 포스트 펑크나 그다음에 댄스 그리고 뭐 블루 아이드 소울 등의 어떤 그다음에 제3세계 음악까지도 이렇게 수용하면서 음악적으로 진보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캐리어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권 운동가로도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가 그 주관하는 그런 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그 콘서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또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의 11번째 앨범 OI에 수록된 곡이고요. 뭐 특이하게도 이제 이 앨범은 이제 노래들을 브라이트 사이드 믹스, 다크 사이드 믹스 버전으로 만들어서 보름달이 뜨는 때, 그 다음에 초승달이 뜨는 때 노래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이제 피터 가브리엘도 이제 올해 80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장들의 노래는 언제 마지막 곡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0: 살아계실 때 예, 건강하실 때 다 예, 들어야 된다.
1: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저는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피터 가브리엘의 꽤 그 대곡입니다. 구부녀에 대한 구부녀 동안 펼쳐지는 서사신데요. One by One 들어보시죠.

0: 했는데요. 박경심님이 그 마지막을 골라주신 살아있는 락의 거장 피터 가브리엘의 신곡 원 바이 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여름 인사 끝내면서 한번 전해주시죠.
1: 네, 감사합니다. 뭐 조금 걱정하면서 나왔는데
0: 예, 성경심님 역시 또 하느라
1: 최대한 신부님이 잘 이렇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 수월하게 녹음을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또 좋아했던 노래들을 함께 청취자분들이랑 나누는 것 그것도 또 되게 재미난 일이고 기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삶을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배우고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좋아하는 것들 또 기쁜 것들 함께하는 이들과 많이 나누면서 아름답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박경심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가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다음 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같은데요. 여름을 돌이켜보면서 핑크 플로이드의 Shine on You, Crazy Diamond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좀 달라진 걸 느끼세요? 입추와 백로 사이에서 모기 입도 삐뚤어지고 한여름 더위가 차츰 식어가는 그런 처선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모기 입이 삐뚤어져야 되는데 진짜 더울 때는 모기도 맥을 못 추더니 모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슬슬.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어젯밤에도 모기한테 좀 물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기도 괜히 야 이젠 좀 살만하다 그러고 나댕기는 것 같은데 처서니까 모기들한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니네 입 삐뚤어져야 돼. 좋습니다. 처서의 저녁 일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디에 계신지요? 휴가 갔다가 조금 늦은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은 차로 명동용가를 들으실 수도 있고 일요일날 편안하게 휴식하시면서 어딘가 실내에서 빵 앱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말의 음악 쉼터입니다. 저는 명동용가를 진행하는 성기환이고요. 어디서든 소슬한 바람처럼 상쾌한 그런 음악들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자. 제목은 그만하자인데 부제는 모기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기에게 야 그만 좀 하자. 쳐서니까 입도 좀 삐뚤어져라. 이러는 정말 많은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모기만큼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내 피를 먹고 사니? 라고 걔한테 말해주기도 힘들고 없는 것 같다가도 불만큼은 어디서 웽 하고 왜 나타나니? 정말 모기에게 그만하자. 근데 참 노래는 곱고 서정적인 그런 노래네요.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모기 같은 이기적인 존재에 관해서 뭔가 모기라고 칭하면서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사연을 품은 노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2017년도 8월 8일 날 발매됐었네요. 타나의 그만하자 모기에게로 성규환의 명동년가 일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음악 들으면서 일요일 저녁의 여유와 일말의 불안감, 내일은 출근이니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 비창 그리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두 곡 추억의 발라드 드립니다.

이상우의 비창 그리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이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K-POP 아티스트와 또 세계 팝 시장을 주름잡는 월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음악들을 좀 들어볼게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이해가 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POP 아티스트가 결국은 월드 스타들이니까 뭐 K-POP과 월드팝의 콜라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2020년대 중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드 아티스트 중에 K-POP 아티스트가 콜라보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넓혀야 되는데 빌보드는 좁혀가지고 오히려 아시안 팝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니네끼리 해라 이렇게 뭔가 시도하려다가 BTS한테 아주 큰 타격을 입었죠. 그 자체가 굉장히 음악이라는 장르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음악으로 나누는 어떤 전세계인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좀 거슬리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네. GD하고 안더슨 팍이 함께한 투뱃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안더슨 팍은 사실은 힙합 아티스트지만 한국계이기도 하죠. 안더슨 팍의 PAAK 박이 그 박 씨를 의미하죠.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안이 좀 뭐랄까 어려웠는데 할머니가 그 안더슨 박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합니다. 안더슨 박하고 빅뱅 출신의 GD가 투뱃이라는 뭐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노래죠.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그 BTS의 정국이 라토라는 솔로 아티스트와 함께한 약간 UK 게러지 성향의 그런 전자음악이죠. ED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븐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일주일 내내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두 곡의 K-POP 월드팝 콜라보 곡입니다.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이면 여지없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긋고 싶은 세상 풍경들, 교회 풍경들 있네요. 이색적인 그런 기사들, 유익한 기사들도 많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불안을 겪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재미난 기사가 눈에 띄네요. 독일의 한 대학의 정신건강연구 및 치료센터 소속 레오나드 콘스탄틴 쿨리쉬 연구팀은 70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장애 발생률을 분석했다. 국가당 2,400명에서 4만 230명, 평균 1만 4,336명의 응답을 취합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 세계 부모들은 아이에게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 존중을 각각 70%와 69%의 비율로 중요시했다. 그러나 개인의 책임과 독립성을 우선시하는 양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불안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양 교육받은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적인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미국과 호주, 포르투갈, 브라질 등등 소득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곳일수록 불안장애 발생 빈도도 잦았다. 연구팀은 신앙이 불안장애 감소에 연관이 있다고 짚기도 했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아동 5,0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이가 3세 무렵 측정한 어머니의 종교적 성향이 아이가 15세 청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불안 증세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파악됐다. 쿨리쉬 교수는 이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안겨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적 규범이 아동과 청소년 불안 문제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개인 차원보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네, 정말 선진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진국들의 그 어린이들 아동의 불안장애 이런 게 점점 심해지는데 오히려 개인적 책임감을 강조했을 때 그것들이 더 심해지는 이런 비율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교가 그 치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 눈여겨보게 됩니다. 또 다른 기사, 순례 끝에서 새로운 순례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기사. 이제 2027년 벌써 1년도 안 남았죠. 서울 WID 세계 청년대회 청소년국 홍보단 일본과 산티아고로 떠난다는 기사인데 아 저도 따라서 산티아고 가보고 싶은데 몇 주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산티아고에서 아주 성대한 초대가 있었다고 해요. 기사 보겠습니다. 전 세계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스페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탈라에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초대가 울려 퍼졌다. 첫 공연이 펼쳐진 5일 저녁 순례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프랑스길 기준으로 약 780km를 걸어서 긴 순례의 기쁨을 안고 이곳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들 곁으로 모였다. 두 손에 풍성한 꽃을 든 꽃춤, 나라와 태평성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한국인의 기품을 표현한 한량무, 흥겨운 속옷춤, 그리고 또 익숙한 케이팝 댄스가 이어졌다. 낯선 한복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이들, 케이팝이 흘러나오자 공연을 기다리는 이들,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기는 순례자 등등이 한국과 서울 WYD에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했는데 한국 청년들이 서울 WYD 기념품을 들고 직접 홍보에도 나서자 광장은 순례자와 관광객들로 더욱 북적였다. 그렇군요. 네. 산티아고에서도 WYD 많이 알려지겠어요.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평화신문 보기 밑줄 쫙 그어봤습니다.

오늘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에서 함께 들은 노래는 뭔가 웅장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곡이네요. 바로 그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주제가의 팝 버전이에요. 팝 버전과 클래식 버전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WID 합창단 그리고 합주단의 웅장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나와 있는데 배경 이미지가 막 뭐 멋지더라고요. 명동 대성당, 그 다음에 약현 성당도 나오고 절두산 순교 성지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유튜브에 지금 이 노래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주제가의 유튜브 화면 버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멋져요. 성규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빵톡, 빵앱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연과 신청곡 주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앱으로 빵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이 아니라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진짜 실제 라디오로 접하시는 분들은 105.3MHz 수도권이죠. 샵 1053, 우물정 1053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통화에 100원입니다. 보니까 애청자 분께서 2696님 이번 달 오늘이네요. 저의 신청곡으로 티맥스의 파라다이스를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2696님 사연 감사드려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함께 듣겠습니다.

네, 2666님 잘 들으셨어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화려한 곡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광복절 기념해서 그 해방 시기 1945년 46년 이때 음악을 들려드렸었는데 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서울세라 55 엄계선님께서 예전에는 그런 노래 들리면 듣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디님이 제가 만디입니다. 배경 설명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듣고 나서 들으니 마음이 저려옵니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북에 두고 어린 언니들을 데리고 피난 오실 때 고향에 다시 못 가시리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은 부모님, 이제는 하늘에서 안타까운 마음 다 놓으시고 주님 품에 안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놓고서 내려와서 살다가 금방 가마 했었는데 이 오랜 세월을 못 가고 이제는 이런 노래 들으면 정말 가슴이 저려온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빵톡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또 경산에서 세례자 요한 인사 올린다고 하셨어요. 그

움직이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랜 가뭄과 더위를 해소해주는 그런 비가 내려서 단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려서 경산 세례자 요한님께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손인수님 오늘도 본방사수 눈 감고 노래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사연들 감사드려요. 추억의 노래들 좀 이어드릴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이어드릴 텐데요. 약간 트로트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밴드 형식의 그룹 사운드로 음악을 하는데 좀 감성은 트로트 계열인 그런 세 곡. 들고양이들 있었죠. 와일드 캣츠라고도 부르고 여자분들, 여자 뮤지션들이 좀 주축이 돼 있었죠. 드럼도 여자 멤버가 쳤던 걸로. 정든부두라는 와일드캣츠 2집 1979년에 나왔던 노래. 그리고 김트리오. 김트리오에도 여자 멤버, 남자 멤버 섞여 있었는데 남매들이었죠. 연한부두. 뭐 야구장에서도 늘 울려 퍼지고. 트로트 계열 그룹 사운드의 음악들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네, 정말 정감 있는 두 곡의 그 트로트 계열의 음악인데 그룹 사운드로 연주되고 녹음된 그런 곡들이었어요. 네, 그 들고양이 와일드캣츠가 부른 정든 부두. 옛날에는 이게 정든 부두니까 끝에는 꼭 파도 소리를 조금이라도 넣어줘요. 그런 것도 참 진정성을 뭔가 그렇게 좀 발휘해보려는 애틋한 마음, 착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와일드캣츠 정든 부두. 2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노래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뭐 인천 지역에서 지금 야구팀의 거의 주제가 같이 쓰이기도 하는 노래죠. 김트리오의 연한 부두라는 곡이었어요. 김트리오는 이 앨범 저도 이렇게 바이닐 레코드로 갖고 있는데 다른 노래를 들어보면 연주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특히 그 베이스와 키보드, 뭐 드럼 연주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주의 당시에 어떤 수준은 정말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트리오는 TV에서 본 기억도 나는데 특유의 그 잠자리 선글라스라고 하나요? 약간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가 쓸 것 같은 그런 선글라스를 탁 쓰고, 머리는 당시에 약간 좀 긴 흑인들의 스타일 있죠? 아프로 스타일, 머리가 이렇게 좀 둥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해서 정통 펑키한 음악들을 김트리오가 연주했던 그 모습이 TV에서 나오는데, 그 멋진 테크닉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부 끝곡은 서울 패밀리의 음악 골라봤어요. 서울 패밀리도 약간 비슷한 성향의 그런 어떤 그룹 사운드였죠. 밴드였는데 이제는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있는데, 마이클 잭슨의 형이죠. 저메인 잭슨이 부른 When the Rain Begins to Fall을 그대로 번안해서 이제는이라고 바꿔 불렀는데 너무 한국 노래 같아가지고 이게 마이클 잭슨 형이 부른 노래일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었어요. 네, 그런 노래를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2부에서 또 색다른 음악들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교환의 명동년과 2부 시작했습니다. 멋진 재즈곡이었어요. Paul Desmond의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이었어요. 8월 한 달간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쿨 재즈의 명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이 폴 데스먼드의 이 음악 참 멋지죠. 1963년에 Two of a Mind, Two of a Kind 비슷한 거죠. 우리는 두 사람이지만 뭐 일심동체 이런 느낌이죠. 이 폴 데스먼드와 함께 한 뮤지션은 제리 멀리건이죠. 바리톤 색소폰의 최고봉이기도 하죠. 이 두 색소폰 주자의 주고받는 느낌이 참 좋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재즈 카운터포인트, 재즈적인 대위법의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녹음으로 이 앨범이 꼽히기도 하죠. 명반입니다. 뭔가 이렇게 화려한 그리고 또 뜨거운 그런 즉흥연주, 여기도 물론 즉흥연주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즉흥연주를 앞세운 비밥이나 아니면 하드밥 이런 장르에 비해서는 뭐 편곡을 좀 더 중요시하고 뭐랄까요, 좀 절제된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폴 데스먼드의 All the Things You Are로 시작했고 9시까지 여러분들과 여러 고장의 여러 종류의 음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히트곡이죠. Uptown Girl 그리고 Man at Work라는 호주 팀이 있었죠. Down Under라는 곡이 있는데 Down Under가 바로 그 호주 쪽 오세아니아 대륙을 말하는 거라면서요. 네, 두 곡을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Down Under라는 곡, Man at Work라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노동자임을 강조하는 그런 팀이었죠. Who Can It Be Now라는 노래도 있었죠. Down Under에서는 플루시 등장하고 Who Can It Be Now에서는 색소폰이 등장했죠. 당시 이제 기타 위주의 그런 락 밴드들이 주류였는데 이렇게 관악기를 편성해 넣음으로써 조금 다른 그런 음감을 주었던 밴드죠. 맨헤더크의 다운 언더. 그 전에 빌리 조엘의 히트곡이었어요. 업타운 걸. 빌리 조엘은 뭐 대표적인 뉴욕커 느낌이죠.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노래도 있긴 하지만 업타운이라는 것도 뭐 뉴욕의 위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뉴욕의 다운타운 하면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좀 부유하고 아무래도 뭐 땅값도 비싸고 이런 거고, 업타운 하면 좀 위쪽에서 약간 하여튼 그 지역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업타운 걸 위쪽에서 온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는 뭐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는 감각적인 요즘 음악들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조지라는 뮤지션이 있죠. 원래는 조지 쿠스노키라는, 조지 쿠스노키 밀로라는 게 본명이죠. 일본 계통의 뮤지션이죠. 일본과 다른 또 조합이 있는 Glimpse of Us라는 2022년도 히트곡 있죠. 한두 번 들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애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셨던 곡이에요. 그리고 Japanese Breakfast의 2021년도 곡 Jubilee라는 앨범에 수록된 Paprika라는 곡도 들려드릴게요. Japanese Breakfast는 뭐 일본식 아침인데 사실은 한국계의 가수죠. 한국계 미국 가수. 하프 코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퍼니즈 브렉퍼스트의 파프리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이크 밀러의 2023년도 곡, 이 곡도 역시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What Was I Make For라는 곡, 역시 뭔가 감각적이면서도 차분해서 저희 프로그램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세 곡의 감각적인 요즘 노래들 들려드릴게요.

세곡의 감각적인 뭔가 내성적인 느낌이 좀 나죠. 요즘 노래들이었어요. 요즘 세대가 그 왜 이냐 아이냐, 그러니까 이면은 좀 외향적인 거고 아이면은 좀 내면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 성향을 따질 때 좀 아이 쪽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음악들을 들어도 그런 내향적인 느낌의 내면 지향적인 요즘 세대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지의 Glimpse of Us, 그리고 Japanese Breakfast의 Paprika, 제이크 밀러의 What Was I Made For였어요. Japanese Breakfast는 한국계 뮤지션으로서 한국에서 좀 살고 가기도 했죠. 페스티벌에도 등장했었고 그 유명한 책도 냈었죠. Crying in H마트인가요? H마트에서 울다. 엄마가 한국계였는데 H마트가 아마 그 한국 쪽 그런 음식 재료를 살 수 있는 마트인가 봐요. 거기서 엄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죠. 뭐 전해지기로는 2010년대 중반쯤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슬픔과 그 감정들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재패니스 브렉퍼스트의 특별한 경험을 담은 그런 음악들이었고 또 책들 우리에게 많은 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왔습니다. 파프리카라는 노래. 성규환의 명동 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음악에 관한 이야기, 뭐 소소한 일상에 관한 그런 느낌들 함께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음악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인기 팝 위주의 음악들만 좀 들었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함께 듣지만 간간이 독특한 음악들도 섞어드리고 또 뭐 영미 아니면은 우리나라 막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좀 듣는 게 한정돼 있었는데 전 세계로 넓혀서 이런저런 지역의 음악도 듣고 자유롭게 하여튼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음악을 듣는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샵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 또 신청곡도 되고요. 빵톡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빵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반더바르트 이인성이라고 되어 있는 애청자신데요. 정말 멋진 노래들 가끔씩 신청해 주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트리발리스타스의 샤세이 나모라를 신청하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브라질 노래죠. 트리발리스타스 하면은 이 트리라는 게 트리오를 연상하기도 하지만 또 트라이브, 그래서 동맹 비슷한 거죠. 세 명이 하나의 동맹이다. 이런 느낌의 우리는 3인조다라는 뜻이죠. 마리사 몬치, 뭐 정말 브라질을 대표하는 여가수죠. 최고의 여가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날드 안투네스 그리고 카를리뉴스 브라운, 이 세 명인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트리발리스타스를 프로젝트로 결성했었고 그 히트곡이 바로 샤세이 나모라르였죠. 뭐 나 이제 연애할 줄 알아 이런 귀여운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축구 게임인가요? 피파 2004 사운드 트랙으로 실리는 바람에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반더바르트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청자시죠. 늘 또 멋진 음악 신청해 주시는 3324님께서는 존 메이어의 All You Ever Do Is To Say Goodbye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의 신청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두 곡의 여러분들 신청곡들 이어드렸습니다. 반도바르트님의 신청곡 트리발리스타스, 세 명의 브라질 명 뮤지션 마리사 몬치와 아르날도 안토네스 그리고 까를리뉴스 브라운, 이 세 사람의 명인이 모여서 결성했던 트리발리스타스라는 그 프로젝트 그룹의 샤세이 나모라르, 나 이제 연애할 줄 알아 라는 곡 먼저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3324님의 신청곡 존 메이어의 멋진 곡이죠. All I Ever Do Is Say Goodbye 라는 2009년도 Battle Studies라는 정규 앨범에 수록된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4집 앨범이죠. 2009년에 나왔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깐소네, 이탈리아의 아주 그 고전적인 깐소네 세 곡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7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니콜라 디바리의 이 지오르니 델 아르코발레노라는 노래, 무지개의 나날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윌마 고이크의 호카피토 깨띠아모,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프랑코 시모네의 고체, 물방울들. 고체가 물방울 들이고 고치야 하면은 물방울이죠. 1976년도 곡. 그 앨범을 냈었는데 일포에타 콘라 기타라. 그래서 기타를 든 시인이라는 프랑코 시모네의 대표적인 앨범이죠. 이 세 곡의 고전적인 깐소네 함께 듣겠습니다.
1: 'Erano i giorni dell'arcobaleno, finito l'inverno, tornava il sereno. E tu con gli occhi, la luna e le stelle, sentivi una mano sfiorar la tua pelle. E mentre impazzivi al profumo dei fiori, la notte si accese di mille colori. Distesa sull'erba come una che sogna, giacesti bambina, ti alzasti.

세 곡의 고색 창연은 이탈리아의 음악들 깐소네들이었어요. 니콜라 디바리의 이 지오르니 델 아르코 발레노 무지개의 나날들 먼저 들었고요. 윌마 고이크의 오카피토 깨띠아모 깨띠아모 하는 멜로디는 참 우리한테 익숙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해요 라는. 그리고 프랑코 시모네 기타를 맨 시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죠. 앨범 제목이기도 하고요. 고체 물방울들이라는 멋진 이탈리안 포크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곡의 이탈리아 음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듣다 보니까 또 두 시간이 갔어요. 두 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웨메 Wake Me Up Before You Go Go 가기 전에 나 좀 깨워줘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 물러갔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Wake 깨어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매미 대신 귀뚜라미가 우는 시기. 달력에 적힌 처서라는 두 글자를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막상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오전은 여전히 후덥지근하고 오후가 될수록 땅도 하늘도 뜨겁게 달아오르죠. 그래도 이 절기가 반가운 건 이제 더위의 끝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형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형입니다. 하루아침에 계절이 바뀔 리는 없지만 오늘부터 서서히 가을 바람이 섞일 거라는 기대. 가을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날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미녀죠. 여름의 마지막 장미, The Last Rose of Summer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트 카나와가 노래했고요. 더글라스 갬리가 이끄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잭 오펜바흐의 밴노래 마카롤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비오 바르비소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연주합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바카롤 뱃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실비오 바르비소가 이끄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이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언제나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또 역사 안의 음악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준비한 이야기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다양한 미완성 작품이 있죠. 작곡을 하다가 그냥 제쳐두고 작곡을 끝내지 않은 그런 미완성 작품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쏠리는 건 일반적으로 작곡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같은 작품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경우겠고 뭐 바흐의 푸갈기법도 마지막 작품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살짝 미완성으로 남았죠. 브루크너도 교향곡 9번을 다 완성하지 못했고 말러도 교향곡 10번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작품은 벨러 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입니다. 보르토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끝까지 조국 헝가리에 있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결국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미국에 와서 보르토크의 삶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연주자와 달리 작곡가는 사람들이 연주해 주지 않으면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고 또 보르토크는 그때까지도 아직 미국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널리 알려진 대작곡가는 아니었고요. 좀 어렵다, 난해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죠. 그런가 하면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부터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버스턴 심포니의 세르게 쿠세피츠키가 의뢰한 이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성공하면서 작품 의뢰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별 인기가 없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뭐 예후디 메뉴인 같은 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연주하면서 이제 연주료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하나마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됐다고 매우 기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또 보르토크는 백혈병이 발병하면서 점점 건강을 잃기 시작하죠. 1945년 초부터 보르토크는 세 개의 협주곡 작품을 동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내가 피아니스트였던 아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산처럼 남겨준 작품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무렵에 거의 완성하고 조금만 아주 몇 마디 뭐 십몇 마디 정도를 남기고 거의 작품을 완성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동시에

근대 최고의 비올라 연주자였던 윌리엄 프림로즈가 의뢰한 비올라 협주곡은 독주만 완성해놓고 이 오케스트라 부분은 뜨문뜨문 초고 형태로만, 그것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악보만 남긴 채 1945년 10월에 세상을, 9월 말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악보는 티보르셜이라는 제자이자 친구가 2년간 작업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르토크의 의중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어요. 심지어 바르토크의 아들이던 피터 바르토크는 나중에 사실은 이게 아버지의 바르토크의 의사에 가깝다면서 새로운 판본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두 가지 판본을 다 연주하는데, 그래도 이 티보르 쉐리의 판본을 좀더 많이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협주곡 작품이 레퍼토리가 부족한 비올라 연주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되었죠. 이 버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 가운데서 오늘은 1악장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뭔가 좀 남성적이고 기교가 화려한 그런 비올라의 특성을 살린 곡입니다. 1악장은 규모가 크고요. 환상곡 풍의 자유로운 음악이 인상적인데, 이 작품은 저는 항상 듣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음악이 저절로 스스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프림로즈의 의뢰를 받아서 쓴 곡인지, 독주 비올라가 시종일관 모든 선율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별라 버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들려드립니다. 킴 카슈카시안의 비올라, 페테르 웨트베쉬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방송실내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벨로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 1악장 모데라토 들려드렸습니다.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독주였고요. 페트르 웨트베시가 이끄는 네덜란드 방송 실내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보르토크의 영향인지 그의 흔적인지 후배 헝가리 작곡가들이 또 비올라 협주곡을 좀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은 작곡가의 마지막 유작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비올라 연주자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8월 23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보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을 의뢰했던 그리고 초연한 윌리엄 프림로즈가 바로 오늘이 생일입니다. 1903년에 태어났어요. 비올라라는 악기에서 야샤 하이페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오닐 터티스라는 연주자가 이제 크라이슬러 같은 역할을 했다면 프림로즈는 화려한 비르투오즈를 앞세워서 비올라라는 악기를 독주 악기로 끌어올리고 대중에게 널리 알린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735년 오늘 8월 23일에 파리의 오페라 극장, 당시에는 그 빨레 루와얄에 있었습니다. 이 오페라 극장에서 장 필립 람모의 오페라 발레라고 해야 되죠. 춤과 이 오페라가 결합된 형태의 독특한 프랑스 극음악 형식입니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이 작품이 초연되었습니다. 람모의 희극 오페라 가운데 최고봉, 플라떼와 함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오페라 발레는 앙트레라고 부르는 오페라로 치면은 막, 1막, 2막 같은 막과 비슷한 개념의 앙트레로 구성되는데 오페라와는 달리 이 오페라 발레의 앙트레들은 서로 주제가 줄거리가 느슨하게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미니 오페라를 이렇게 여럿 묶어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모의 이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여기서 인도라는 거는 그냥 실제 인도가 아니라 당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동양이나 뭐 남미의 낯선 이국 나라들을 총칭하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외국 사람 보면 무조건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불렀듯이 그런 식으로 외국을 총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페루, 또 튀르키예, 또 북미 이런 낯선 유럽인 관점에서 낯선 나라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대부터 큰 인기를 누려서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그 얼마 전까지 많이 연주가 되었고 20세기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아주 볼거리가 많은 라모 특유의 짜릿한 그런 색채의 오케스트라와 춤곡과 또 노래가 버무려진 그야말로 1급 엔터테인먼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가운데에서 페루의 잉카인 피날레 들려드립니다. 이 여사 공주, 페루 잉카 제국 공주를 놓고 이 페루 잉카의 대사제와 그다음 유럽인이 서로 이제 사랑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극적인 피날레 부분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 에마누엘 드 네그리, 테너 마티아스 비달, 바리톤 알렉상드르 듀야멜, 그리고 발렌팅 트루네가 이끄는 라샤펠 아르모니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장 필립 라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가운데서 페루의 잉카인 피날레 들려드렸습니다. 발랑팅 트루네 가지 위안은 라샤펠 아르모니코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아주 신나는 그런 작품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혁명적인 아주 진보적인 음악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906년 오늘 영국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포크 랩소디가 1번, 2번이 초연됐습니다. 본 윌리엄스는 친구인 홀스트와 더불어 영국 민요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 했는데요. 큰 업적이죠. 이 노포크 랩소디는 제목 그대로 영국 노포크 지방의 민요들을 모아서 그 선율을 주제로 만든 관현악곡입니다. 원래는 이제 교향곡을 쓰려고 했는데 랩소디 세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요를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아주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관현악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포크 랩소디 1번 2단조 들려드립니다.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포크 랩소디 1번 2단조 들려드렸습니다.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조금 짧은 곡은 아니지만 워낙 친숙한 선율의 민요들, 또 뭐 민요 선율 자체가 친숙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들리는 음악, 그러면서도 품격이 있는 것이 본 윌리엄스 음악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닌가 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프란치스코 페트리니의 두대 하프를 위한 이중주 3번 가운데 론도 골랐습니다. 마라갈라시와 가브리엘라 보시오의 하프 이중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말이야.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엘리코 보시의 칸타테 도미노, 주님께 노래하여라 들려드렸습니다. 토르스텐 닐슨이 지휘하는 오스카스 모텟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라디스, 낙원 들려드립니다. 작품 번호 95번 가곡집의 첫 곡이지요. 메조 소프라노 마릴린 슈미게의 노래, 도널드 슐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라디스 낙원 들으셨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마릴린 슈미게의 노래 그리고 도널드 술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새 음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새 음반은 모두 협주곡 앨범입니다. 물론 그 성격은 서로 사뭇 다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폴란드 피아니스트죠. 라파 블레하츠가 이제 20여 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협주곡 앨범을 냈습니다. 이 라퍼 블레하츠는 뭐 널리 알려진 대로 200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때 뭐 콩쿠르만 우승한 게 아니라 이 1등상만 수상한 것이 아니라 폴로네드상, 마주루카상, 협주곡상, 청중상을 다 휩쓸어서 그 옛 그 자신의 선배였던 그 지메르만의 어떤 대를 잇는 폴란드가 배출한 대형 피아니스트의 등장을 알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블레하츠는 그동안 독주 앨범을 주로 냈고 아니면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범소리와 함께 이 실내악 앨범도 냈는데 협주곡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단조 조성의 협주곡 두 곡, 베토벤 3번과 모차르트 24번을 엮은 앨범을 냈습니다. 좋은 선택이죠. 프로그래밍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거의 노골적인 모차르트 24번 협주곡의 오마주거든요. 마치 모차르트 협주곡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동시에 자신만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펼쳐 보였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인데 이 두 곡을 함께 넣으니까 확실히 함께 이어서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 똑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가 더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레하츠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죠. 굉장히 섬세한 표현력을 갖추었고 기교도 좋지만 기교를 과시하지 않는 참 진정한 의미의 비르투오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모차르트 베토벤 들어봤더니 두 곡 모두 아주 인상적인 연주예요. 근데 제가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연주도 조금은 더 인상적인 것 같아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시단조 골라봤습니다. 모차르트가 쓴 몇 안 되는 단조 협주곡이죠. 모차르트의 단조 협주곡은 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만 특히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24번이 아닐까요? 24번 시단조 계열번호 491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골라봤습니다. 라퍼 블레하츠의 피아노 연주고요.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시단조 쾌일번호 491번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라퍼 블레아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뭐 24번이나 27번 뭐 이런 협주곡을 들을 때마다 모차르트가 한 10년 혹은 20년 더 살았으면 어떤 방향으로 그의 음악이 움직였을지, 특히 오페라와 피아노 협주곡에서 어떤 음악이 나왔을지 참 뭐 궁금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궁금해지는데요. 블레아츠는 베토벤 협주곡과의 커플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예측 혹은 생각을 펼쳐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베토벤 협주곡도 기회 있을 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립니다. 첫 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 음반은 모두 협주곡 앨범인데요. 두 번째 협주곡 앨범은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시대악기 플루트, 그러니까 트라베르소 플루트 연주자로 유명한 안네 푸스틀라우크가 이번에 코로넬 베르놀레트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와 함께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플루트 협주곡을 모아서 앨범에 담았습니다. 세 작곡가 협주곡을 녹음했는데요. 피터 베누아, 그리고 페르디난트 랑너, 그리고 카를 라이네케의 협주곡입니다. 카를 라이네케 협주곡은 그래도 꽤 유명한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에서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곡이긴 한데 나머지 두 곡은 그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작품은 아니죠. 사실은 플루트 협주곡이라는 장르 자체가 바로크와 고전파 시대까지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 19세기 이후 낭만주의 시대에는 그 숫자 자체가 격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19세기부터 오케스트라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이에요. 모차르트 시대까지만 해도 하이든과 모차르트 시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대개 한 뭐 30명 정도 20명 중반부터 많으면 한 40명 정도까지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루트 협주곡을 연주할 때 위화감이 없었죠. 하지만 19세기부터 오케스트라 규모가 커지면서 연주회장이 커지니까 오케스트라도 이제 따라서 커진 건데 오케스트라 규모가 커지면서 플루트라는 악기 혹은 뭐 오보에나 클라리넷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목관 악기 한 대로는 오케스트라에 대항해서 협주곡의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플루트 협주곡, 목관 협주곡 자체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앨범에 담긴 곡들은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네 푸스틀라우크는 역시 시대악기 연주자답게 이번 앨범에도 19세기에 썼던 형태의 그 플루트 그리고 19세기 연주 양식을 탐구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그런 연주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세 작곡가의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 두 작곡가에서 한 악장씩 골라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페르디난트 랑거의 플루트 협주곡 G단조 가운데 이 악장 안단테 골라봤습니다. 1866년에 만들어진 곡이고 당대에는 아주 인기를 누려서 파리 음악원에서도 예를 들어 졸업시험 때 거의 꼭 과제곡으로 등장하곤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요즘도 종종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흔한 작품은 아닌데 19세기 당대의 악기와 연주법을 살린 안네 푸스틀라우크의 플루트 코로넬 베르놀레트가 지휘하는 라르파 페스탄테 연주로 들어보시죠.

페르디난트 랑거의 플루트 협주곡 G단조 가운데서 2악장 안단테 들려드렸습니다. 안네 푸슬라우크의 플루트, 코르넬 베르놀레트가 지휘하는 라르파 페스탄테 연주였습니다. 네, 비브라토를 거의 쓰지 않는 음색, 그리고 크레션도나 아첼란도 같은 그런 템포 변화, 또 강약 변화가 매우 인상적인 그런 연주였습니다. 한 트랙 더 들려드립니다. 낭만주의 플루트 협주곡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곡일 거예요. 카를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283번. 라이네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80대의 나이에 쓴 거의 최후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멘델스존의 영향이 느껴지는 아주 지극히 낭만적인 작품으로 현대 플루트 연주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레퍼토리인데요. 당대의 연주 양식과 악기로는 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들어보시죠.

카를 라인에케의 플루트 협주곡 D장 쪽 작품 번호 283번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안네 푸스틀라쿠의 플루트 연주, 코르넬 베르놀레트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사실 1940년대 연주만 하더라도 지금 들어보면 좀 낯선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주 양식은 계속 변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귀에 익은, 우리 귀에 익은 그런 연주 스타일도 한 50년 혹은 100년 후에 사람들이 듣는다면 또 좀 낯설게 느낄 거예요. 뭐 촌스럽다고 할지 아니면 아, 세련됐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주 양식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일주일간 음악과 함께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생상스의 댄스 마카브로 죽음의 춤 골라봤습니다. 클리어 쉐발리아와 요스판 이메르셀의 피아노 이중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은 얼마 전 무섭게 내린 폭우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올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있었고 도로와 건물 피해도 상당하다고 하죠.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당하신 피해가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서로 서로 도움의 손길 나누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하루속히 일상이 복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마음 모아보면서 오늘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룩스 앤 스칼라가 부르는 힘을 주소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남 지역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산교구, 거제지구 성당들, 또 교회 시설 곳곳이 침수되고 시설물 파손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순교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딸 유섬이 묘로 들어가는 그 다리도 산사태로 파손되었다고 해요. 너무나 이런 소식을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십시일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죠. 서로 마음을 보태고 도움의 손길도 나누면서 낙담과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폭우로 시리에 빠진 분들께 위로의 마음 전하면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긴 노래, 애니 해슬렘이 부르는 Still Life 띄워드립니다.

네, 8월 폭염이 한바탕 쓸고 지나가고 또 그 자리를 폭우가 또 휩쓸고 간 일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또 어떻게 이 풍경들을 그려오고 계시는지 또 마음 내적 움직임은 또 어떠하신지 보내오신 사연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56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의지할 데 없이 혼자 떠있는 섬처럼 느껴지고 직장도 가정도 힘들고 허무합니다. 주변에 의지할 곳 없이 이제 그만 모두 내려놓고 싶다. 이만큼 했으면 애썼다. 다 내려놓고 나면 후련하겠다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힘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본당 신부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주일미사를 보고 나오는 길, 신부님이 해사한 미소로 안부를 물으시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고해한다며 편지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원하면서도 당분간 또 성당까지 못 나갈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신부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고 저의 어려움을 준비 안 된 신부님께 던진 것 같아 죄송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6556님,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또 힘드실까요? 그 마음을 정말 그 단 한 명이라도 알아주고 또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시간을 충분히 넘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 또 성모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뭐 기도만으로도 그런 위로를 또 충분히 받지 못하는 뭐 경험을 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있는 게 수도자이고 성직자, 신부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께 괜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또 괜히 나의 어려움을 신부님께 던져놓은 게 아닌가라면서 죄송하고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 또 힘듦, 고충, 시련, 고통과 상처들 다 이야기 듣고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동참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가 바로 그런 역할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심지어 신앙 안에서 하느님마저도 나를 떠나간 것만 같은 심정이 들 때 수도자나 신부님들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 수녀님, 뭐 수사님, 신부님들을 옆에서 자주 찾아가고 말 걸고 소위 괴롭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려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우리 삶의 그런 힘듦의 자리가 밀려올 때 정말 가까이 찾아가고 만나고 그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권태기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들은 우리를 무조건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토대로서 기회로서 또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6556님 겪고 있는 이 시간 분명히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간 끝날 것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단계 더욱 달라지고 변화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 너무 어려우면 우리 교회에 있는 신부님 꼭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도지기님들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이렇게 사연 들으시면서 분명히 656님 위해서 지금 화살기도 아마 계속 또 보내주고 계실 겁니다. 절대 우리 신앙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점을 꼭 마음속에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6070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아가다 할머니예요. 정겨우신 신부님 말씀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가다 할머니, 제가 뭐 자매님이라고 부를까요? 힘을 받고 또 위로받고 계시다니까 저도 또 보내주신 이 사연에 저도 위로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래요, 신앙이라는 거는 혼자 걸어나가는 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서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같이 나란히 또 걸어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또 힘을 나누는 그런 여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아가다 자매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안부 인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림님, 예전에 김수환 추기 형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뒤뜰의 뜨락을 보여주시며 나뭇잎을 비추는 빛을 가리키면서 하느님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저에게 너무 애쓰며 살지 말라 하셨어요. 그립습니다, 추기경님. 네, 김유리님, 추기경님이 꿈속에 나타나다니요. 이건 엄청난, 좋은 꿈이죠. 뭐 제가 뭐꿈 해몽을 이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 꿈속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나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로 예수님, 하느님의 메시지, 하느님의 이 다가옴의 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김유림님, 바로 우리 김수환 추경님, 그리워하고 있는 추경님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느님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김유림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걸, 건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마음속에 잘 간직해 나가시고, 또그 꿈에서 얻은 위로 일상 안에서도 잘 간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혜종 디오니시아님,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갓등 중창단 오비팀이 시드니에 오신답니다. 오호. 다행히 그날이 쉬는 날이라서 꼭 가려고 달력에 표시도 해두고, 어떤 후원을 또 부탁하실 것 같아 얼마를 후원해야 하나 즐거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떼창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갓등 중창단의 생활 성과를 더 들어야겠네요. 네, 디오니시아님, 우리 갓등 중창단 오비팀이면은 이제 다들 연세들이 있는 신부님이실 텐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재결성을 하고 활동을 하시나 보네요. 근데 멀리도 활동을 하러 가십니다. 시드니까지. 그곳에 또 방문하셔서 노래로 또 위로를 건네주시는 우리 갓등 중창단 오비팀 신부님들,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신자들에게도 기쁨 가득히 한보따리 건네주고 오는 그런 일정, 또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떼창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네, 우리 디오니시아님 열심히 듣고 가사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갓등 중창단 오비팀 다녀오시고 난 후기도 나중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마리스텔라님, 신부님, 가톨릭 워크북 하나 들고 오늘 추천해주신 수도원 피정을 왔습니다. 은총에 대한 감사와 제 부족함에 두려움을 안고 주님 사랑 안에서 머물며 경청하고 깨닫는 시간 보내려고 해요. 더불어 신부님 방송도 감사라고 해주셨네요. 네, 마리스텔라님, 추천해주신 수도원. 제가 어느 수도원을 해드렸을까요? 제가 피정 가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그 성향에 따라 이렇게 좀 피정집들 혹은 수도회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의 추천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기시는 마리스테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는 시간, 다른 말로 깨어나는 시간이겠죠? 깨어나는 시간을 경험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저도 기도로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님, 찬미 예수님 출첵합니다. 네, 마태오님, 출첵, 네, 인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일상의 풍경들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릴게요. 갓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풀꽃.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12장 연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자는 연민이라는 내면의 역동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양육되고 길러지는 역량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인간의 모든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연민도 개발돼야 하며 이는 노력, 행동, 그리고 동기부여를 필요로 합니다. 연민은 각 개인 내부의 하나의 원료처럼 존재하기에 발굴돼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의 대부분은 우리가 성장했던 가정 분위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감한 가족이었는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감정과 연민을 표현했는가?

0: 이면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감정 표현이 너무 부족했던가. 우리의 가족 배경이 지닌 장점과 긍정적인 면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정서적 빈곤과 한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연민을 표현하고 수용할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연민이라는 능력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개발될 수 있고 또한 개발돼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개발 과제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더 인간적이 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겁니다. 가정은 감수성의 모든 배움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부모가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 동시에 도출해내는 데 있어 모범을 보이는 게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족 생활에 대한 비극은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자식들이 보여주는 감수성의 부족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들에게 민감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행하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나 불경스러운 언어에 대해 느끼는 바를 자식들에게 암시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난 기분이 상했다 또는 너의 끔찍한 언어에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유주의 체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 감수성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1: 언젠가 우연히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난 신생아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태어나서 계속 바라보게 된 눈앞의 얼굴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해요. 부모가 계속 아이에게 웃는 얼굴로 바라보게 될 때 어느샌가 아이도 그 웃음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잘 웃는 아이들을 볼 때 그 부모도 잘 웃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적 독서 내용에서 저자는 인간의 모든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연민도 개발되고 길러져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연민과 같은 감수성의 모든 배움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웃어주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따라 웃는 것처럼 가정에서 받은 크고 작은 내적 심리적 영향들은 아이의 내면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이 나의 감수성이 형성되는 데 끼친 영향력들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 환경에 담긴 정서적 빈곤과 한계를 한탄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과거 내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없었던 한계 앞에서 주저앉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더 연민적이고 친절한 인간적인 사람으로 달라지고 싶은가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변화는 바로 이러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가정과 교육 환경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감수성, 특히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충분히 가르치고 길러주고 있는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허용해주면서 오직 자기 기분과 감정에만 몰입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타인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는지, 내가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내가 가진 감정의 흐름에 영향을 준 주변 환경들을 성찰하며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민의 마음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봄님. 토요일 지난주네요. 송모승천 대축일, 네, 축일이었습니다. 엔젤 성가대 봉사하는데 축하송 듬뿍 받았지만 그래도 베드로 신부님 축하받으면 기쁨 두 배 될 것 같고 힘든 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달관하여 견뎌낼 수 있는 힘 받아 갈 것 같아요. 마리아 축일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이 시간 신부님 주옥 같은 기도 말씀으로 치유되어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마음 정리도 되며 가정생활이 성화되어 가고 있답니다. 신부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김봄님 위로받고 치유받아 가신다니 아이고 뭐 저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 감사드립니다. 가정생활도 성화되어 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좀 해소되어 나간다고 할까요? 이런 흐름을 잘 지켜나가고 또 길러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의 오솔길에서 함께 하도록 해요. 감사드리고요. 세례자 요한님, 9월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점검 올 것 같은데 반사경 검사 때 차량 하부에 모의 폭발물 잘 찾게 기도해 주세요. 9.11 테러 추념일 즈음에 근무 잘 서고 있는지 점검하러 온답니다. 세례자 요한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항 쪽에서 이렇게 일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9.11 테러 이후로 이런 또 점검과 검사 혹은 이렇게 모의 훈련 같은 걸 하시네요. 다시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한데 아무쪼록 네 뭐 아무래도 점검 온다고 하면 좀 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겠죠. 좀 더 챙겨야 되고 또 살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 또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거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쁘게 또 이 점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하부에 이렇게 모의 폭발물을 해놓고 숨겨놓고 이걸 찾나 못 찾나 또 이렇게 점검도 하나 보네요. 이 반사경을 이렇게 차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네, 부디부디 모의 폭발물도 잘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오늘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이기도 해요. 별빛사랑 안젤라님이 보내셨습니다. 신부님, 남편 김병문 라파엘 7월 30일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장 안젤라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네요. 평소에 못해준 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 장 안젤라님 노래 신청도 해주셨어요. 이태석 신부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어서 하느님 품으로 떠난 김병문, 라파엘 우리 남편분의 영혼을 추모하면서 이태석 신부님 또 추모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생을 정말 이렇게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온 그 남편분을 떠나보내신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 과정 동안 옆에서 함께 머물며 정성을 다해 수발하시고 그 어려움 함께 나누셨을 텐데 청하신 대로 우리 김병문 라파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그리고 장문순 안젤라님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지기님들과 두 손 모아 기도 올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온누리 환하게 부활의 빛 보여주시고 내가 죽음을 이겼다 하신 주님, 당신께서 불러가신 김병문 라파엘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긴 투병 중에 사랑과 정성 다해 그의 곁을 지킨 아내 장문순 안젤라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소서. 긴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을 하느님 품에 안겨드리고 텅 빈 듯한 빈자리에 남은 커다란 허전함 주님의 은총과 위로로 채워주소서. 깊은 애도 중에도 주님께서 비추시는 부활의 빛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8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웨이스트 저자이신 정주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책에서 여행 중에도 일부러 제로웨이스트 샵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해외에도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나요?
1: 네. 해외가 오히려 한국보다 좀 지역 곳곳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럼 혹시 가본 곳 중에 기억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책에서도 이제 언급한 슬로우우드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 수술하고 나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발견한 샵이어가지고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 아이가

0: 집처럼 되게 편안함을 느껴 하는 걸 봤어요. 저희 집에서 봤던 것들도 많고 익숙한 제품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막 살펴보다가 엄마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이러면서 엄청 재미있게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친환경 살림을 하시는 것도 친정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쓰셨어요. 그러면 작가님 따님도 벌써 엄마한테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0: 저희 아이를 보면 요즘 공교육에서 환경 교육을 많이 시켜서인지 저한테 아이가 오히려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배운 걸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교육기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어렸을 때는 환경 교육이라는 게
1: 없었죠.
0: 거의 없었다고 이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릴 때뭐 아나바다 이런 활동을 했던 거는
1: 맞아요.
0: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저희를 키웠던 어머님들의 수고와 또 고생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어머님들이 참그 시절에 살림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그때 그 시절에 어머님들이 다 친환경 살림꾼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일상에서 이미 뭐 친환경을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혹시 아직 도전 못한 게 있으신가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0: 사실 저는 둘째 때 청기저귀를
1: 네.
0: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둘째가 좀 많이 어릴 때
1: 네.
0: 그때 첫째 사건이 발생을 했던
1: 아.
0: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뭐 해야 되고 제가 병원 따라다니고 해야 되니까 둘째를 그냥 뭐 여기저기 맡겨야 됐어요. 근데 뭐 맡기는데 청기저귀 쓰세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쓰지도 않은 거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 남편이 막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셋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폐업을 했다. 이미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이제 주어진다면 셋째 때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채무처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하지 못했던 거에
1: 아,
0: 대한 채무처럼
1: 아쉬움.
0: 아쉬움도 그렇고 내가 그래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청기저귀를 뭐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은 천기저귀를 위해 셋째를 낳으실 생각은
0: 아니요, 그거는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큰것 같아서 일단은 그게 이제 주어지는 거면은 이제 거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1: 네.
0: 네. 청기저귀를 사용하기 위해서 셋째는 너무, 네. 자신이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 너무 표정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네, 8월 한달 동안 이 시간 함께하신 소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0: 그동안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지라 부족한 점도 많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무언가 말을 할 사람이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라디오는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물결로 닿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굉장히 한달 동안, 4주 동안 굉장히 조곤조곤 할 말씀 다 잘하시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죄책감을 좀덜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정주혜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을 함께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이번 여름 무지 더웠습니다. 체온보다 높은 온도도 있었죠. 이 계절을 통과하면서 펄펄 끓는 폭염에 붙잡게 되는 희망의 지푸라기 같은 말이 있습니다. 폭염에 우리를 구원해줄 한마디는 바로 처서 매직. 아무리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라도 처서가 되면 절기상 마법처럼 시원해진다는 요즘 말이죠. 곧 처서니까. 폭염에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이렇게 인내심을 불어넣으면서 마음을 다독이는 기도와도 같은 말입니다. 처서 매직. 조금만. 자, 그렇게 우리 마음과 일상을 다독이는 빛나는 지혜로 가득한 곳도 있습니다. 이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8월 23일 연중제 21주일 2주의 책첫 곡은 빌 에반스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Autumn Leaves, 고엽 들으면서 책방지기 김지연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서입니다. 와, 이제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2주의 책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여름 어떠셨습니까? 아직 여름이 느껴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름을 어땠는지 돌아보고, 또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도 하고, 이 사람들의 여름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의 책은 뭐 특별한 작가들 인터뷰로 쭉쭉쭉 이어질 예정인데요. 우선 오늘은 핀드 출판사에서 나온 출근 인사를 쓴 시인입니다. 시인이 쓴 에세이예요. 출근 인사, 유희경 시인과 함께 할 거고요. 유희경 시인은 시집 서점을 운영하는 서점지기이기도 합니다. 책방지기와 서점지기의 만남이라고 해야겠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빵톡 열려 있고요. 너튜브로 실시간 들으시고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2주의 책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희경 시인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0: 1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년처럼 출근하는 성심, 인사하는 진심, 그게 차곡차곡 곱디곱게 시가 되는 하루, 하루가 되는 책,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귀한 책을 오늘 2주의 책에서 만납니다. 하루를 무사히 건너게 하는 시인의 고마운 인사, 매일 안녕을 묻는 사람, 시인 유희경이 모든 날에 띄우는 안부를 엮은 책입니다. 출근 인사를 쓴 시인, 시집 서점 위트앤시니컬의 서점지기 유희경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있을 법한 시집 서점, 그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시인 유희경입니다.
0: 네, 보고 싶었습니다.
1: 영광입니다.
0: 처음 뵙는 거긴 한데 저는 약간 팬심이 있어서 유희경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차차 얘기를 나누겠지만 출근 인사에서 말씀하시는 그 서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다 독자라고 표현하시는.
1: 네.
0: 2주의 책도 저희 프로그램이 서점이라면 들으시는 분들 다 독자시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시를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시 자체를 사랑하는 독자, 오늘 다 모이셨으면 좋겠고, 시집 서점을 운영하시느라 바쁜 중에도 오늘 시간 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감사하죠.
0: 네, 제가 방금 얘기했고 우리가 오늘 만날 책 출근 인사로 독자들을 다양하게 만나실 듯한데 출간 전보다 더 다양한 독자들을 만나십니까? 어떠십니까?
1: 저는 서점 붙박이의 삶을 살고 있어서 서점에 늘 있고요. 다만 출근 인사를 들고 서명을 받으러 오시거나 혹은 독후 소감을 알려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책 뒤에, 책 너머에 있는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0: 만나면 어떠세요?
1: 일단 격려를 해주시니까 무척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라는 게 일견 외로워 보이는 직업이잖아요. 뭐 누가 내 글을 읽어줄까 조바심도 나고, 그런데 눈앞에 나타나니까 약간 용기도 되고 희망도 좀 얻고, 여전히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구나 안심하게도 됩니다.
0: 2주의 책은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방금 시인이 얘기하신 그 부분과 2주의 책이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너튜브로도 소통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음원 목소리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지, 우리 여기 있어라고 소통하려는 그 마음도 하나의 19절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신 거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계절마다 모시려고요.
1: 맞습니다.
0: 예, 제가 책방 지기로 일을 하면서 읽어나가는 이 시간이라서 아예 유희경 시인과 이 책을 갖고 사계절 갈무리할 때쯤 모실까 해요. 주제는 시인의 사계절이고 출근 인사를 중심으로 시인의 눈으로 만나는 사계절, 그리고 저도 글 쓰는 아나운서이니까 제가 썼던 글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절들은 어떠신지 문자도 받고 그리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예, 우리 2주의 책 가족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책 출근 인사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도 해주시고요. 홍보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인사로 또 앞으로 독자들을 더 만나야 하니까 나도 쓰고 싶다 출근 인사 이렇게 해서 서점들 참여를 받아서 우리 유희경 시인 워크숍도 곧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인별 계정에서 핀드 출판사 검색하시고 또 앞으로의 소식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출근 인사의 여름편입니다. 여름은 우리 시인에게 참 의미 있는 계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예,
0: 7월 첫날, 그때가 서점 위트앤시니컬의 생일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저희 예. 서점이 2016년 7월 1일에 정식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딱 10살, 10주년이 되는 해고, 덕분에 아주 많은 축하를 받았고,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독자분들, 저희 서점을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 그전에는 여러 굿즈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서점은 책이다. 그래가지고 출근 인사 지금 같이 나눌 이 책도 출간을 약간 서두른 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 부속으로 저희 서점에서만 볼 수 있는 저희 서점의 기념 문집 이런 것도 만들어서 당일날 북토크를 했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아무나 오셔라. 우리 서점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나 환영이다. 그래서 같이 케이크도 나누고 뭐 마실 것도 나누고 소회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주 나누는 기쁨이 많은 자리였어요. 네.
0: 기억나는 나눔이나 우리 시인은 어떠셨는지?
1: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이 후기로 말씀해 주시는 건 제가 이제 모든 행사 끝나고 큰절을 했거든요. 진심으로 큰절이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감사한 마음. 사실 시집서점 하면 다들 똑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들 텐데 시집만 팔아가지고 가게가 지속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 내심 많이 갖는 것 같고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능해서 10년이 온 거고 그 가능했던 건 전부 시집을 구매하시는 독자분들 덕분이고 그러니 큰 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절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웃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감동이기도 했고 그랬나 봐요. 끝나고 후기로 그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그러셨군요. 위트앤 시니컬은 해화동 그 로터리에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한번 봤었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생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생일을 맞은 사람은 좀 정신이 없고
1: 맞아요.
0: 근데 지나고 보면 참 고마운 날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 축하도 물론 하지만 매일매일을 그런 생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게 여름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위트앤 시니컬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름의 소리라고 하면 참 다양한 게 많죠. 바다의 파도 소리, 갈매기의 울음 소리, 뭐 산의 계곡 소리, 또 매미 울음 소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름에 그 대한문 앞에서 그러니까 덕수궁 돌담길 들어가기 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위한 미사를 함께 바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짧은 시를 썼었습니다. 매미가 운다. 매미도 운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 우리 시인은 장마 중에 그해 첫 매미의 울음을 들으셨네요.
1: 네. 7월 13일자 일기의 그 내용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서점 앞에 큰 가로수가 네 그루가 있어요. 아, 그중에 한 그루는 안전 문제로 곧 베인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나무가 심길 거고 그 저는 그 나무에서 계절을 봅니다. 봄이 되면 플라타너스 새 순이 돋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소복하게 쌓이죠. 그것이 제가 보는 사계절이고 그중에서 유독 소리가 강한 것은 여름이겠죠. 무성해지고 매미가 울고 그리고 나면
0: 소리가 강해진다.
1: 네. 그러고 나면 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비가 내리면 매미가 울지 않으니까 매미가 울음을 그치면 아, 곧 비가 내리나 보다 혹은 비가 오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소리로 알게 되는 계절이 여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생생해지잖아요. 많은 것들이.
0: 그렇네.
1: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많은 소리들을 포함해서. 네.
0: 그렇군요. 요즘은 매미가 성충이 되기 전에 번데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 번데기를 판대요.
1: 왜요?
0: 중고장터에.
1: 오.
0: 아이들 과제로.
1: 아, 네.
0: 그래서 그걸 모은 사람들이 네. 과제 제출할 때 다섯 개씩 쓰세요라고 그런 세상이 됐는데 아, 이런 중고장터에서 뭐 가격을 흥정할 것이 아니라 여름의 소리란 건 무엇이고 또 이 번데기에서 성충이 돼서 우리에게 울고 있는 매미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그게 또 여름을 누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계절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감각을 한껏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더워 못 살겠어라고 생각하거나 시원한 데 어디 없을까 이런 거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름 볕이 피부에 닿아서 뭐 너무 덥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살아있다는 감각. 뭐, 매미 울음소리도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활기차고 여름이라는 걸 실감하게도 되고 환생이 끝나가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무수한 인고를 거쳐서 나무에 올라서 짝을 찾는 소리, 그게 자기의 임무이고 자기 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0: 그걸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소리. 그게 나의 처지나 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를 썼는데 매미 그리고 매미 울음을 소급했다는 건 좀 대단히 시적이라고 생각하고.
1: 아, 예. 예.
0: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여름은 사실 생명력이 가장 약동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때 겨울을 생각하려는 태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1: 예, 공교롭게도 제 시를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칭찬받으려고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농담이고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살아있다는 감각.
0: 네.
1: 그게 또 우리의 여름을 살아가는 마음이어야 할 거고, 우리가 시인의 사계절 여름편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시인의 여름이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여름의 소리를 얘기했으니까 여름의 냄새를 생각하면 그것도 참 다채롭습니다. 저는 비 냄새, 비가 오면 흙이 싹 올라오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출근 인사 7월 30일자를 읽으면서 그래, 비 냄새도 있었지,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0: 타지마할이 있잖아요. 그 타지마할 궁전 동쪽으로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카마우지라는 마을이 있대요. 예. 거기서 비 냄새 향수를 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비 냄새 향수라는 게 대체 뭐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냄새라는 건 어떤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 신의 축복이 물일 텐데, 우리도 양수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태어나는 거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쌀이나 채소들도, 혹은 우리가 가까이 두면 좋은 나무들이나, 아니 뭐 모든 존재들이 물이 없으면 존재 불가능한데, 비냄새라는 건 어떤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여름에 맞는 비냄새, 그 요즘은 다 특히 서울 도시 부근은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여 있지만 살짝 교회만 나가도 흙냄새, 비 떨어지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다양함, 살아있음, 거기 있음, 실제함,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비냄새로 통일되어서 우리 코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상쾌하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0: 그렇게 보면 사실 비라는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우산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젖게 되고, 젖으면 말려야 되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 계절이 여름인데 근데 살아있다는 것을 이토록 실감하게 만드는 계절도 여름이겠다. 저한테 여름은 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앞서서 매미소리에서도 살아있음을 얘기하셨고, 이 비냄새에도 생명, 살아있음을 얘기하셨는데 책도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뚱뚱해지면서.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가고.
0: 네.
1: 제가 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했고
0: 네네.
1: 그게 연이돼서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또 배열도 보고 주차 관리도 하고 뭐 등등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여름이 되면 또 도서관의 향이 있어요. 그 습도가 올라갔을 때 책이
0: 맞아요.
1: 머금는 그 뿜어내는 향과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배열 볼 때마다 조금 이렇게 서가가 꽉 찼나?
0: 맞아요.
1: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시는 참 이걸 귀엽게 표현합니다. 시집이 뚱뚱해진다. 7월 4일에 네. 예, 써주신 내용이죠.
0: 시인들이 어떤 표현을 찾을 때 좀 남다르고 특별한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예.
0: 대체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좀 감수성 많은 존재?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종이는 습기를 잘 먹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꽂으면 본래 여기에 10권이 꽂혀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9권밖에 못 꽂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1: 예.
0: 특히 저희 서점은 시집 서점인데 시집들은 시리즈로 나와서
1: 맞아요.
0: 그런 현상을 더 빨리 눈치 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습기를 켜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가 물을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책칸을 좀 다시 정리하는, 본래 위에 꽂혀있던 걸 한 칸 아래로 꽂고
1: 서가를
0: 다시 한 칸 아래로 꽂는, 예. 서가 정리하는 일이고, 책 냄새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서점 지기가 1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책 냄새예요. 책 냄새. 그 늘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책 냄새가 뭔지를 모릅니다.
1: 일상이라.
0: 그렇죠. 손님들이 문 열고 아, 새 책 냄새 너무 좋아하고 들어올 때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이 책 말고 그 제가 전에 냈었던 산문집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두었었는데, 아주 오래 서점을 떠나서 뭐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일로 갔다가 돌아오면 잠깐 코끝을 스치고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서점 냄새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건 좀 안타깝고, 한편으론 그게 분명 좋을 거여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독자분들이 아, 오랜만에 서점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후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그렇다면 시인은 독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여름 서점 냄새를 누리고 계시네요.
0: 아, 그 아까 그 비향수 얘기했잖아요.
1: 예.
0: 저희 몸에서는 살짝 기대하건데 서점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요. 예.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면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난다고 하는 것처럼 예. 서점 냄새도 있겠다. 코끝을 스치는 그 향이 이제는 야, 이게 이 향이었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게 되고, 그럼 음악으로 한 3, 4분이라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유희경 시인이 이주의 책 독자들과 듣고 싶은 첫 번째 추천곡은 뭘까요?
0: 크로아티아 출신 첼리스트 두 분이 만든 팀인데요. 투 첼로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이 칼 징킨스가 작곡한 미사곡 중에 하나인 베네딕토스를 연주했는데요. 그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예,
0: 베네딕투스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1: 예.
0: 이거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까닭은 라디오에서 들은 음악인데요. 어렸을 때는 라디오, 특히 여름방학이면 라디오 끼고 살았거든요. 음악 듣다가 좋아하는 곡 급하게 받아 적고 DJ 발음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적어서 음악을 찾을 수 없고 그런 일들이 번다 했죠. 그 기억이 나가지고 라디오에서 알게 된 음악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1: 예, 찬미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찬미받으소서, 뭐 축복받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네딕투스 투첼로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네, 투첼로스의 연주였습니다. 베네딕투스 들었고요. 우리 유희경 시인이 라디오에서 들어서 아 이건 적어야 돼 라고 적었던
1: 네.
0: 그 연주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출근 인사를 품고 오신 이 책을 쓰신 유희경 시인과 함께 오늘부터 계절마다 모실 예정입니다. 시인의 사계절 여름편 우선 여름을 갈무리하는 느낌으로 유희경 시인과 출근 인사 속의 문장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여름의 소리, 여름의 냄새, 여름의 향, 뭐 이런 거 얘기 나눴습니다. 이제는 여름 과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단 침부터 한번 삼키고. 물이 많죠? 여름
1: 네.
0: 과일은 참외, 포도, 복숭아. 서점지기이자 우리 시인은 수박 주스에 눈물이 나서 혼이 나셨다. 예,
1: 아.
0: 6월에 있는 일기에 그걸 쓰셨어요.
1: 네. 정확하게는 물론 이제 수박 주스가 어떤 매개물이 됐지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 사실 서점에 있으면 혼자 있고 혼자 있다 보면 고립되는 마음이 크거든요. 아무도 없을 땐더 서럽고 그럴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꼭 건네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먹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먹을 것들을 가져다 줘요. 아마 서점지기는 배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수박 주스였어요. 수박 주스라는 게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사시사철 누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여름 그리고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전 사실 그렇게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건네주고 건네받고 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장소를 내가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단골로 혹은 친구로 두고 있다는 기쁨 같은 것들이 울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름은 그 비싼 과일이 좀 흔해지잖아요. 그런 건 여름에 아주 큰 축복이 아닌가? 물론 설이 하면 안 돼요. 도둑질이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 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보다 더 먹을 게 없고 부족한 시대였을 텐데도 그런 게 양해가 되는 건 그만큼 풍족하다는 뜻일 수 있는 거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 덥다고 마냥 구박만 해서는 안 되는 계절이 여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예.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여름도 다정할 수 있구나라는 그 이야기. 지금은 제가 시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저도 이야기 나눈 후에 대화를 편집하기도 하고, 또 일찍 출근해서 혼자 녹음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그 고립감과 우울함이 뭔지 조금은 알거든요.
1: 아이고,
0: 그래서 혼자 있는 스튜디오에서 눈물 흘려본 적도
1: 네.
0: 있고, 근데 그럴 때 먹었던 게 어머니가 챙겨주신 또는 아내가 챙겨준 주먹밥이나 방울토마토?
1: 아, 네.
0: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뭘 많이 먹어야 되나 봐요.
1: 맞아요, 맞아요. 배가 든든하면, 그러면, 머리도 돌아가고, 그 일이 별건 아니게 느껴지기도 하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먹는 상상하는 것도 힘이 된다. 살구 얘기가 나옵니다. 살구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살구를 상상하는 일도 여름에 어울리는 일이란 걸 7월 7일에 출근 인사로 배웠습니다.
1: 네. 살구 저는 그렇게 막 흔하게 접하던 과일은
0: 저도
1: 아니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요즘 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어떤 도시촌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구 하면 되게 뭐랄까 자연에서 최대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저한테 온 과일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과일이더라고요. 되게 평생 먹어본 적이 없다가 서점에 있을 때 자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먹을 걸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비단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독자분들도 그러거든요. 무심하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툭 던져주고 갑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 먹어봤나 봐요. 이런 그 살구 먹으면 씨앗이 꽤 크죠. 그래서 아 이거를 싹을 튀어보고 싶은데 저 같은 모질이들은 잘 못하는 길일 거고 자연이 도와주겠지 하고 화단에다가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물론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물론 화단 정리하시는 분들이 가만두지 않으시겠지만 나무가 자란다면 정말 기쁘겠다. 네. 그거 따서 독자분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가로수로 자라면 또제 소유가 아니니까 그건 또 도둑이 될 거고. 아유,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0: 생각이 많으셔요, 역시. 글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옮기다 보니까 글이 되고 시가 되는 게 확실하네요. 여름에도 생각이 많으신, 가을에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도 생각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툭툭 무심하게 주는, 그리고 찾아오는 독자들의 마음, 그게 여름의 시집 서점인 미첸시니컬과 시인 유희경을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 7월 마무리할 때쯤에 그 기록이 보이더라고요.
1: 일단 이번 여름이 엄청 더운 주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체온을 넘어설 정도로 더운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비도 막확 쏟아지잖아요. 여러모로 제가 아무리 여름에 칭찬을 한다고 해도 좀 위험한 계절도 맞죠. 어르신들 햇볕 아래에 있으면 쓰러지기도 하시고 온열 환자
0: 맞아요.
1: 발생해서 사망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름에 손님들이 덜 오는 것이 덜 섭섭한데, 그렇다 해도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계절이기도 해요. 서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어느 시간엔 다 같이 함께 휴가도 가버리고, 그래서 약간 애증이 섞여 있는 계절입니다, 여름. 또 되게 개인적으로 좀 슬프다 할 만한 건, 사실 저는 여름이 그리 더운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서점에 있으니까. 서점 아침 10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서점에만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이 뜨겁다 덥다 온통 소란인데, 저는 빈 서점에서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어리둥절하다가 뒤늦게 오늘 최고 기온을 갱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애석해 하죠. 그런 계절이에요, 여러분. 서점한테는 좀 난감한 계절인 건 맞는 것
0: 그렇네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럼에도 찾아오는 독자들을 또 환대하는 게 서점의 몫이다라는
1: 네, 그 고마울
0: 생각도
1: 수밖에 없죠. 이 더위를
0: 그렇죠.
1: 뚫고, 사실 서점 밖에 선택지가 없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요즘은 클릭 몇 번, 소위 말하는
0: 그럼요.
1: 딸깍이면 그냥 집 앞까지 책이 배송되어 오는 시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죠.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클릭 몇번 하는 것이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을 만들었다. 저희 어렸을 때 더움은 땀한 바가지 흘리고 상쾌한 수박 하나 먹으면 가시는 여름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아프잖아요,
0: 맞아요.
1: 볕이. 탄소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온난화는 이미 지나갔고, 열기 현상이 가득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서 가까운 책방에서 필요한 책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주장은 책방직이나 할수 있는 거고, 그냥 독자들한테 마냥 고맙습니다. 와주어도 고맙고요, 오지 않아도 고맙습니다. 사실 진심은 그래요.
0: 지금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인이 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때처럼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했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베네딕투스가 그 찬미바르 소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희 가톨릭안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 회칙인 찬미바르 소서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레오 14세 교황까지도 지금 기후 재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얘기하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찾아오는 그 마음. 여름에 소나기가 옵니다. 한 남자가 서점으로 뛰어들어오고 웃으면서 우산을 사느니 책을 사겠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마음으로 큰절 한번 했고 그 서점에 가보고 싶어진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저희 서점이 특이점이 있다면 1층도 서점이고 2층도 서점이고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소위 말한 쇼핑숍이고, 1층과 2층은 나성계단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층은 동양서림이라는 아주 오래된 서점이에요. 서점사 정리가 잘 되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울에선 가장 오래된 서점, 고서점을 제외하면 인것 같고요.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일 수도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이라고 아시죠? 아주 유명한 화가분이신데, 그분 일가가 처음 시작한 서점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해화동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장소인데 이 서점에는 통창이 있어요. 저희는 2층이니까 그런 게 없는데 통창이 있으면 이제 바깥 풍경이 아주 잘 보이고 오가는 사람들도 잘 보이죠. 비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천막 밑에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서점의 분실물, 가장 많은 분실물인 우산을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소낙비여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서점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그날 그게 아마 8월 4일이었을 텐데 서점에 뛰어 들어오신 분이 내가 차라리 우산 사느니 여기서 책을 골라가지고 책을 한 권 살 거야 라고 친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 너무 기뻐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게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거 매일매일 쓰는 글이거든요. 출근 인사라는 게 저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건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딘가 있었다 라는 이유로 글을 씁니다. 이상하게 결론이 흘렀네요.
0: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다라고 하시니까 시인도 가톨릭 신자시잖아요. 아우구스티노시고 네. 지금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시니까 저는 가톨릭 미사가 떠올라요. 그 가톨릭 미사가 기억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파견되는 하나의 예식인데 그래서 우리 시인의 작업도 미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계속 미사를 드리고 계셨네요.
1: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쁘면서 살짝 부담스럽네요. 너무 거대한 일이어서.
0: 저는 시인에게 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출근 인사로 한 번 만날 거를 네 번 만나자고 제안도 드렸고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칭찬이긴 한데 앞으로의 뭔가 무게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사는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미사도 매일 드리는 거고 네네. 또 매일 같은 기억을 하고 같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은 매일 다르니까 네, 그 마음으로 저도 그 기록을 응원을 하고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여름의 마음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여름을 사랑하는 마음도 8월 7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출근 인사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수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름의 이야기를 나눠서 참 좋았습니다. 네, 우리 시인은 좋음이 무엇이냐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밑줄을 긋는 마음입니다. 라고 쓰셨네요.
1: 네, 이건 뭐 부연이 따로 필요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아한다는 건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이런 거니까 책을 읽을 때 엄청 좋으면 절로 손이 가서 줄을 긋게 되잖아요.
0: 아무리 가요, 손이가.
1: 그렇죠. 아무리 깨끗하게 책을 보는 사람, 그런 걸 지향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형광펜을 눌러 담아 쭉 긋죠. 그게 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더럽게 깔끔하지 못하게 본 책을 봤을 때 기쁘고 그게 제 책이면 더 기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식의 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심코 아 좋아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꾹 눌러다마 밑줄을 긋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삶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제가 이 책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시인을 만나기까지 여름을 살았으니까 이 책도 뚱뚱한데 이 책도 여기저기 다치고 좀 더러워졌거든요. 전 사실 그래서 시인을 만나기 전에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겠습니다. 책이 더러워지고 기록된다는 거는 아주 좋은 마음이다. 밑줄을 긋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1: 예, 맞습니다.
0: 예, 유희경 시인의 문장집도 있습니다. 책 속에 수록된 총 120개 문장. 출근 인사에서 발췌한 그 문장을 엮은 밑줄을 긋는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분 검색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출근 인사의 문장으로 여름을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어떠셨는지.
1: 이 책을 쓸때 마음하고 좀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쓸 때가 아니고 사실 이 책은 써놓은 원고를 정리한 책이었으니까요. 여름을 한번 더산 기분? 한번 아 여름 그랬지 여름 그렇지라고 생각하니까 애틋해지네요. 이제 여름이 곧 가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도 이제 지난 여름이 될 텐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계절이고 그래서 생각하면 웃음 나고 좀 애틋해지잖아요. 그런 기분을 좀산 체험한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 같네요.
0: 그러니까요. 예. 영화 어바웃 타임 보시면 시간 여행자인 주인공이 하루를 두번 살잖아요.
1: 네.
0: 여름을 두번 사셨네요.
1: 아, 그러네요.
0: 예.
1: 이것까지 포함하면

0: 보기에도 모두 다 감동한다는 것이 대단히 시적으로 느껴져서 또 글렌 글드라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비교해서 들으면 또 듣는 재미가 있을 거라서 한번 추천해 봅니다.
1: 네. 이 연주가 이 출근 인사와도 닮아 있네요.
0: 오, 영광입니다. 정말 엄청난 영광인데요.
1: 네. 왜냐하면 시인의 기록인 출근은 모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네. 그렇죠. 네.
1: 매일매일 하는 기록이 나를 위한 또는 독자를 위한 작은 헌정이었다면 이 출근 자체는 모두가 하는 거니까
0: 맞아요.
1: 모두에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0: 아, 네. 전 네. 너무 영광이고 이민찬 씨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1: 아, 겸손까지. 그래요. 골든베르그 변주곡 아리아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해놓고 있고요. 이 연주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출근 인사를 품고 오신 유희경 씨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리아였습니다. 임윤찬의 연주로 들었고요. 카네기홀에서 연주한 그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유희경 시인의 추천 연주곡이었죠. 19절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의 사계절 여름편으로 함께 했고요. 가을이 마무리되고 겨울로 넘어갈 때쯤에 한번더 시인을 모실 생각입니다. 그때는 시인의 사계절 가을 편으로 오늘 만난 출근 인사 같이 읽으면서 나눌 예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근 인사를 선물로 드려요. 끝곡 나가는 시간 동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곡은 시인과 이 영화 얘기 나눠서 About Time OST 곡으로 준비했어요. How long will I love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비슷한 관점으로 전한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공관은 함께 본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시놉시스를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와 마르코, 루카 복음사가의 복음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복음이죠. 읽다 보면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사가들이 한마음으로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 속에서 기쁘게 발견하는 주일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23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노비스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띄워드렸어요. 기쁜 주일 맞이하고 계신가요? 네, 연음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기쁨도 푹 젖는 그런 주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가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낮이 되면 왜 이렇게 더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음 한 주는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이 시간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시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딱히 얘기할 사람이 없다 하실 때 제가 잘 들어드리거든요. 특히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꼭 성가 아니어도 이런 곡 이 시간에 들으면 참 좋겠다, 내 사연이랑 어울린다 하시면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빵이 다운이 안 되는 분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리뉴얼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으셨던 분들 참여하시고요. 저희 빵 새로 나왔어요 하고 조만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욱과 형제들의 어느 날 당신 만났을 때 준비했고요. 이어서 임의 노래 연구회 음반에서 주님의 찬양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강은교님의 사랑법으로 함께합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 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성바오로 델스도회의 흔들림 옆이는 꽃이었습니다. 한창 이렇게 시를 낭독하다가 제목이 뭐였지 보니까 사랑법이었어요. 이런 사랑법. 뭐 누군가를 좀 존중해주는 사랑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시가 주는 선물 기도인가 봐요. 이렇게 함축된 의미에 시를 읽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한 각도로 하게 될수 있다는 거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옥수님이 오늘은 만촌 이동성당 김성태 임마누엘 신부님 퇴임하시는 날입니다. 32년 동안 사목하시고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떠나시는 신부님, 원로사제로 계시는 동안도 늘 주님의 은총 속에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사제이셨고 착한 목자셨던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되게 감동적인 사연인 것 같아요. 신부님이 방송 들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녹음해서라도 꼭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제로 사시다가 은퇴하시는 거, 또 많은 사제들이 바라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멋진 사제의 모습 쭉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은 마을 공원 풍경이에요. 어제 황토길 걸으면서 한컷 했습니다. 한컷 찍으셨다고. 즐거운 아침이길 빌어봅니다. 17이다 성가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두곡 준비했어요. 김옥수님이 신부님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가 신청해 주셔서요. 더 스토리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별빛사랑 안젤라님은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뭔가 기쁜 풍경인 것 같아서 복음의 기쁨 17이다가 부릅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더 스토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열일곱이다, 복음의 기쁨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리마의 성녀 로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에스파냐 출신 부유한 귀족 부모 스라에서 태어났는데요. 성녀의 부모는 로사 성녀를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수도 생활을 하고자 바랐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제3회에 입회한 후에 집 정원 한쪽에 통나무 집을 짓고 은수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돕기 위해 고된 노동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성녀가 자주 환실을 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로사의 집 정원을 찾아왔다고 해요. 육신의 고통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면서 기도와 고행을 하던 로사 성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뒤에 선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 처음 듣는데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성녀가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또 확 들기도 하네요, 오늘따라.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에우제니오, 성 자케오 등 21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느님 은총 속에서 두 배로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기현이 부르는 꽃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팍스 주님의 계절까지 이어드릴게요.

권기현의 꽃의 노래에 이어서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오히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성당에서 배운 그대로가 아니라 나만의 예수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오늘 끝곡으로요, 송송이가 부르는 누구인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공동의 집 지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마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4일 월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오늘 미사는 인천교구 효성동 본당 보좌 설제 안살모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나날이 선포하여라 하느님의 구원을 전하여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0: 땅에

0: 길이 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1: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0: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1: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0: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1: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홀로

0: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오롯한 믿음으로 성자를 따르게 하셨으니 저희에게도 굳센 믿음을 주시어 그의 전구로 주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묵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1: 주님, 성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0: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시네.

0: 알렐루야.
1: 알렐루야.
0: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1: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필립보가 나타네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수고가 많아요. 지금 사람들은 1995년, 옛날 사람들은 1945년.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30년쯤 인기가 있었던 한 대중가요의 가사말입니다. 이 노래가 발표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한 서사, 이야기 없이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사말로만 된 노래가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형화된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간 가수, 화자는 새로운 시대를 노래하며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이들을 향해서는 만남의 인사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헤어짐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뛰어넘는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나타나엘을 통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0: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전 사고방식이 그 안에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예수를 나자렛 출신 요셉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립보처럼 출신, 집안 등 그 사람과 관련된 일반적인 배경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필립보의 말을 들은 나타나엘은 곧장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필립보의 말을 거부하였죠. 그분은 그 자체로 새로운 분이십니다. 유다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배경 지식과 사고방식으로 그분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머리로 그분에 대해 왈과 왈부하기보다 그저 와서 보는 것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난 세대와 결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나를 붙드는 온갖 악습으로부터 물질의 유혹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싶은 욕망, 힘과 권력에 대한 의지, 죄로 둘러싸인 과거 시대의 산물로부터 말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진.

0: 주옵소서.
1: 주님, 복된 바르톨로메오 사도 추기를 지내며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그의 전구로 저희를 자애로이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0: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 쉬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우니.

0: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바르톨로메오 사도축일을 지내며 성체를 모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현세에서 올바로 살아 미래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0: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브라질의 시인 마리오 퀸타나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비를 쫓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정원을 가꾸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그것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나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향해 더 많은 나비가 날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나정신의 날아봐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나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향해 나비가 날아올 텐데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비를 쫓는 것보다 나비가 오게 만드는 게더 어려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나비가 오게 만드는 나를 보고 가톨릭 신앙이 무엇이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또 월요일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1053, 샵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장환진이 부르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피네리아입니다. 주내 맘에 들어오는 소리.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인디북에서 펴낸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망설이다 망한다 함께 하겠습니다. 새 물건보다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종종 찾는다. 지난번에는 노트북이 필요해서 검색을 시작했다. 한참을 찾고 또 찾으며 사고 싶은 물건의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얻기 위해 알림 설정까지 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원하는 모델이 원하는 가격에 나왔다는 알림이 떴다. 판매자에게 서둘러 문자를 보내며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았다. 사용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AS는 가능한지. 묻는 말에 답이 잘 오다가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다. 물어보시는 사이에 바로 사겠다는 분이 있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순간 망설였던 내 모습이 너무나 아쉬웠다. 사고 싶은 물건이면 바로 사야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했거늘 이것저것 재고 망설이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런 망설임의 경험은 시험을 볼 때도 반복되었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아리송한 문제가 나오면 잠시 망설이다 다시 답을 고른 뒤 채점해보면 거의 처음 정한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 그것이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라면 더욱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곤 한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갈 때가 아니라 살짝 망설일 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결정한 대로 진행한 뒤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춤거리다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우리는 도전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망설이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망설임의 반복은 결국 어려움의 연속이 되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 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든다. 망설여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망설이다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를 우리는 더 자주 경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더 망설이기보다 한 번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망설이며 살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도전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머릿속으로 100번 생각하기보다 한번 실행해보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망설이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생각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내 삶의 주도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네, 김태진 신부님의 신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야, 함께 들었어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이용현 신부님의 책이죠.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망설이다 망한다 함께 들었습니다. 망설이다 망한다.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는 오, 그런가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겪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망설이다 놓칠 뻔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결법이 참 신부님답게 희망적이고 따뜻하지 않나요? 한번 도전해봐라. 예, 망설이지 말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라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또 항상 인생에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아, 봉사는 나중에 할게요. 봉사는 나중에 할게요.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을 때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봉사 한번 해보세요 하면 좀 단체 생활 장을 맞는 건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단체 생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6792님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신청곡 제가 챙겨서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생각나는 곡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날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신청해요 하시면 그날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네, 신청해주세요. 3378님은 매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 저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하느님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주로 화가 좀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근데 예, 자비 저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아는 분 계시면 문자 사연 좀 보내주세요.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알수 있을까? 어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방송 토크 빵앱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비 잘 실천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6792님이 신청하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포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예, 자비를 청하시는 3378님께는 인후주사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조금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노주사였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포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바르톨로메오가 있습니다. 열두 사도 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갈릴레아 가나에서 태어났는데요. 필립보가 복음을 전했던 인물 나타나엘을 바르톨로메오라는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르톨로메오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의 동생을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당한 후 순교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은 성 로마노, 성녀 마리아 미카엘라 등 11분입니다. 또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화살기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고 문자 메시지를 예약해서 축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월요병도 이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작은 평화의 축복을 드려요. 이어서 권성일 어서 와요 그대요 띄워드릴게요.

작은 평화의 축복을 드려요. 그리고 권성일의 어서와요 그대여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란 나타나엘에게 앞으로 더큰 일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최준익 막시모가 부르는 놀라운 사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빌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빌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뜨거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사실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 사도를 꼽으라면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무엇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대한 기록은 열두 사도를 소개하는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뿐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타나엘이라는 인물과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전승에 따르면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인도로 건너가 하느님 나라를 알렸고 인도의 왕과 공주를 비롯하여 그곳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형벌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자료들을 싸그리 다 모아도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전해져 오는 기록이 많든 적든 바르톨로메오는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한 생을 살아온 참된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사실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이름 석자조차 알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들이 오늘날 전해준 신앙의 유산은 고스란히 우리 가슴 속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톨로메오라는 인물이 열두 사도 중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를 본받아 예수님께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여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잘 간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 정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983년 3월 28일 22살의 한 여학생이 유학을 떠난 첫날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놓습니다. 외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늘 도도하고 자신만만할 것

바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일기였습니다. 아, 그녀라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걸어갔고요. 결국 세계가 알아주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꽃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떨어졌느냐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나만의 꽃을 피우길 바라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지수의 꽃으로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위대한 사람들의 일기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오늘 뭐 먹고 무슨 영화 보고 운동을 얼마나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늘 도도하고 자신만만할 것 이런 글을 써놓다니요. 마치 나중에 일기가 공개될 거를 생각해서 쓴 글처럼 너무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다 힘내볼 지니 코너 있잖아요. 글로 쓰고 말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오늘도 그 위대한 업적 하나 남기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나의 결심, 다짐을 보기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남겨주시면 또 알아요. 나중에 이 글이 성지, 이 이야기가 성지가 되어서 내가 먼 훗날 멋진 사람이 됐을 때 제가 그때 다 힘내볼 지니에서 다짐하고 이뤄졌습니다. 라고 이뤄질지요. 자, 이어서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준비되어 있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 문화 예보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평소에 날씨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때 청취자분들에게 한자 한자 정성으로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는 하거든요. 편지. 여러분들은 편지 쓰는 거 좋아하시나요? 분명히 라디오, 이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 보기들이라면 아날로그 감성으로다가 손편지 쓰는 것도 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편지나 쪽지가 있으신지 자랑해 주세요. 버릴 수가 없어서 오랜 세월 이구지구 다니면서 이사 다닐 때마다 오랜 세월 간직하고 있는 그 소중한 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옵니다. 박정현 편지할게요. 악뮤 오랜 날 오랜 밤.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책장을 넘기다 보니 책장 사이 누군가가 남겨놓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글을 남겼다는 최초의 작성자. 부모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라는 당부의 글이었습니다. 평생 그것을 하지 못해 부모님에 대한 글만 보면 이렇게 후회하는 자신처럼 되지 말라는 당부였죠. 그저 혼잣말이었을 이 짧은 글을 책을 펼친 또 다른 사람이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쪽지 아래에 짧게 답을 남기고 또 다음 사람이 쪽지를 쓰고 책을 덮으면 다시 연결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펼치는 책 한 권,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이런 마음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이 다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책 속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글을 보고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후회만 가득 남은 한 분이 쪽지를 남겨놓았고 마치 답장처럼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밑에 댓글, 글을 남겨놓은 거죠. 인터넷 댓글과는 다르게 손으로 직접 쓴 글에는 뭔가 다른 힘이 있죠. 이렇게 너무 소중해서 버리지 못한 쪽지나 편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겠죠?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편지나 쪽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스위스어로 사랑해 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버리지 못하는 편지나 쪽지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게요. 7902님,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보낸 쪽지와 부대 가서 보낸 편지들이요. 이병 때까지는 열심히 쓰더니 일병부터는 가끔 전화만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한테 편지 쓰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나 보다. 엄마, 전화하고. 4217님,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엄마 생일이라고 삐뚤빼뚤 쓴 편지가 있어요. 엄마 사랑해 라고 그 쓴 한마디가 어찌나 예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그쵸, 삐뚤빼뚤 왠지 상상이 돼요. 어떤 편지였을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딸아이가 그 자기 글씨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 나 너무 귀엽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6384님, 남편이 연애할 때 써준 편지들이요.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닭살인데 그때는 그 편지 한 장 받고 하루 종일 웃었거든요. 결혼하고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직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거 보잖아요. 어그리 토그리, 아 손발이 막 오그라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분명히 SNS에 자랑할 거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 편지 이렇게 썼다 이러면서 그런 거 구경하는 거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연애 편지 쓴 거 보면 되게 시적인 표현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뭔가 시 쓰듯이 문학적으로 쓴 그런 연애 편지 보면은 이 낭만이 낭만이 이런 낭만이 없다. 지금은 가부장의 끝판왕 너무너무 무서운 아빠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빠도 나와 같은 때가 있었다.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낭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오그리 토그리 닭살이 있었다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자, 9076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냉장고에 붙여놓던 쪽지들이 있어요. 엄마 회사 잘 다녀오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짧은 글들인데요. 지금은 다 큰 아이들이지만 그때 그 작은 손으로 쓴 글씨를 보면 그 시절이 그대로 떠올라서 차마 버릴 수가 없네요. 그쵸, 아이들이 삐뚤빼뚤 아, 그 쓴 쪽지들 얼마나 귀여울까. 364 하나님은 아버지가 생전에 제 생일날 보내주신 엽서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그날은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인지 지금도 그 엽서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오, 무뚝뚝한 아빠가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말 들었을 때 울컥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감동적인 문자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엽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신다는 3641님.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마워라는 그

엽서 가지고 다니신다는 3641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스페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규현,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 두 곡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오늘 여는 말에서 이야기 나눴던 조수미 씨, 22살의 조수미 씨처럼 나의 다짐 남겨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스페비스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3158님, 오늘 하루는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 하나씩 끝내보겠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요. 오늘 해야 할 일 많이 있으신가요?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해내다 보면은 확실히 성취감도 들고 어쨌든 빨리 해서 칼퇴하면 좋잖아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내일 걱정은 딱 내일만 하고 오늘 딱 해야 할 일만 하세요. 3158님 화이팅입니다. 7284님 냉장고 안에 반찬 오늘은 미루지 않고 다 먹겠습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구석에서 3개월째 숙성 중인 멸치 볶음이랑 관상용인지 애완용인지 알 수 없는 브로콜리부터요. 아, 냉털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배달음식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아, 완전 복디가 이해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짐하신 대로 미루지 않고 다 먹기를, 냉장고 털기, 냉털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할게요. 1462님 오늘 딸한테 엄마가 도와줄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직접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보려고요.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하루만 참아보겠습니다. 라고 문자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엄마 마음 찢어지죠. 하지만 딸의 독립심을 위해서 엄마가 도와줄까 꼭 참고 아주 한마디 꼭 삼키고 우리 아이가 잘 해낼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누구 딸인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선미 가시나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8647님, 오늘은 인터넷 쇼핑 금지! 분리수거하려고 박스 정리하다가 현타 왔잖아요. 내가 이 마음 알지. 제가 이 마음 알아요. 아,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은 정말 이 안에 내용물은 진짜 조그만데 조그만한데 박스가 엄청 크고 이 박스를 막 테이프 뜯고 접어가지고 낑낑낑 들고 나가서 분리수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전 분리수거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집에 있는데 굳이 거기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것도 힘들고 부피가 너무 커요. 분리수거가. 그래서 혼자 다 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분리수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쇼핑 그만하고 뭐 그만 사야지. 박스 같은 거 그만 만들어야지. 쓰레기를 그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힘내볼 지니 사연 만나봤고요.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지니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니는 바로 냉장고에 음식들을 꼭 처리하겠다고 하신 7284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요테 파란 듣고 와서 1부 마무리할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 서문탁의 3인곡 준비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한우.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한우.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동물원 해화동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우리 보기 들은 잊고 지낸 친구에게서 어떤 전화가 왔으면 좋으실까요? 전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려나? 콜포비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뜻밖의 반가운 전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식을 친구에게서 전해 듣고 싶으신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BBC 빵 방송 토크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자, 동물원 해화동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동물원 해화동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지낸 친구에게서 어떤 전화를 받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6711님, 7년 전에 빌려간 돈 갚을게 늦게 줘서 미안해 라는 전화 진심으로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쵸, 7년 전에 빌려간 돈 갚을게 늦게 줘서 미안해. 아이, 그쵸, 돈 돌려준다는 전화 꼭 받고 싶다. 나는 까먹고 있는데 빌려간 돈 갚을게 라는 전화 받고 싶네. 나는 빌려준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한테 빌려갔대. 그래서 갚겠다고 전화 왔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느낌일 거 아니에요. 2392님, 그때는 오해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 전화를 받고 싶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아, 이런 경우 있죠. 정말 오해 때문에 멀어진 사이.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손 내밀어 줄 때 그런 사과 전화 받고 싶다는 2392님의 문자 읽었고요. 8822님, 나 이제 아픈 거 다 나았어 라는 전화 받고 싶습니다. 여고 동창 친구가 암 요양병원에 있는데 먼저 전화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 못한 지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오, 그렇구나. 이거는 꼭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곤란할까. 힘내 뭐라거나 뭐 많이 힘들지라는 말이 위로가 될지 되지 않을지 알아서 주저하고 있는데 또 가끔 그 전화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랑 경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에게는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 바깥 세상은 이런 게 있구나. 아, 수진이는 이런 안부를 가지고 있구나. 요즘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거나 라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들어도 되게 기분이 리프레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얼른 연락하세요. 분명히 친구는 반가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용기 내서 전화하시라고 882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월요일 코너 박현민의 문화예보로 돌아갈 거예요. 더 크로스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0: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인데요.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문화예보.

0: 우리 고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0: 평론가님, 저희 이제 8월도 거의 마무리가 막 될랑말랑해요. 네. 그래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1: 너무 시간이 빠르네요.
0: 이제 곧 개강이시잖아요.
1: 아, 그만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방학 주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이렇게 달콤했던, 내가 오래됐는데 방학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이 남은 한 주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1: 최선을 다해 재밌게 즐겁게 게으름을 피워야죠.
0: 느슨하게.
1: 네, 아, 이제 너무 바쁜 삶이 시작될 거예요.
0: 정말 개강하는 대학생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1: 그쵸. 제가 사실 교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 똑같습니다. 사람이란 그쵸. 게 똑같아요.
0: 맞아요.
1: 방학이 달콤한 건 똑같고 개강이 싫은 건 똑같습니다.
0: 한 번이라도 내가 개강을 반가워했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 대학교 다닐 때.
1: 짝사랑이나 뭐 네. 이런 첫사랑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방학도 못 만났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또 이런 게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서는 모두의 공통
0: 그쵸.
1: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0: 학생들도 지금 마음이 착착할 거예요.
1: 씁쓸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도 좀 이제 저 학년이면 방학 숙제 이런 거 밀려서 이제 엄청 하고 그럴 생각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이 새로운 학기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학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1: 미움받지 않아요.

0: 사랑받고 싶진 않아요. 어. 사랑받을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미움만 받지 않아야겠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가르치는 학생들이 20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이 좀 뭔가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때 한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1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이런 교수님 계시면은 내 시간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네. 이렇게 책임감을 느껴주신다면
0: 정작 저희가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1: 그쵸.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단란한 가족 여행을 빙자한 복수 스릴러 한 편이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류준열, 설경구 주연의 웰메이드 스릴러가 베일을 벗습니다. 토요일 안방 극장의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청춘들의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1: 첫 번째 소식은 영화 소식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여행 다큐 같아요. 경주기행.
0: 맞아요. 저도 이런 제목 짓는 거 되게 독특했는데요. 네. 경주 기행이니까 당연히 어떤 가족의 따뜻한 어떤 얘기 정도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겉보기에는 되게 단란한 가족 여행이지만 알리바이가 여행인 거예요. 진짜 목적은 복수입니다. 스릴러인데요. 네. 이게 8년 전에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가슴에 묻은 엄마가 이 딸을 살해한 가해자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세 딸과 함께 그를 납치해서 이제 경주로 향하면서 시작됩니다.
1: 오, 그러니까 내 딸을 살해한 가해자를 복수하려고.
0: 복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 여행처럼 빙자해서 딸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듯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목적은 복수인 거죠.
1: 어머.
0: 봉고차를 이 트렁크에 납치한 가해자를 실은 채로 네. 이제 되게 이 스티커들이 웃긴데 단체 티셔츠를 가족이 막 만져 입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평범한 가족 여행으로 보여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근데 사실은 목적은 이 복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목과 내용이 갖는 아이러니한 만큼이나 이게 내용적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정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딸이 죽었어요. 근데 딸을 살해한 살해 범죄자가 8년 만에 석방을 했어요. 얼마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죽이고 싶겠어요.
1: 그쵸.
0: 근데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풀어서 그 복수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럼 이거는 스릴러인가요?
0: 스릴러죠.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얘기니까요. 그 엄마 역할이 누구냐면 이정훈 배우입니다.
1: 기생충에서
0: 맞아요.
1: 아줌마 그 뭐라죠? 집안일을 도와주는
0: 맞아요.
1: 집사로 나온.
0: 그렇죠. 뭐 스포일러까지 얘기한다면 네. 지하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의 어떤 네 그분이었던 분이 이정훈 배우죠.
1: 네.
0: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분이 엄마라는데 저는 이 딸들도 되게 인상적인데 첫째 딸이 공효진 배우예요.
1: 생활 연기 진짜 잘하시잖아요.
0: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유부녀 킬러에서 주연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딸 있습니다. 박소담 배우예요.
1: 또 역시 기생충이죠.
0: 기생충에 또 나왔죠. 그리고 셋째 딸이 전직 프로레슬러 출신이라고 이제 몸순 일을 극중에서 전담한 행동파로 나오는데 이연 배우예요.
1: 이연 배우 요즘 라이징이잖아요.
0: 라이징이죠. 저희 예전에 21세기 대군부인에서 아이유 씨 옆에서 있었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인 걸로 남아있는데 여러 작품에서 계속 나왔고 사실 독립영화계에서 너무 유명한 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안방 극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계까지 충분히 상업영화까지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하, 이연 배우가 그 소년 심판인가?
0: 맞아요. 거기서 남자 학생 역할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머리를 삭발한 채로 남자 역할에서 사람들이 야, 저 배우는 누구야 했는데 여배우였던 거지. 그것도 충격적이었고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길복순이라는
1: 네, 맞아요.
0: 전도연 배우가
1: 킬러로
0: 키우던
1: 나오는.
0: 킬러로도 또 나왔었고 여러 작품에서 많이 나왔고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여성 영화제에서도 트레일러의 주인공으로도 나왔었고
1: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다 연기력을 엄청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뭐 재밌을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살해범이 나오는데
1: 가해자.
0: 네. 가해자가 이제 숨겨진 건 아니고 이제 공개가 됐는데 변요한 배우가 합니다.
1: 아, 정말요?
0: 저 스테이커스 봤는데 지금까지 변요한과 정말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오, 그래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0: 심지어 이 영화에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다고 해요.
1: 어?
0: 네.
1: 짧은가?
0: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영화를 이제 첫 제작하는 작품에 어떤 제작사의 인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큰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개런티가 이제 많지 않았을 테니 이제 기꺼이 한국 영화를 응원하는 마음에 출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1: 오, 기대가 됩니다. 네. 경주 기행 수요일 날 개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작품일까요?
0: 네, 두 번째는 땡플링스 시리즈인데요. 들쥐예요. 이것도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1: 네.
0: 이번 주 금요일 날 전편이 공개됩니다.
1: 이것 역시 스릴러인가 봐요.
0: 스릴러예요. 이것도 요즘에 좀 저희가 너무 스릴러를 가져오죠. 근데 이게 사회를 반영하다 보니까 요즘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쨌건 누가 출연하냐. 류준열, 설경구 배우입니다. 이미 뭐 믿고 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좀 재밌는데 억대 사채 빚에 쫓겨서 자기 이름까지 버린 채 이제 지하세계 숨어 살던 주인공이 있어요. 이게 류준열 배우가 연기하는데
1: 네.
0: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과 내 신분을 도용해서
1: 어머.
0: 번듯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 잘 살고 있어 심지어.
0: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영화 이름 들쥐가 떠오릅니다. 왜 다 그 얘기 아시죠? 사람의 손톱을 먹고 진짜 사람 행세를 했던 옛날 이야기 들쥐.
1: 그래서 엄마가 손톱 아무 데서나 깎지
0: 말고 밤에 절대 깎지 말고
1: 네,
0: 귀하게 이렇게 감싸서 네, 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가 된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잖아요. 이 내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추적하는 추적 스릴러입니다. 누가 내 삶을 뺏었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공조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했죠. 사채빚에 시달리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사채업자가 설경구 배우예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와 같이 공조를 합니다.
1: 내 돈 내놔 하면서.
0: 내 돈을 찾으려면 내 신분을 도용해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정말 공조가 힘든 이 두 사람. 나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저 사람과 같이 공조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독특해요. 들쥐라는 내 손톱을 벗고 그 신분을 댄 것도 흥미롭고 뭔가 사채업자와 같이 뭐 적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쫓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다.
1: 왠지 진짜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두근두근두근두근.
0: 저는 이게 최근에 디지털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엮잖아요. 얘 역시도 은둔형 소설가였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거의 안 해요. 그냥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집 안에서.
1: 그렇죠.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디지털 신문을 누군가 쉽게 도용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좀 약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뭔가 몰입감도 높을 것 네. 같고 두근두근 긴장감도 높을 것 같은 이 장르물 스릴러 들쥐 강력 추천하는 이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Lit It's Me.

0: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희 박현미 문화평론가와 함께 문화예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실 차례인데요. 이 세 번째 소식은 클래식을 주제로 한 청춘 드라마라고요.
1: 네, 마지막은 좀 더 따뜻하고 화사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첫 시작을 티본부에서 시작하는 포핸즈라는 작품인데요. 거의 이제 안방 감성을 자극할 만한 클래식 선율 그리고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이 갖고 있는 포핸즈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하나의 피아노 건반 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거를 포핸즈라고 한다고 해요.
0: 네.
1: 이번 작품은 예술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음악적 색깔을 가진 청춘 피아니스트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경쟁을 그린 청춘 음악 청춘극입니다.
0: 음악 청춘극
1: 이런 작품이다 보니까 이 청춘 두 명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완벽주의자 피아니스트 역에는 송강 배우 너무 좋죠? 기대하셨죠? 오랜만에 보죠.
0: 군대 갔다 오셨어요? 왔습니다.
1: 전역하고 첫 작품이고요. 그리고 야생의 천재 피아니스트 역을 맡은 배우가 이준영 배우예요.
0: 이분은 지금 가셨잖아요.
1: 가셨습니다. 가고 오고 하는 게 딱 교차됐는데 군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선물 같은 팬들에게는 선물 같은 작품이 된 거죠. 한 사람은 군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첫 작품, 한 사람은 입대를 하면서 마지막 작품. 바통터치라는 이런 독특한 교차점 안에서 이 두 청춘, 정말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강 배우와 이준영 배우의 청춘 스타가 만난 셈이죠.
0: 두 천재. 우리 대만 드라마, 대만 영화 유명했었잖아요. 피아노 소재.
1: 먼저 알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그거 국내에서 리메이크 된 작품일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국내에서 아마 도경수 배우가 했던 것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여기까지 던져주는
0: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맞아. 좋을 것 같고요.
1: 왜냐하면 이 소재가 쉽지 않아요.
0: 말할 수 없는 비밀.
1: 정답입니다.
0: 그쵸.
1: 제가 알았지만 네. 청취자들이 찾아보라고 남겨줬는데 역시 복지는 네. 엘리트예요.
0: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네. 이제 피아노를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어냈는데
1: 특히 드라마에서 이렇게 음악 소재가 하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클래식인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범대중적이라 보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아마 음악적으로 깊이를 넣다 보면은 뭐 힘들겠죠. 뭐 구현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화면이 예고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송강 배우와 이준영 배우가 함께 피아노를 치는 자리에 나오는데 눈호강 귀호강 네. 이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문화 퀴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는 음악적 소양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 곡은 대표적인 포핸즈 연주곡인데요.
0: 네?
1: 두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연주법과 반복적이고 경쾌한 리듬으로 유명한 이 곡은 과연 무엇일까요?
0: 1번
1: 숟가락 행진곡
0: 2번
1: 젓가락 행진곡
0: 3번
1: 손가락 행진곡
0: 자, 대표적인 포핸즈 연주곡이고요. 두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연주법과 반복적이고 경쾌한 리듬으로 유명한 이 곡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1: 숟가락 행진곡
0: 2번
1: 젓가락 행진곡
0: 3번
1: 손가락 행진곡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B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 해요. 힌트곡 드립니다. DJ DOC, DOC와 춤을. 1, 2, 1, 2, 3.

0: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미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DJ DOC, DOC와 춤을 퀴즈의 힌트송으로 드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작품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신작들과 함께 같이 경쟁을 했던 작품인데, 왜냐하면 이거 역시도 신작이에요. 근데 새학기를 맞아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이본부의 월화 드라마인데요. 신병포 사보타주라는 작품입니다.
0: 신병이라는 게 시리즈잖아요.
1: 시리즈.
0: 그쵸?
1: 네 번째 시리즈고, 이게 부제로 사보타주라는 게 붙었어요. 이게 K-군텐츠.
0: 군대 콘텐츠.
1: 군텐츠의 진화를 얘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0: 군텐츠.
1: 네.
0: 이 신병에 되게 그때 많은, 저는 이게 초반에 시작한 게 코미디인 줄 알았거든요.
1: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이제 이걸 연출했던 민진기 감독님 역시도 SNL 쪽에서도 작품을 했던 분이다. 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일단은 처음에 좀 막 유명하신 분들이 배우들이 나오지 않아서
0: 네.
1: 기대치가 없었다가 봐봐요. 시즌4까지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다면 굉장히 잘 됐다. 이제는 거의 장수 프로그램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대중문화에서 군대를 다룬 콘텐츠. 사실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1: 그렇죠? 좋아한다고요? 과연 좋아하는.
0: 군대를 가는 건 싫어하죠.
1: 네네.
0: 근데 군대에 대한
1: 공감대가
0: 추억이
1: 있죠.
0: 있으신 분들.
1: 추억과 공감대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와 축구 이야기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많은 절반의 공감대를 얻는, 대중들의 절반의 공감대인 거죠.
0: 네.
1: 근데 그 군대를 다룬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절반을 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중문화에서 과연 어떤 작품들이 이런 걸 다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과거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 있잖아요.
0: 아, 송중기 씨, 송중기
1: 네, 그렇죠. 그 군인이 나왔을 때 거의 판타지와 같은 작품이에요. 영웅주의, 게다가 막 로맨스 이런 게 보여졌죠.
0: 네.
1: 그리고 이후에 등장했던 게 땡플릭스에서 DP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0: 그쵸, 그쵸.
1: 그때는 군대 내부의 어떤 부조리, 또 가혹행위를 좀 포착하면서

0: 그래서 사회 고발 스릴러에 가깝게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작품이라면 최근에 저희가 소개하기도 했던 취사병 전설이 되다 박지훈 배우가 열연을 펼쳤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기반으로 퓨전 판타지였죠. 상태창이 보이면서 요리를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신선한 군 콘텐츠로 확장이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많은 군 콘텐츠 사이에서 신병이 4까지 나올 정도로 시리즈가 계속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까지 나왔겠죠?
0: 맞아요. 맞아요. 그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은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태양의 후예나 DP나 취사병 전설이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뭐 어떤 특전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군인의 어떤 미를 주는 헌병대라든지 아니면 취사병이라든지 좀 독특했다면 여기 신병은 정말 지극히도 평범하고 지극히도 어떤 찌질해서 오히려 극사실주의에 가까워요. 뭐 대단한 영웅도 없고 어떤 엄청난 악당도 없이 우리가 군 생활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어떤 보직들 그리고 코믹하고 찌질한 인간 군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2002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굉장히 오래였죠.
1: 2002년이요?
0: 네. 고등학생 때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막 유문 편지를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은 40대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1: 와, 빨리 갔다 오신 거죠?
0: 아, 비슷한 시기에 대학교 2학년 때 갔으니까 그때 갔었는데 저같이 그냥 평범하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약간 사실주의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군대 갔다고 뭐 거대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뭐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어떤 오늘 훈련을 어떻게 하면은 짤 수 있을까? 간부 눈에 어떻게 무사히 눈을 띄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외박이나 외출을 할 수 있을까? 휴가를 어떤 특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100% 생존기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아마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웃음과 추억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군대를 몰랐던 사람들도 아 실제로는 저렇구나. 모두가 송중기같이 잘생기지 않고 모두가 막 이렇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1: 이 원작자가 누구죠?
0: 원작자가 장삐주 작가가 이번에 또 함께 하고 민지개 감독이 연출을 똑같이 해서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사보타주라는 역할의 그 의미가 소소한 반항과 회피라는 가장 신병다운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즌 1부터 출연했던 김민호 배우.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김민호 배우라는 역할을 처음 이제 배우를 처음 봤었고 남태우 배우가 사실은 이제 사병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부사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캐릭터로 오는데 요 분들이 여전히 맞춰주고 있고 저는 이제 김동준 배우 제국의 아이들 배우 출신의 배우 이분이 이제 시즌에 이제 중간에 합류를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역할 여기서 탑스타로 나오거든요. 탑스타인데 군대 입대한 캐릭터로 나와서 되게 재밌게 저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밀착형 웃음이 필요하다면 이번 주에 또 새롭게 돌아오는 이 신병4를 통해 K-군텐츠의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연주법과 반복적이고 경쾌한 리듬의 이 곡은 과연 무엇일지 맞춰주시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오늘의 문제 정답은요?
0: 2번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1: 네, 젓가락 행진곡 저 선물 받으실 분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0: 똑같은 군대라는 소재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코미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스릴러가 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우리 일상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지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 보기들은 이번 한 주가 어떤 장르였으면 할까 싶은데 이번 주만큼은 남들이 정해준 거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근사한 장르로 한번 직접 채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현민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문화예보관 박현민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홍대강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홍대강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더 들을까요? 클레오 굿타임, 펜타곤 빛나리.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휴가를 이미 다녀온 사람, 여름 끝자락에 느긋하게 떠날 사람, 그리고 휴가가 아예 없었던 사람. 요즘은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휴가 절정기도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는 휴가 중이신 분보다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죠? 다들 휴식 잘 취하셨나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일상도 마치 휴식처럼 조금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하면 좋겠죠.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